0: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실을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1: 형님,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이름이 뭡니까? 대초탄이라고 하죠.
0: 그 농민이 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드풀은 여기서 뭡니까? 25리쯤 더 가면은 이럴 겁니다.
1: 야, 금방이겠네. 코앞이군요.
0: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해서 말했다.
1: 아주머니, 우리가 이 대초탄에 오니 좋습니까?
0: 누군가 익살스레 물었다.
2: 그럼은요, 좋지요.
1: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2: 그놈이 노대장내 군대를 쫓아냈잖아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0: 홍군 전사

0: 들에는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살며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었다. 모태똥도 마루에서 따라 웃었다. 심호위병이 큰 포도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길가 비탈 아래 널찍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문속 동지, 저기서 쉬었다 가시죠. 좋지, 그럽시다. 모태똥은 말에서 내리며 박고와 장문천 그리고 들것에 누워있는 왕가상을 돌아보았다.
1: 하두프에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쉽시다.
0: 박고와 락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에서 내리었다. 왕가상도 들것에서 내려 나무 아래로 갔다. 그들은 비옷과 외투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호위병들은 바쁘게 물통을 꺼내고 밥통을 열어놓았다. 밥통에는 고제에서 가지고 온 볶은 보리쌀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들려는데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2: 저기 좀 보세요. 주부수석 동지가 옵니다.
0: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졸레가 지팽이를 짚고 천천히 큰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위병, 홍국과 들것이 뒤를 따랐다.
3: 원래 동지, 이리 오세요.
0: 모태똥이 손을 흔들었다.
3: 이리 와서 숨 좀 돌리십시오.
0: 박고와 장문천, 왕가상도 소리를 쳤다. 졸레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어왔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에 병색이 푹 배여 있었다.
3: 어서 앉지.
0: 모태동이 곁에 깔린 외투를 툭툭 쳤다. 걸을만 합니까?
3: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본 겁니다.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3: 졸창 들것에만 누워있다가는 진짜 폐인이 될 것 같아서요.
0: 이렇게 말하며 모태동의 곁에 있는 외투 위에 앉았다.
2: 주부추석 동지는 진작부터 내려서 걸으셨어요.
0: 흥국이 말했다. 모태똥은 얼굴을 돌려 주울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3: 을래, 당신이 몸져 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0: 주울래가 한숨을 내쉬면서 대꾸하였다.
3: 평생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입니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잘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쉬지 않았으니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거지.
0: 그때 북쪽에서 흙바람을 일으키며 말 두 필이 달려왔다. 기병 통신원들이 보이었다.
2: 보고 드립니다. 문속 동지, 섭정지휘원께서 아주 중요한 시문이라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0: 한 통신원이 신문을 건넸다. 국민당이 표은에는 산서일보였다. 신문을 들여다보던 모태똥이 눈길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3: 인젠 집에 다 왔군.
2: 무슨 말입니까?
0: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2: 집이라니?
3: 말 그대로 진짜 집 말입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3: 장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0: 그는 신문을 주울래에게 넘겨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주울래 뒤에 둘러서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국민당 군대에 공산당 비적 도벌 소식이 실렸는데 섬서 북부에 규모가 큰 적색 구역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류지단과 서해동이 이끄는 홍군이 모두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강서 있을 때 섬서 북부에 소베토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장에 오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어디에 근거지를 세워야 할지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2: 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니.
0: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통신원이 다가와 등에서 흰 보따리를 불어놓았다.
2: 여기 또 있습니다. 섭정지휘원이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0: 통신원이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놓기가 무섭게 호위병들이 환승을 질렀다. 새하얀 떡을 구워왔는데 웬 떡이 꼭 수레바퀴만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근뜨근 처음 봤

하며 야단법석이었다. 이건 무슨 떡이지? 어? 고코이라는 군 밀가루 떡인데 내가 예전에 천진해랑 북평서 살 때 먹어보았거든. 아주 맛있습니다. 양고기를 넣어 만두로 빚어 먹으면 더 맛있지요. 졸려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떡이 꽤 질긴데 호위병 칼로 좀 잘라줄까요? 볶은 요리는 나중에 먹읍시다. 모태동의 소리를 치자 호위병이 달려왔다. 떡을 잘라놓기가 무섭게 둘러선 사람들은 떡을 한 조각씩 집어들고는 맛을 보았다. 동지들 놓아서 먹어봐요. 모태통이 두 통신원을 불렀다.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떡 보따리를 지고 온 통신원이 대답하였다. 어, 그런데 하드프가 얼마나 큽니까? 모태통이 웃으면서 물었다. 무공을 지나온 뒤로 그렇게 큰 마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 백성들이 기껍게 맞아주던가요? 어제 우리가 하드프에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가가 아주 싼 고장이었죠. 돼지고기 한 그릇에 얼마쯤 하지? 100근이 넘는 돼지도 운전 타선에 피면 살 수 있습니다. 살찐 양 한 마리는 운전 도입이고요. 운전 한 입으로 닭 다섯 마리를 살 수가 있고 10전이면 달걀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로대창이 쌀이랑 밀가루를 몽땅 버리고 간 바람에 먹을 곳은 넉넉합니다. 그 통신원은 하드프가 무척 마음에 드나 보았다. 모태똥이 웃으며 또 물었다. 동지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사람마다 운전 한 입씩을 나눠받았습니다. 게다가 중대마다 모두 잘 먹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동신원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어, 오랫동안 배를 골다가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는데, 어? 모태통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렇잖아도 우리 통신원 몇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모두들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통신원들은 곧 인사를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갔다. 모속 동지, 저기 서르신 일행이 오십니다.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고개를 들고 보니 노인 몇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서통립은 여전히 품이 넉넉한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아래로 빨간 바지가 삐죽히 미어져 나와 있었다. 지팽이를 짚고 목에는 집신을 걸고 있었다. 사각지는 한 손에 지팽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램프를 들어오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 보이었다. 님백근은 군복 우도시 너무 길어 무릎을 덮을 지경이었고 안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멀리에서도 반짝이는 것이 보이었다. 동필무만이 차림새가 단정하였다. 몸에는 외투를 걸쳤는데 군인답게 허리에 권총을 차고 각반도 규정대로 잘 통여매고 있었다. 모태동은 얼른 일어서서 로인들을 맞았다. 서선생님, 동어르신, 사어르신, 리머르신, 이리 오셔서 숨이나 돌리세요.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로인들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 모태동이 구운 밀가루 떡을 들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서 일보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노인들은 뜻밖의 소식에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각재가 실로 대충 매달아 귀에 걸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눈물을 닦았다. 오, 과연 그러하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동필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시가 없어야 되겠나? 의원지, 벌써 시를 지어 놓았겠지? 어? 어서 읊어보게. 맞습니다. 한번 읊어보세요. 사람들이 노도나도 소리를 쳤다. 모태똥은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홍구는 원정의 고난 겁내지 않거니 만수천산 넘는 것도 예사로 지네. 면면한 오령은 잔잔한 물결이련가.

0: 중요한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금사강물 철썩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화에 가로 걸린 쇠밧줄 차가워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눈. 삼군은 다 지나고 웃음꽃 피우네. 시를 읊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한다. 우리 홍군이 해낸 이번 장정은 실로 위대하네. 인류 역사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하네. 동필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럼 어르신께서 제 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주 기백이는 시야. 대구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웅장해서 더욱 멋지네. 이를테면 웅장한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라는 구절이 아주 빼어나지. 웅장한 오몽산을 흙덩이에 견주었으니 이 흙덩이를 밟고 지나온 우리 홍군은 하늘을 이고 서있는 거인이 아니겠나. 이런 기백이 없었다면 우리 당이 어찌 장정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겠나. 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좋게만 봐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백덕회와 역금령, 리부춘, 양상군, 등발, 라메도 잇따라 도착을 하였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대는 계속 진군하였다. 2시간 반도체 안 되어 하두프에 이르렀다. 하두프는 502호 가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 중심가라고 해보았자 가게들이 다닥다닥한 긴 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홍군 전사들한테는 으리으리한 대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부대가 오자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나와서 넓지 않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벌써 말에서 내려 몰려든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조금 뒤 림표와 서병진, 좌권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크고 널찍한 중약방으로 안내하였다. 중약방 뒤뜰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다. 모태똥은 담배를 붙여 물고 웃으며 말하였다. 섭동지, 그 신문들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참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국장이 도망갔거든요.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천진 익세보, 대공보와 같은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문들을 좀 가져다 줘요. 몇 달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더니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리고 나서 물었다. 여기서 섬서 북부 근거지까지 얼마나 되지? 했잖아. 기어코 장정이 끝나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요. 이제는 장정도 끝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류영은 입을 삐죽이 내밀고 웃더니 대답하였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한턱 내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된.
4: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0: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학대학방 및 주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약곽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팔미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팔미라는 건 여덟 가지 진기약재 조합이란 걸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심은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치명을 위주로 한 여덟 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국약입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억구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다시피 심장은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폐경락을 꼭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는 만파 상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혈액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잘 전달되고 돌아오는 힘도 좋다 할지라도 문제는 폐경락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가 산소 부족이 70% 모자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것은 심장과 폐경락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효과성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심각한 학설에 속합니다. 님상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는데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한 지 20년, 주제한 지 몇 년 혹은 주제와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증상을 말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님상표현으로 놓고 말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기 있습니다. 자기하고 랭게 생각해 보세요.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 모진 냄새 커처라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무리 단순하게 기침약을 드시고 뭐 당뇨 치료관에서 입이 마르게 되면 소갈증인가 입이 쓰게 되면 담낭에 이상이 있는가 입에서 냄새가 나면 위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만 단순한 한 가지 치료에서는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꼭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서 초음 청심환, 청심 치명 팔미안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술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게 초음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나는 실제 아주 나빠서요. 뭐 저기 광고약도 많이 쓰고 이사협약 천약도 많이 쓰고

0: 그런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좋은 청심환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거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저녁에 저기 숲이 답답해서 저기 몇 번씩 깨어놨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심혈 빠진 것도 심혈도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
1: 아, 기발일 겁니다. 예.
0: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없는 이런 특점으로 해서 전반 사회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본 제품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제가 사회조사 해봤는데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래,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숨이 차던 것도 숨이 차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 심혈이 빠른 것도 심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0: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33-9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신약대학방 예. 본점 분점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 앞으로 내가 이거 저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이 좋은 정신만 감기 중간기 왔는가 해서 계속 병원에도 몇 번 불러와 갔다 했는데 치료하고 나오면 또 그렇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어제는 이 왈라구나 하고서리 누워주려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있기라도 이거 좋은 정신만이라도 써보자 하고서 근데 지금 생각이 한각집니다. 예.
1: 예.
3: 그런데 그거 쓰고 야 입에서는 어째 그것이 생각밖으로 이렇게 냄새나.
1: 하하하, 예, 그것도 참 답답하죠.
3: 입막 구역질 나게 나지. 그리고 예. 거기다가 이빨이 아프다. 몸소리 다 몸이 다 그저 쪼그라붙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숨 차고 감기만 어먹어서 헐떡헐떡거리고 그저 목에서 가랑가랑거리고 예. 그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어서 갑질하고 갑질하고 했는데 야 이거 써서부터 지금 많이 좋아져. 오셔면서 고쳐하던 게 그게 집으로 다섯 여섯 개 쓰던 게 나는 하나 쓴다는데 다섯 개 여섯 개 써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써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소가 이래서 그랬던 게 소가 잘 되놓고 밥이 들어가라 한다고 몸이 영 허약했습니다. 그랬던 게 이번 명절에도 오후야 시름 넣고 쉬었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큰 해결이죠.
3: 예. 그랬던 게 이것만 먹고 살 그랬거나 영서 잘 쉬었습니다.
1: 예.
3: 반응도 없고 했거나 그리고 또 신이 좋은 약이지 그리고 신약대학 빨리 약이지 너무 신약이지 했거나 얼마 좋습니까?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래서 또 이래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그래 쓰자고 저렇게 오늘 아홉 각 배달 받다고
1: 그렇게 하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이 저원 정치만은 예, 저희 어머니가 드시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이거는 한 드신 지 이거는 한 반년 된다.
1: 예. 예,
4: 그 기존에는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잠모에 자지 잘 자지 못하고 자꾸 깨나고 예, 그리고 이래 무슨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무슨 이래 소리 조금 나도 놀라고
1: 예. 쉽게 놀라고 예.
4: 예. 예, 예, 쉽게 놀라고 그래 나온다. 그리고 전화기는 자꾸만 자다가도 깨나고 그래 잠은 자꾸 설친다고 한다.
1: 예.
4: 그래 이하고 방송 듣고 그래 엄마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한 반년 드신데 이런 현상이 이건 거의 없습니다.
1: 예. 예.
4: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속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또 드시자고 하는데 저희 젊은들도 이거 같이 먹어도 되는 수려만 이게 좋다고 나도 먹으라고.
1: 예. 예. 나이가 예. 벌써 40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40이 예. 됐습니까?
4: 예, 45살.
1: 아, 그러면 심장 이상이 생기는 나이가 딱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제품은 함께 드시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드세요.
4: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배달 받자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이 더운 동시 나는 어떤 뭐지 어떤 한 6달 됩니다.
0: 아, 반년 잘려면요. 예, 예.
1: 예, 근데 원래 나 중성 나는 주로 어떤 가면 심저통이가 맞습니다.
0: 어, 협심증. 예, 예, 예. 심저통.
1: 예, 어떤 때는 예, 이렇게 기죽하다 그래 막 심장병 발달해서 나는 아, 여덟 살을 안장으로 들여요. 난 여아링에 불러서 가야 된다, 병원에.
0: 아, 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1: 예, 그리고 예, 어떤 때는 안 들이다 아프고, 예, 잠에서 예, 발떨어 가슴에
0: 쥐고. 아, 예, 심장병 전액증 증사이죠. 예.
1: 예. 그리고 예,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어떤 사람, 아, 어째 입에서 이렇게 역한 냄새 나지 마시면 나 진상에 이런 처음이다.
0: 참 답답하죠.
1: 예. 예. 그런데 이 약을 지금 먹고 예, 고등 증상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입에서 냄새 나던 건 어떻게 됐어요?
1: 입에서 냄새 나는 게 지금 냄새 나 우리 집에서야 어제는 입에서 냄새 안 나 이런다.
0: 모두 아, 기본으로서 만 퍼센트로서 입에 냄새가 나던 분들이 이 제품 쓰시고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예.
1: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난 어제 아래 딸이 벌써 치다 하면 심장병 발작해서 저를 병원을 달아 가야 된다.
0: 어, 심장에서 끝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아래 딸이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1: 예, 근데 이 약 어떤 반년 먹었는데 굳은 증상이 하나도 없고
0: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 뭐,
1: 예. 예, 이거 잠도 잘 자지 혈압도 정상이지. 내 원래 혈압이 용은 야자습니다.
0: 아, 예.
1: 이 약을 먹고 예, 또 벌써 또 됩니다. 예?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은 네,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기 때문에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1: 지금 예, 맥박이 나는 거 60초가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0: 와, 60초가.

0: 먹는단다.
1: 예.
0: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됩니다.
1: 됩니다. 바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의에서 말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이 제품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 제품 시도하게 되면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심장은 어행학살에서 불입니다. 위는 어행학살에서 토로 되어 있는데 심호에 동조한다. 심화성 양토라면 심장열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이런 각도에서 이 제품 쓰기라면 와 소화되지 않다고 왜 나는 소화제를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화가 잘 되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예,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 계속 먹기도 하고 배가 영 불편해서 어쩌면 어떻게 약을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1: 예, 그렇죠. 단순 소화 문제인가 그렇게 했겠죠. 예.
0: 예, 근데 지금 그거 이 약 먹고 이렇구나 많이 나서 지금 용산 먹습니다.
1: 심호의 동조한다면 심장감위는 동치된다. 심호성 양토라는 게 심장열로 해내서 그 소화계통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 냄새가 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소화가 계속 잘 되지 않는데 이 제품으로 해결받으셨다면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도리가 통합니다. 예.
0: 네, 그리고 내 이보가 이 약은 이제 뭐 국가에서 승인한 약이지, 아까 내 좀 친구하고 내가 가까워서 그러니까 1년 치료사다 그런다.
1: 아, 그렇게 하셔. 33에 다시 껴보 연락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저 이 심장이 대단히 나쁩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좋은 통신하는 줄 곳을 길게 썼는데 야 쓸까 확실히 정말 좋다만 합니다.
1: 예.
3: 그래서 내가 하도 좋으니까 우리 집안지 형님이가 내 이거 한 달 전에 이거 시작했었는데 심장이 내 들어보니까 어쨌든 증세가 방송 들어서 가슴이 다 그 심장 그 원리니까 그래서 이 약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 분할 쓸까 어떤 지금 이 호흡이 그렇게 달고 그 다음에 같이 목에서 가래가 지나던 게 지금 그게 이제 사라졌단 말이야.
1: 예.
3: 그러니까 노년에 이거 저더니 이 낚시가 막 도약되게 된 거지. 그때 가서 토이가 더 뒤서 타고 있는
1: 거야. 예.
3: 예. 그래야 된 게 지금 그게 없을까나 야, 집에서 얼마나 좋아.
1: 예.
3: 그래서 지금 걔네 그것까지 만족하지 말고 어쩌더니 119, 219 어떤 내세가 80 넘으면 안 된다. 그 약 계속 타고 있으라. 예. 그 뭐 돈 무슨 몇 아이 된지 무슨 뭐라가 늙음하게 돈을 어디다 쓰겠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번에 그래요. 저 음식이었다는 말하는 게 좀 부짐 쌓였다면 이번 활동이 그래 어쨌든지 새가 쌓으면 안 가고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미래가 좋으니까
1: 예, 비례가 높아지죠.
3: 이 활동에 참가하더랍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19년도에 심장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예, 굉장히 민여자가 또 다시 가슴이 겨우 숨이 찼는데 아이 참 천신한 소리 가슴이 겨우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예, 심혈이도 남들은 세기 때에서 약 먹는다더만, 걔가 또 예정살 때인데, 우리는 심혈이 계속 57개, 56개 됐습니다.
1: 네.
4: 근데 지금 심혈이 68개, 65개 이렇게 됩니다.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또 높은 게 정상이 됐고, 그리고 입술이 또 불수리 하던 게 좀 불수리하게 됐습니다.
1: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4: 예. 또 예, 이, 좀, 잠 못 자던 게 잠 잘 자고, 기침 자꾸 하고, 예, 이러던 게 기침다가 목에 가려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4: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고, 예, 한국에다 내또 한국에서도 쓰고 있는 게 용접습니다. 두 집에서 쓰고 있는 게.
1: 예.
4: 한국에서 보내달라 해서, 저 떨어져서 내또 한국에 오늘 보내주겠는데, 많이 싸자고 그랍니다.
1: 기본으로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뭐 때문에, 거기에 나가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외국 생활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힘든데 기본으로 심장 功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대고 썼는데 해결받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한두 각 쓰기 시작했는데 해결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지금까지 많이 나갔는데 갖고 나가거나 붙여 나가는데 해가는

0: 지나는 데는 한 번도 이상이 생긴 적이 없으니까 심 놓고 보내세요.
1: 예. 네, 심장약 우리 오랫동안 쓰는데 심장약 죽은 이 약이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0: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OTC 농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뭐 부정맥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부정맥이나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이 있거나 심근경색으로 이미 진단이 나왔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미 주사를 하셨건 주사를 준비하고 계셨건 혹은 또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뇌졸중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 뇌졸중은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서 뇌혈전으로 되게 되어 있거나 심장에서의 혈액의 죽상경화가 동맥경화를 형성하면서 마지막에는 동맥이 탄성이 줄어들게 돼서 뇌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 혹은 뇌혈전 같은 거 형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 신지엔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근염이라 하게 되면 보통 감기 뒤끝에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근염이란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혈액에 염증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에 염증은 보통 그 병독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본으로서 뭐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발에다 마치 정근이 쇳돌을 매달은 것처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매겨 다른 사람 끄서야 나갈 수 있습니다. 심근염이 이런 증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한 몇 가지 이런 증상 가운데서 몇 가지 질병, 그러니까 이미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부에 물이 찼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란 걸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어느 한 부분이 굳어집니다. 두꺼워집니다. 뭐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관상동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육은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되고 말게 되면 수축이완 할 때 오히려 방해 역할을 하지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이런 면적이 크면 클수록 심장 功能이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하나는 커지는 걸 막아주고, 그러니까 혈액이 관상동맥이 어느 심장근, 심장은 내 주먹만한 이런 그 크기를 갖고 있는데 어느 한 그 부분이 군살이 되고 말게 되면 수축이완에 못 참가하게 되면 심장 功能의 약화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주사를 피해갈 수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걸 막아줄 수도 있고 심부에 물이 찼던 이것도 물론 심장내과에 가게 되면 전처하는 방법으로 그거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해도 그래도 또 점시 계속 차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 치명 판매하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전에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 가게 되면 신약대학방에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지금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곽을 싸면 한곽을 물어러 드립니다. 그리고 9곽을 싸면 세곽을 물어러 드리고 18곽을 싸면 6곽을 물어러 드리게 되었는데요. 세곽의 한곽은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그리고 9곽의 세곽이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역할 수 있고 18

0: 6가게, 6가게 계다면 8달 병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아주 여러분들이 함께 쓰고 본인은 거기서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갖고 나가지만 해도 해관을 지나는 데는 끄떡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게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12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병으로서는 끄떡 이상을 가져올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나는 심장병 치료했지 혈압약을 아예 썼는데 왜 혈압이 정상이냐, 이게 내가 감각에 틀린 거 아니냐, 며칠 한 달 검사해 봤는데 계속 집에 이렇게 혈압계가 있으니까 혈압 계속 정상이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功能이 좋아지면 수축, 이완, 이게 바로 혈압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장병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100분의 92 정도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심장이 정상으로,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혈압약을 끊었다, 적게 복용한다, 차수를 줄였다, 가지수를 줄였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100분의 92는 심장병을 가운데서 고혈압을 초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실찬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팡찬, 스찬이라는 이런 진단이 있는데 팡이라는 건 집이라는 팡찬인데 심장의 심방, 심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게 되는데요. 모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은 피가 나가는 그런 칸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얼젠반, 산젠반이라는 이런 또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모두 4개인데 이 판막은 하루에 10만 차 좌우 수축, 이완할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능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때때로는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보도도 떨리거나 꼭 닫혀서 열리지 않거나 너무 열려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당신의 이 판막은 큰 병원에 가게 되면 교체하는 수술을, 큰 수술을 받아요. 몇십만 원이 없고 큰 펑션이 큰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일 게 기다릴 때도 있겠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올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잊은 건 아닐까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슬퍼지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시 조금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이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구나. 아무나 기다리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힘들어도 그 기다림이 아깝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사람이 왔을 때도 안 왔을 때도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무엇이 오든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0: 문일 씨 바다 좋아하세요?
1: 진짜 저는 솔직히 여행 가도 바다가 있는 곳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0: 네, 거기가 뭐 한데 고기 잡습니까? 아니면 수영합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물을 먹고 와요?
1: 이제 뭐 산도 좋고 뭐 바다도 좋고 다 좋은데 특별히 또 애착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0: 근데 바다가 뭐 하냐고 물고기 잡아요?
1: 아닙니다. 저 바다는 사람한테 주는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0: 근데 바닷가가 놀다 보면 이상하게 또 가끔씩 물을 바닷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야, 그건 예. 정말 그 맛은 어떻게 너무 기분 나쁜 맛이 아닙니까?
1: 사실 바다의 해수욕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뭐 수영하다 보면은 근데 나름대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 뭐 수영 좀 잘하는 것처럼 이제 뛰어들어갔는데
0: 네. 그게 생각대로 안 돼요.
1: 수영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도 좀 먹고.
0: 예. 예. 근데 또 바닷물도 맛을 봐야 인생의 맛을 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이 왜 짤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1: 그 바닷물 1리터에는 약 35g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염분이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암석의 풍화입니다. 비가 내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약한 탄산이 되죠. 이 탄산이 땅과 암석을 녹이면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을 빼내옵니다. 이 이온들이 강과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강물에는 소금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양의 염분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다의 염분이 쌓인 거죠.
0: 그리고 둘째는 해저 화산 활동입니다. 네, 바다 밑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 많습니다. 해수가 해저 암석 익류를 통해서 스며들면요. 뜨거운 열로 인해 암석 속의 광물이 녹아나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염분과 미네랄이 해수로 방출됩니다. 이것을 열수순환이라고 합니다. 해저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블랙스모커는요. 이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염분은 대부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리지만 소금은 증발하지 않고 바다에 남습니다. 이것이 수억 년 동안 반복되면서 바다는 점점 더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큰 소금 저장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1: 사실 또 바다 하면은 뭐 바다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0: 달라요.
1: 않습니까?
0: 예. 완전 다르잖아요.
1: 사실 바다의 염분 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적도 부근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염분이 낮고 아열대처럼 증발이 활발한 곳은 염분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발에는 강물이 많이 흘러들어 염분이 비교적 낮고 남중국해는 염분이 높은 편입니다. 홍해는 염분 농도가 약 40%로서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지만 염분 농도가 약 30%에 달해서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뜬다고 합니다.
0: 근데 바닷물에는 소금 외에도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약 77%, 염화마그네슘이 약 11%, 그리고 황산마그네슘이 약 5%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칼슘, 칼륨, 탄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이제 단순히 짠 것이 아니라 막 씁고 막 떨고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마그네슘과 황선염이 쓴 맛을 낸다고 하네요.
1: 흔한 오해는 바다가 짠 이유가 처음부터 바닷물이 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 바다는 짜지 않았습니다. 비와 암석 풍화 그리고 해저 화산 활동이 수억 년 동안 염분을 공급하면서 지금의 짠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바다가 점점 더 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는 염분이 공급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의 균형을 이루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염분은 해저 퇴적물에 묻히거나 생물이 이용하거나 해수 분무로 육지로 날아가면서 제거됩니다.
0: 네. 뭐 수영을 배우려면 꼭 뭐 물은 마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든 바닷가에서 수영하든 네.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물맛을 못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근데 바다 물맛은 좀 아주 인상에 깊이 남을 정도로 떫고 막 짜고 아무튼 딱 입에 들어가면 퇴퇴퇴하게
1: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바닷물은 사실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바닷물을 정제해갖고 여러 가지 예.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먹을 수 있는데 뭐 바닷물은 이롭다 인체 뭐
0: 괜찮은 예. 아닙니다.
1: 아니죠.
0: 먹는 예. 게 아니에요. 그럼 식용수가 아닙니다. 예.

0: 단풍. 단풍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1: 네.
0: 네, 가을 되게 되면 초록색이 된 나뭇잎이 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1: 나뭇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엽록소는 광합성을 하는 색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듭니다. 엽록소는 빨간색과 파란색 빛을 흡수하고 초록색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잎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나뭇잎에는 엽록소 외에도 카로티노이드와 크산토필 같은 노란색과 주황색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여름에는 엽록소가 많아서 다른 색소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잎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낮아집니다. 나무는 겨울을 대비해 잎을 떨어뜨릴 준비를 합니다. 이때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사라지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노란색과 주황색 색소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노란 단풍입니다.
0: 네, 빨간 단풍 좀 다릅니다. 빨간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안토시아닌은 가을에 새로 만들어지는 색소입니다. 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잎에 남은 양분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분이 잎에 남아있으면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집니다. 네, 안토시아닌은요, 강한 햇빛과 낮은 기온에서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 많고 일교차가 큰 가을에 빨간 단풍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네, 단풍의 색도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단풍나무는 빨간색이 강하고 또 은행나무는 노란색이 강합니다. 참나무는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고요. 벚나무는 주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같은 나무라도 햇빛, 토양, 수분, 온도에 따라서 이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산에서도 단풍의 색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어서 단풍의 시기와 색이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북쪽 지방과 높은 산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단풍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북경의 향산, 길림성의 장백산 등이 유명한데 향산은 매년 가을 붉은 단풍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10월 말에 11월 초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요. 사천성의 구체구는 가을 단풍과 맑은 호수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0: 구체구 가보셨어요?
1: 못 가봤습니다.
0: 진짜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구가. 근데 오블로블 산길이 많다 보니까 그 좀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그리고 좀 멀미하는 분들이
1: 여행하기 좀 이제 불편하고.
0: 예, 그래가지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1: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지방마다 다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어디 네. 굳이 안 가도
1: 그럼요.
0: 가능하지 않습니까?
1: 뭐 이제 동북 지방 또 남방,
0: 네.
1: 북방 그 지역마다의 그 계절의 변화들은 참 오묘하죠.
0: 예. 예. 절세들은 뭐 절 따라 갔다 왔다 하는데
1: 맞아요.
0: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풍의 시기도 보면요. 기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지방과 높은 산에서 단풍이 먼저 듭니다. 예, 기온이 낮을수록 엽록소가 빨리 분해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단풍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단풍 시기가 과거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근데 흔한 오해가 있는데 뭐 단풍이 추위 때문에 잎이 얼어서 색이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 예.
0: 근데 실제로는요.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엽록소를 분해하고 또 다른 색소가 드러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단풍이 듭니다. 또한 단풍이 들면 나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풍은 나무가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난 뒤 봄에 다시 새 잎을 내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그 하나하나의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이 변화하는 과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우리 삶도 이제 젊었다가 또 아이로부터 또 뭐 성인 또 이제 중년 그런 어떤
0: 과정을 갖추고
1: 과정을.
0: 이 계절도,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1: 네. 그렇죠.
0: 유 씨가 얘기한 것. 근데 저는 그래서 단풍잎이 예쁠 때 예쁘면서도 아 오라지 않으면 뚝뚝 떨어지겠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쩌면
1: 지고 또 피고 네,
0: 떨어지기 전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뭐 활짝 순간 반짝했던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1: 그래서 그 우리가 인생도 사실 그 빛나는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단풍잎처럼 정말 또 예뻤다가 떨어지고 지는.
0: 예뻤다가. 예.
1: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순간을 어쩌면은 즐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예. 만약 그 여러분 조금 자신의 인생 색깔이 좀 단일하다 생각하신다면 단풍잎을 한번 닮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래, 빨리 단풍잎처럼 물들려고 하지 말고.
0: 빨간색 좋아요? 노란색 좋아요?
1: 아니 그래도 저는
0: 주황색?
1: 청춘의 파란색이 좋죠.
0: 아, 단풍은 파란색이 적은데?
1: 예, 그렇죠. 보통 붉은색이죠.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성숙됐다는 그 의미고.
0: 그러니까 그냥 단풍 계절은 싫다.
1: 싫습니다. 예.

0: 네, 산에서 밥을 해보셨어요?
1: 김마 이제 산에서는 밥을 어떻게 합니까?
0: 운남전 여행 갔다가 예. 거기서 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연변에서 집에서 지어 먹는 밥이랑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1: 그치 뭐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자락 아래에서 뭐 마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경치에 따라서 밥을 짓는 거는 저는 봤는데 그 이제 아주 뭐 밀림이나 이런 데 네. 들어가서 밥을 짓는 거예요. 예.
0: 근데 산에서 밥이 설익거든요. 왜 설익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1: 그건 저도 알죠.
0: 예. 예. 산이 올라가 밥을 지으면 밥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1: 맞아요.
0: 라면도 잘 퍼지지 않고 잘갈도 잘 익지 않고 이것은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입니다.
1: 맞아요. 물이 끓는 온도가 기압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압이 참 중요합니다. 해수면에서 기압은 1기압이고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데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물 분자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높이가 300m 올라갈 때마다 끓는 점이 약 1도씩 낮아지는데 해발 3000m에서는 물이 약 90도에서 끓습니다. 그 초말라마봉 정상인 8848m에서는 물이 약 70도에서 끓습니다.
0: 네, 우리나라에는 높은 산이 많잖아요.
1: 예, 그렇죠.
0: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말라마봉은 우리나라와 네팔 국경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서부의 정해청장고원은 평균 해발이 4,000m가 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물이 약 85도 정도에서 끓는데요. 그래서 정장고원이나 청해성의 높은 산에서는 밥을 지을 때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천성, 운남성의 높은 산악지역에서도 기압이 낮아서 요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밥이 설익는 이유는 쌀의 전분이 호화되려면 충분한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쌀의 전분은 약 7, 80도 이상에서 호화되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요, 높은 산에서는 물이 90도나 70도에서 끓어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이 잘 익지 않고 설익습니다. 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 흰자위는 약 63도, 노른자는 약 70도에서 응고됩니다. 높은 산에서 달걀이 완전히 익지 않을 수가 있겠죠.
1: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압력밥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압력밥솥은 내부 압력을 높여 물의 비등점을 높입니다. 압력밥솥 안의 압력이 이 기압이 되면 물은 약 120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도 밥을 잘 지을 수가 있고요. 압력밥솥은 1679년 프랑스의 드니 파팽이 발명했습니다. 파팽은 기압과 비등점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압력솥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고산 지역에서는 압력밥솥이 필수품입니다. 비등점은 요리뿐만 아니라 과학실험에서도 중요합니다. 화학실험에서는 감압증류를 통해 낮은 온도에서 액체를 증류합니다. 이것은 열에 약한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데요. 진공 상태에서는 물이 상온에서도 끓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기압이 거의 없어서 물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0: 반대로 기압이 높아지면 비등점이 높아집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기압이 매우 높아서 물이 100도 이상에서 끓지 않습니다. 100도 이상에서는 뭐 안 끓는다 그래요.
1: 네.
0: 네, 해저열수 분출구에서는 물이 4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 뜨거운 물이 주변의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광물이 침전돼 블랙 스모커를 만들어냅니다. 아,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산에서 밥이 설익는 이유가 산이 추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추위도 일부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주된 이유가 기압이 낮아서 비등점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에서 물이 빨리 끓어서 또 뜨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물이 덜

0: 여러분 대나무 하면은 참대검이 떠오르고 뭐 네, 참대검 하면 또 대나무가 떠오르고
1: 그렇죠.
0: 전 제일 처음 대나무를 안 것이 참대검 때문에 알았어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참대검이 늘 대나무를 안고 있더라고요.
1: 네, 우리나라 예.
0: 그렇게 또 유명한 게 참대검 덕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우리나라 그 참대검 많은 곳이 그 성도죠.
0: 사천성.
1: 네, 사천성. 예. 아, 거기 가면은 뭐 이제 참대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대나무가 참 빨리 자라죠.
0: 그렇습니다.
1: 네, 예, 곱고. 근데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어떤 대나무는 하루에 1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
0: 아, 저도 좀 가졌으면 좋고 유전자 가졌으면 좋겠어요.
1: 아, 뭐, 네, 지금 딱 좋습니다.
0: 딱 좋아요.
1: 예.
0: 네.
1: 예,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91cm에서 121cm까지 자라는 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방, 특히 사천성, 운남성, 절강성, 복건성, 강서성 등지에는 대나무 숲이 많습니다.
0: 네,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나무의 줄기가 속이 비어있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네, 속이 비어있으면 같은 부피의 나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대나무는 마디마다 성장점이 있대요. 각 마디에는 성장점이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함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나무는 광합성 효율이 높습니다. 대나무 잎은 작고 많아서 햇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1: 자, 네 번째는 대나무는 뿌리 줄기로 번식합니다. 뿌리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새로운 줄기를 빠르게 만듭니다. 다섯째는 대나무는 세포 분열

0: 속도가 빠릅니다. 대나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대나무는 곱게 자라고 사계절 푸르며 눈이 와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나 절개, 인내, 강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화가들은 대나무를 자주 그렸고 시인들은 대나무를 노래했습니다. 송나라 때 문인 소식은 고기 없이 살 수 있어도 대나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붓이나 종이, 가구, 바구니, 부채, 족순 요리도 중국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대나무는 환경에도 좋습니다. 대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고요. 토양을 보호합니다. 대나무 뿌리는 토양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또한 대나무는 플라스틱 대체 재료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는 옷 포장재, 일회용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흔한 오해가 그 대나무가 나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실제로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벼과에 속하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2: 예.
1: 대나무는요, 목질화된 줄기를 갖고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풀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대나무가 죽으면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대나무는 수십 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 뒤는 죽는 정도 있대요.
0: 한마디로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이유는 가벼운 줄기, 여러 성장점, 높은 광합성 효율, 뿌리줄기 번식이나 빠른 세포 분열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중국 문화의 상징이자 환경에 유익한 식물이기도 하죠.
1: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 그 참대 국보급 동물 참대곰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2: 제일 좋은가?
1: 우리 보기엔 네. 왜 대나무질 땅땅하게 먹을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2: 그렇죠.
1: 근데 먹어도 대나무 잎을 먹어도 한꺼번에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서리 지었다가 한꺼번에
2: 맞아요.
1: 웅큼웅큼 떼어 먹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그 대나무 속에는 정말 우리 참대곰에게는 좋은 그런 네.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1: 그러니까요.
0: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보급으로 키우는 거고.
1: 네. 근데 또 대나무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0: 맞아요.
1: 그 제일 중요한 건 죽부인.
0: 아, 예.
1: 여름에 쓰는
0: 맞아요.
1: 죽부인 같은 예, 예. 것이 바로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0: 뭐 이제 음식의 세계에서도 대나무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대나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리를 넣어서 이제 뭐
1: 죽순 요리.
0: 예, 죽순 요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도 이제 뭐 밥 지을 때 보니까 이제
1: 대나무 통에다가
0: 밥을 넣어서 지으면
1: 또 그 맛도 좋다고 해요.
0: 예.
1: 자, 이렇게 대나무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춘 황하 구보객은 교고란, 지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간약조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열의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서른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세 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내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일곱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구멍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멍액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398원인데요. 1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드시게 되어 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공복에 드신다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신다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흡수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이 시간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간, 건파, 소화계통에 아주 유조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공복이라는 것, 공복과 식전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식전은 30분, 공복은 1시간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2각을 사면 1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약관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명목 상층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상초열을 쳐주는 뿐만 아니라 간단 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는 우수한 성

충분히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잔토이라든지 매미껍질 말합니다. 찔레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당귀 이런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눈병치료에서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주요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0: 수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은 제외과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속으로부터의 기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보온 제품, 명서방 제품 자체를 구하게 되면 쓰게 되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항막 색소변성 같은 어려운 안과 질병은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시력이 우선 제거되면서 여러 가지 안과 통통이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비교적 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는 동안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제 명서방은 약수는 한자입니다.
0: 아, 잘 선택된 거지. 어떠세요?
2: 온전히 한 개가 10개월 거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아, 이거 쓰기 전에는 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깔깔하고 눈이 부었고 예, 좀 바람 맞으면 또 눈물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눈이 막 따가웠단 말입니다.
0: 예.
2: 예, 이게 밖에 제 온도가 예, 이게 여름이라면 밖이 좀 따가운 날에 막 눈 따가봐가지고 계속 눈을 비비고 그저에 눈이 뿌여서 잘 안 배워가지고 그래 고생 세게 했겠습니다.
0: 예.
2: 이게 시병원에도 가보고 저 연대부의 그 연커에도 가보고 했는데
0: 아, 예, 그렇죠. 예.
2: 검사하니까 이 안압이 이제 약간 높은 추세고 이 백내장이 심하다며 이래더라만
0: 예예
2: 예. 그래서 뭐 거기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안경도 맞췄어라 해서도 안경도 저는 지나치고
0: 눈에 좋다는 일은 다 해봤겠죠.
2: 예, 예. 좋다는 일은 다 해봤는데 효과 못 봤단 말입니다. 예. 하루에 약을 그저 예, 한 세 번씩이었는데 한 번에 열 때는 예, 세 가지 네 가지씩 막 이렇게 약을 엮고 이렇게 해도 아이디 있더라. 조금 나선가 들어하다도 또 그렇고 하더라 말입니다.
0: 물약은 기왕 방부제가 특히 눈에 들고였는 약 여러 가지였는 사이에 다면 방부제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방부제의 그 반면 역할 때문에 더러 걱정되는데 오히려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겉으로 치료는 임시 구급에 불과하나 어떤 거는 말 잘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
2: 예. 그러다가 내 이 방송 듣고 여러 손님들이 이게 명서방문 약이 눈에 대용 좋다는 소리 듣고서 내 써봤는데, 언더 한 10달 가까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0: 예.
2: 눈이 피곤해도 예,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0: 눈병 치료에서는 믿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한 눈을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니니까 이 제품 자체는 예. 명서방은 믿고 쓰시게 되면 눈은 어두움에서 해방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여기에 21가지 아주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이런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2: 방송 들어보니까 예, 활동용 좋을 때라 예.
0: 그렇습니다.
2: 15가스 아무 또 거기다 천원 거지
0: 빼주고 천원 빼주고 예. 15가구 무료로 또 주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가 예.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귀합니다. 예.
2: 예, 그래서 배달마다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간단 습열을 쳐주게 되기 때문에 많은 약은 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오히려 눈을 해결하는데 간에 부담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에 좋고 심장에 좋고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폐에도 좋고 상초열을 쳐주고 간단 습열을 쳐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안심하고 쓰시면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예, 몸에도 영통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눈은 예. 비교적 정밀한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오장육부하고 긴밀한 연대성이 있어서 이 제품 선택의 여사분은 너무 현명하게 잘 선택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선생님이 강의하는 황화구 외국지 먹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 속하네. 예, 예.
3: 기관지가 안 좋아서 평상시에 그냥 기침 달고 살았댔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영 불편합대가. 그런데다 거다 대고 이놈 영꽃이 있으면서 목이 그늘상 개하고 목이 또 아프고 터지는 것처럼 어떤 데 부석부석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3: 목 안에 그냥 염증 있는 것처럼 어떤 데 뭐 좀 무슨 가래 딱 붙어 잘 떨어다지고 힘들었댔습니다. 그러다 이거 먹었는데 지금 약 여러 가지 약 많이 먹었댔습니다. 그게 아이 났을 때다. 근데 이 선생님이 강의

0: 상하 고백을 먹었는데 여기서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이 제품 자체가 상처열 가운데서 그 주약의 호흡기통에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해줘야만이 혈액 가운데 충분한 산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런 성분이 황정이라는 성분이 특히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윤폐의 역할하고 령지라는 성분이 윤폐의 역할을 또 하게 돼 있으니까 호흡기통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0: 그렇지. 네.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목도리 편안하고 기침이 많이 어전 나지 않아서 많이 멎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만성 위염이 있으면서 무슨 먹으면 자꾸 식구물이 올라와서 무슨 먹지 못해 됐습니다. 가루 음식 같은 거 다음에 괜히 어서 식구물도 안 올라오고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땅하도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소화가 잘 되는 건 기본입니다. 예예.
0: 특히 또 피부 건조증이 있어서 온몸이 가라웠어. 내게 가라워 자지 못해 됐습니다. 극단함. 근데 그래 피부 더럭더럭 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가염증이 많이 없어져서 이 몸도 부들부들해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경락이 잘 소통돼야 되는 건데 룬창 통변해주고 그 혈질이 조절해주고 기본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호마르라는 이런 노황진에 속합니다. 이런 성분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 일단 쓰시기에는 장수의 비결이 바로 광서장도 자치구 여기 그 이 마을에 있다 했기 때문에 바마 여기 장수 비결이 바로 이 여기에 설명되는 여섯 가지 중약제 이 종합 성분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 충분하게 체현되고 있습니다.
0: 그렇지. 이 황화구 왜 먹어보니까 나의 이러면은 형 날마다 좋아지대다.
1: 그렇죠.
0: 그래서 내 지금 더 계속 먹자고 오늘이 누가 사는 활동에 참가해서 또 배달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우대할 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항아 구복액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약이 구복액이 돼 그러는지 흡수용 잘 됩니다.
1: 예.
3: 예, 그래놓고 예, 나는 원래 위가 아이 좋습니다. 위 특성 위험이 있었댔는데 항상에 소화도 잘 아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미슬겁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이 밥이 맛있어서 살 것 같습니다.
1: 여기 저구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기본으로서 건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폐에 좋고 심장에 좋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 건비 역할을 하는 상초중초 하초에 너무 우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성분 자체에서 충분하게 체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이게 심장에 좋습니다. 나는 항상 심장이 떨리는 것처럼 후두둑하고 문 닫는 소리에도 칵 닫으면 후닥떡 놀라게 되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는 우선은 주심만 먹습니다. 그래도 심사에 이 후두두 한 증세 없어지고 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우리 런인이 늙어가면서 각종 병이 오는 걸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
1: 그렇죠. 다른 처방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저구란이라든지 허마인이라든지 여기 결국 령지, 천마, 삼칠, 옥죽 이런 희귀약자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그런 효과성은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이제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고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마른 기침이 자꾸 나던지 이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할도에 돌 때에 좀 계속 쓰다고 예, 그래서 예.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우리 할당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황화구박액 자체는 뭐 기본으로서 여기 이 장수대가 장소 따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 지구에서 제일 장수의 비결이 바로 광서장족 자치구 바마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 70주년 건국 그 기념 그 행사에 전 세계 영어 문자로서 본 처방이 나가고 장수의 비결이 소개됐는데 그 가운데서 주약의 본 처방이 장수의 비결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매 10만 명에 33.4명이 100세 이상으로 되는 이런 노인들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연결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한 300명이 100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방 자체가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0: 아침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황하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그래요.
3: 네,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 거 하면 저는 신사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소리 나더라도 와르다 놀라고요.
0: 아, 장수하자면 심자에 좋아야 되는 건데.
3: 예. 예. 그 다음에 막 가슴 답답할 때는 가슴 막 두드립니다.
0: 아, 예, 예.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또, 어지럽다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변, 밤중에 소변 출입 세게 댕겼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 황화구복액은 한 넉 달 썼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네, 그런 데는 효과성이 돌출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효과 아주 나 여러 가지 약을 영 많이 썼는데 이 약이 확실히 효과 빠르고 이거 쓴다면 심장에 놀라는 게 하나도 이롭습니다.
0: 기본으로서 여기 저구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양신, 안선하는 역할하고, 윤폐 역할하고, 건비기 역할하고, 칭러 제도하는 이런 역할을, 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합니다. 심장에는 너무 돌출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그 다음, 막, 머리가 어지럽던 게, 이롭단 말입니다. 맑아지고, 예.
0: 그렇죠.
3: 그리고, 밤은 잠 잘 잤습니다. 그때 네. 머리 아프지, 가슴 답답하지, 잠 못 잤단 말입니다.
0: 네.
3: 근데 잠 잘 자다 그 다음에 소변 차수도 줄어들고 이래까지 아무 아주 잘 자고 그 다음 소화에 됐던 게 소화도 잘 돼서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3: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할 때 좋을 때 더 대랄 받자고 그랬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천마, 삼치, 저구란, 뭐 황정, 호마란, 령지, 뚜중 특수한 성분들이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다른 데서는 아껴서 쓰는 이런 성분들이 비교적 가격적으로도 우수하고 결국 효과성으로도 해서는 아주 의심할 바가 없는 이런 좋은 성분 10가지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표현돼서 장수의 비결은 번처방 황화구방액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해도 됩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황화구방액은 약관에 있는 왼쪽 윗개 큰 글씨로는 백세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세를 봄으로 살 수 있는 청춘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황화구방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룡지란 성분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해도 윤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주맨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뭐 좋은 잠을 주무셔야만이 건강을 보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한 제품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떠나는 여행 시간인데요. 각자의 맛있는 음식, 볼만한 명소, 숨겨진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중화 요리를 만나다. 오늘은 기림산수 갑천아, 또 발개통구라고 불리는 광서 쫑족 자치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서는 중국 남부에 자리 잡은 땅으로 쫑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기림의 기이한 카르스트 봉우리, 리강의 맑은 물결, 북해의 푸른 바다, 그리고 룡승의 계단식 밭, 그야말로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광서 요리, 즉 계료리는 산의 진미와 바다의 별미가 함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북부의 산간 지역에서는 산나물과 민물고기 요리가,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광서 요리는 신맛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더운 기후에서 식욕을 돋우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지혜에서 비롯됐습니다. 광서 사람들은 산은 있으나 먹을 것이 없으면 신맛으로 산다는 말을 요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광서를 대표하는 음식들, 계림 쌀국수, 라사국수, 로우국수, 양삭 맥주어, 그리고 쫑족 오색 찹쌀밥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계림과 리강이 살아있는 광서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과 물과 신맛이 어우러진 광서의 미식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광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기림 쌀국수입니다. 기림 쌀국수는 광서 기림의 대표적인 아침 음식으로 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국수입니다.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면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보통 돼지뼈와 소뼈를 우려낸 맑은 육수에 면을 말아 먹으며 위에 다진 고기, 파, 땅콩, 고추 기름 등을 올려 먹습니다. 기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쌀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림 쌀국수는 기림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진시황이 기림 지역을 정복하고 면거를 건설할 때 북방에서 온 군사들이 쌀가루로 만든 면을 먹기 시작한 것이 기림 쌀국수의 시작이라고 전해집니다. 북방에 밀가루 면을 구할 수 없었던 군사들은 남방의 쌀로 면을 만들어 먹었고 그것이 지금의 기림 쌀국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기림의 한 국수 장수가 매일 새벽부터 직접 쌀가루를 갈아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의 국수는 너무 맛이 있어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림의 아침은 쌀국수로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기림을 대표하는 전통 아침 음식으로 기림 사람들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사국수는 우렁이, 돼지뼈, 향신료 등을 넣고 오랜 시간 푹 끓인 국물에 쌀국수를 말아 먹으며 위에 튀긴 죽순, 땅콩, 부추, 고추 기름 등을 올려 먹습니다. 라사국수는 류주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옛날 류주의 한 로인이 우렁이를 이용해 국물을 끓이다가 그 맛이 너무 좋아 쌀국수에 말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류주의 한 로점상이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라사국수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우렁이를 손질하고 국물을 우려내어 정성껏 라사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라사국수를 먹기 위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라사국수는 광설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광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로우 국수입니다. 된장과 고추로 만든 매콤한 국물에 쌀국수를 말아먹는 요리입니다.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물이 새콤하고 매콤하며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로우 국수는 된장, 고추, 마늘, 생강, 고기 등을 넣고 진한 국물을 만든 후 쌀국수를 말아 먹으며 위에 파, 땅콩, 고추기름 등을 올려 먹습니다. 로우 국수는 오랜 친구의 정을 상징합니다. 옛날 남녕의 한 로인이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정성껏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된장과 고추를 넣어 매콤한 국물을 만들었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녕의 한 로점상이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로우 국수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국물을 우려내어 정성껏 로우 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국수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남녕의 한 청년이 고향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만들어준 로우 국수를 먹고 이 맛이 고향의 맛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남녕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남녕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광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양삭 맥주어입니다. 양삭 맥주어는 광서 양삭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로 신선한 민물고기를 맥주와 함께 끓여낸 것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생선살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맥주의 향과 깊은 국물 맛이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양삭 맥주를 만들 때는 신선한 민물고기를 먼저 기름에 살짝 튀기고 맥주, 간장, 고추, 마늘, 생강 등을 넣고 진한 국물에 끓여냅니다. 양삭 맥주는 양삭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옛날 양삭의 한 어부가 갓 잡은 민물고기를 요리하다가 실수로 맥주를 쏟았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맥주를 넣고 끓여보았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삭의 한 요리사가 외국 손님을 위해 맥주를 넣은 생선 요리를 개발했고 그 요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광서 양삭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쫑족 오색 찹쌀밥입니다. 오색 찹쌀밥은 쫑족의 전통 음식으로 다섯 가지 색의 찹쌀밥입니다. 이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의 식물로 색을 내어 아름답고 건강한 맛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오색 찹쌀밥은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흰색 다섯 가지 색으로 만들어지며 각각 자연의 식물, 즉 흑미, 홍화, 치자, 포도, 백미로 색을 냅니다. 오색 찹쌀밥은 쫑족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옛날 쫑족의 한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위해 다섯 가지 색의 찹쌀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섯 가지 색은 다섯 자녀의 행복을 상징한다며 정성껏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쫑족의 음력 3월 3일 명절에는 반드시 오색 찹쌀밥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오곡풍등, 즉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쫑족의 한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껏 오색 찹쌀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맛에 감동해서 평생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오색 찹쌀밥은 쫑족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광서의 문화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광세의 음식들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림의 아침을 여는 계림쌀국수, 류주의 향기로운 라사국수, 남릉의 별미 로우국수, 양삭의 진미 양삭맥주어, 그리고 쫑족의 전통 오색찹쌀밥. 이 모든 음식에는 광서의 풍요로운 자연, 다양한 민족의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장수는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광새의 맑고 신맛나는 풍미는 계림과 리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포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광서 쫑족 자치구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도 예쁜 사랑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긴 깊은 정과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며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백신 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인덕 작사 손홍범 작곡의 강화가수가 부른 백신 생 행복하게 살아보세를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선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그 국약 혈배경이 이번에 새로운 우대 활동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승급한 혈배경은 혈배경하고 황진수한테 두 가지 약 조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테는 전문 우리 중풍 반신불수 이런 뇌경색이라미 언어장애 오거나 그다음 또 이런 반신이가 잘 말아야 듣거나 마목이 오거나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간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문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능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이 반신부수이 그리고 입과 눈이 비뚤었다 말이 잘 안 된다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는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아홉 과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열 과학 사는 분들 여덟 과학을 더 드립니다. 열다섯 과학 사면 열다섯 과학을 더 드리면서 우리 친구가 여덟 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열 과학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공장 측에서 이번에 PQQ 시바운 능량 타이란 거에 2,980원짜리 드립니다. 이 약과학에 그 다음은 그 대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우리 뇌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이런 처방으로 된 겁니다. 이 로마단 이 공사에서 만든 건데 아주 좋습니다. 이 구복액으로 된 게이기 때문에 700도를 작은 분자로 된 겁니다. 예, 흡수가 빠르고 이 특히 기억력이 안 못해지거나 뇌가 자꾸 쫄아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혈배강은 전문 우리 심장 방면에 좋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장기적인 림상실험 거친 결과 주자를 할 필요 없고 혈압이랑 온정 안 되는 분들 혈배강 두알 턱턱 쓰게 되면 혈압이 인차 온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평상시에 혈압이 막 온정 안 되고 불쇠 확 높아지는데 혈압약이랑 그렇게 먹은데 잘 아예 떨어진다 할 때 인차 혈배강 두알 쓰세요. 그렇게 되면 이 혈압이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가 정상 수치를 보존한 대로 내려오는데 절대 우리 서약의 혈압약처럼 대구 혈관 확장해서 혈압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장 대뇌에다 혈액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기초상에서 혈압이 쑥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0: 혈배강 스물어서 그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되는 걸 해결하는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 나거나 옛날에는 혈압이 악서도 혈압 떨어지는데 계속 어지럼증 나고 정신이 흐리멍텅해나고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이 약은 몽땅 500달러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직접 입 거기 그 점막을 통해서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자라면 바쁘거나 이럴 때 여기 몇 단순 37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심장이 막 바쁠 때 인차 이거 두 알 입에나 떡 물고 있으세요. 그러면 인차 심장이 온정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쓴 다음부터 주심화를 어디다 놨는지 우선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은 10곽 쌓으면 10곽 드리고 20곽 쌓으면 30곽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곽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이 뭐 드리는가 하면 이자오따오 텐량 약과에다 다 맞게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녁에 턱 눕게 되면 아침에 날 밝을 때까지 단숨에 잠 잘 잘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 안에 쏜자월 들어가고 쏜자월 다 아시죠? 이거는 우리 뇌신경에 엄청 좋고 신경 온정시켜주면 잠 잘 자게 하는 게죠. 그다음 병지 들어갔습니다. 결국 까마 안지딩수안 들어갔습니다. 이 까마 안지딩수안이란 거는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천연적인 이런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까마 안지딩수안은 이 대뇌 안에 원래 있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억제하는 띠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름할 때 잘 사처하는 작용합니다. 그런데 내세가 많아짐으로써 이 까마지딩수안이라는 물질이 대량적으로 파괴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질을 자지 못하는 게죠. 그래서 이 우리 까마지딩수안 이 이자도 태량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보충해주면 엄청 잠자는데 돈 많이 줍니다. 그 다음 마이둥펜 마이둥도 들어갔습니다. 맥동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도 태량 말 그대로 잠 잘 잘 수 있다 그 뜻이죠. 2980원짜리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드리는 겁니다. 20곽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30곽 사게 되면 50곽을 더 드리면서 이제 또 텔량 이거 드리는 동시에 또 우리 침구 8분 따라갑니다. 제가 놓은 침은 항상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한몸에서 여러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분들을 위해서 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 맞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맞게 됩니다. 외지의 분들을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왕청, 훈춘, 동문, 화룡, 용정 이런 데서 다 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우리인데 구분기를 걸은 분들이 다 마지막엔 제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슴 방법을 다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툭 팔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좋다 해서 턱 싸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치료 효과는 없고 돈 대로 거서 팔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도 더 진짜 아깝지 이런 분들. 저한테 온 분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기 싶은 것은 뭔가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하게 되면 치료 방향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방향이 틀려가지고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되고 2880018번에 전화채 되고 우리 그 지점은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에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황진수안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안타에는 어째서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가?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 전문 중풍 치료한 처방 그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양황우탕이란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방송 항상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훈상하고 그 다음에

0: 우리 집에서 직접 쓰고 내가 남편이 그랬거나 정말 이 황신산 딸과 결백을 함께 쓰니까 좋은 효과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이 야문이 500달러 된 가장 세계적으로 예, 제일 작은 분자로 고생됐고 만다시까지 천연약재 정말 제대로 되는 천연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1: 그렇지.
0: 정말 스며스리 신장세포를 활성해 준다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또 재생시켜 준다니 하니까 정말 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에 그때 우리 남편 특히 신장 주제라 하라는 거 어떤 연세도 많지 그래서 선생님 데 가서 보여 체크문과 했잖아. 심장 수제를 안 해도 된다면 열심히 이 두 가지 약 쓰면 된다니까 정말 그 말이 딱 들어와서 아이 하고서 이때 거지 정말 혈병 혈 수치가 다 정상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또 혈지가 어떤 나이 있어 그런지 혈지가 좀 이렇게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혈도 바로 제대로 언정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제대로 언정됐습니다.
1: 장기적인 림상 실험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제한테 찾아와서 제가 병 보고 그런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혈압이 언정 안 되는 분들 이 혈압이 높을 때 인차료 두알 잡수게 되면 혈압이 또 언정되고 이건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시하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는 그저 집이 부산하고 그저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았죠.
1: 예.
0: 심장 주제를 하나지 무슨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병원은 가면 그저 어째서 여기 나쁘다 저기 나쁘다 이랬는데 정말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척 부위에 영어제도 한번 분장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중풍 맞았댔습니다. 그래서 말이 똑똑하지 않고 걸음걸이는 더 무슨 말할 것도 비틀비틀하며 조금 더 발짝 걸음 또 넘어가고 그다음에 밤에는 밤잠 못 자서 그저 한 예 2시간 3시간밖에 못 주무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쓰고 효과가 좋고 심장 주제까지 아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 보고 너무 불보서 그래던 게 정말 지금 이 혈배관과 황진산 딸 쓰고 이 내 말하더니 이것이 중풍 후유증 기본상 다 해결됐습니다.
1: 다 해결됐죠. 얼마나
0: 좋아졌습니까? 밥도 잘 잡수고 그다음에 어장육부가 어디나 좀 마비 있다든지 다 이루어질까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다면서 전화와서 자기 주로 전화번호를 누르고 이 황진산 대가 혈배관 이 약을 또 싸겠다 갑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수고합니다. 많은 환자들 이렇게 복음을 주고 다 병마에서 해탈하게 된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께 역시 고맙다 하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입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선생님.
1: 오랜만입니다.
3: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오늘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세대강을 계속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10월 5일까 딱 5개월 먹었습니다. 그래, 이 먹는 동안에 정말 많은 효과를 봤어요. 여러 면에서. 첫째는 밥을 잘 먹어서 체중이 올랐지. 옛날에 이 바지랑 입싸면 허리. 작아서 입지 못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체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압이 조절.
1: 옛날에 얼마나 약했습니까?
3: 약했습니다.
1: 지금 그게 올랐죠.
3: 그래서 기쁜데 어떤데, 이게 진짜 실하지 않나고 나도 걱정한다. 그래, 심율도 조절 다 되고, 이거 먹었니? 한 열흘 후부터는 다 이렇게 약 다 끊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보건품으로 어떻게 혈압을 좀, 조절해서 혈압약 들까내서 용이 애썼어요. 그게 많이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정말 이런 운이 터서 이렇게 방송 듣고 이 새벽강을 먹었는데, 정말 이 새벽강은 나의 건강에 정말 좋은, 효과를 보니까 너무 기뻐서 오늘 이 방송 좀 더 해드린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3: 그래서
1: 고맙습니다.
3: 제 머리가 예. 아직은 예, 완전 아직 시원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 처방해서 줬으니까.
1: 네, 예.
3: 예. 예, 그 약을 먹고 뭔가 뭐 설사고도 확 나갔대다. 예,
1: 예, 예. 습이 예, 나간다.
3: 예, 예. 그 선생님이 그게 다 뭐 독이 습이 빠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먹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약을 또 줘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계란에다 이렇게 먹으니까나 예, 지금은 예, 다 정상됐습니다.
1: 오, 예, 예. 축하합니다.
3: 예, 계란도 예. 정상되고 잠도 그 괜찮게 잘 옵니다.
1: 네, 잠 잘
3: 예.
1: 오죠.
3: 그래서 예, 영 기쁘고 기쁜 마음 아무래 이렇게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리
1: 네.
3: 오늘 저기 뭔가면 이 활동에 좀 참가하려고 그런다.
1: 네, 참가하죠.
3: 예, 예. 예 환자진께서 많이도 들었지만은
1: 예.
3: 건신과하고 예. 대백항을 함께 먹으니까나 뭐 효과가 이 머리도 정신 나고 효과 많이 좋대서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선생님도 저한테 이거 추천했으니까.
1: 네, 예, 예.
3: 예, 그래서 오늘 이 활동에 참가해서 에, 이 건신고를 좀 에, 저한테 좀 배송해 달라고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아, 예, 좋죠.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예.
3: 예.
1: 예, 예, 예.
3: 선생님, 선생님 비롯한 온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황진
1: 황진수한테
4: 쓰는, 예,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네.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중풍후증을 위해 손발이 마되고, 예, 20개 지지 흘리고, 먹지 못하고, 예, 그랬습니다. 화장실도 남이 부축해서 끌어 댕기고 이래고, 더구나 소화 아이들에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어도 숟가락 먹고 이랬는데, 예,
1: 네.
4: 거기다가 또, 경력이 상실돼서 그저 전화번호고 무시하고 돌아서도 말하고는 돌아서도 잊어먹고 잊어먹고 하고 예 그래 병장 가도 무시고 찾지도 못하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게 황진수한테는 먹구나 예 말 그래 거기다가 또 예 건신고까지 한 대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모지 예, 맹장 수술까지 해놔서 예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같이 두 가지씩 가름 갈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피를 그렇게 그 돋아나서 그랬던 것도 많이 낫고 경력이 좋아질까 다른 것보다도 예 그러고 밤잠 잘 자고 밥은 뭐 먹던 게 밥은 먹을까 예 군이 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 약해서 그랬던 게 예 한혈구 부른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랬거나 바지라면 옷이라면 입으면 서라서 모였습니다. 그래 새거 다 입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어전 군도 불어나고 그래 아 걸지도 못하던 게 몸이 헷갑하니까 걸지 군도 열군 불었지 그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5천 번씩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1: 네.
4: 그리고 우리 언니는 꾸준히 밥도 먹지 못해 이후 가지 못했습니다. 숙관지에 하면 다 가기 전에 중도에서 다 떨어지고 춤을 개지지 흐르고 이랬습니다.
1: 네.
4: 그리고 다리도 쓰지 못하고 예, 똥을 좀 다 냈습니다. 그러던 게 황진수 안타일을 먹고 예, 혈백왕 한 대 같이 먹고 하니까 얼마 좋아진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경력이 돌아오고 말도 못하는 게 그런 말 똑똑하게 하고 할까 얼마 좋아서 하겠습니까? 예, 그래 이번에 활동 얘기에 좀 배달 받겠다고 나는 건식고를 받고 우리 언니는 관진수 안타일을 받고 예,
1: 네.
4: 그래 이 두 가지를 배달 받자고 그 전화
1: 네. 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예, 예, 예.
5: 저도 예, 예, 지금 황진산타이가 혈백왕을 같이 써서 영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5: 원래 저기나 신사인 황진산타이를 쓰게 된 저기나 시발에는 이 혈백왕 먹으면서 황진산타이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할까요?
1: 네.
5: 아, 내 좀 이번에는 이거나 좀 더 먹어보고서리 어떻게 해보다 이렇게 결심하고 설정을 먹었습니다.
1: 네.
5: 먹은 게 확실히 효과 좋단 말입니다. 원래는 정말 저기나 관심병이란 이런 진단 받았어.
1: 네.
5: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리고 그다음에는 입 아프다 하면 그저 이빨도 막 통신하고
1: 네.
5: 그저 뒷잔들 추워서 웃지지 못하고서리 수입이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지 할까 해. 영 죽을 것 같으더라 말인다.
6: 네.
5: 그러든지 이해하고 먹으니까 땀 흘리던 게 많이 나서지고
6: 네.
5: 이 뒷잔들이 겨우던 게 지금 구증상이 기본상에서
6: 그렇죠.
5: 없어진다 말인다.
6: 심장이 좋아지면 그게 다 좋아요.
5: 예, 예. 그래고 그래서 항상 조심한 그저 그런 말 다녀가지고 댕기던 게 그걸 지금 아이 먹는다 말입니다.
6: 네.
5: 어떻게나 그래서 항상 근심해서 그래서 그래든 그 근심 지금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6: 네.
5: 그래 보니까 지금 내 혈압이 그래서 130에서 140으로 요즘 기본상에서 온정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6: 네.
5: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붓기던 게 예, 붓기 네. 다 내렸습니다.
6: 아, 붓긴 게 내립니다.
5: 네, 예. 예, 붓기 다 내렸습니다. 확실히 정말 이 약이 무슨 14가지 중초약으로 만든 약이라 했던 게 효과가 정말 확실히 좋다는 거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6: 네.
5: 그리고 우리 아바이는 원래 중풍 맞은 사람인데.
6: 네.
5: 내 이렇게 약 이 약 먹고서 효과 보는 거 보던 게 나도 이거 좀 먹어보자면서 이랬더라 말이 그래서
6: 그렇지.
5: 같이 쓰게 됐는데
6: 예.
5: 그 중풍 맞은 지 오라니까 이 손 잘 쓰지 못해서 예. 그래서 밥이라 잡을 때 술도 잘 숟가락도 잘 떠오르고 예. 그래서 어째서나 잡수는 게 벌써 뭐예요 안 말입니다. 그랬던
6: 맞죠?
5: 게 지금 예. 그러던 게 술 지는 거나 물건을 이렇게 잡아줄 때나 예. 옛날에 오른손 못 쓰던 게 쓴다 말입니다.
6: 그렇죠.
5: 예.
6: 그러니까 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맞죠. 그러니까
5: 예.
6: 집에
5: 예.
6: 그 아버님은 그 중풍이 있거나 황진수한테가 딱 맞고 황진수한테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지 않습니까?
5: 예, 예.
6: 어머님은 지금 그 심장을 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우리 혈배강의가 전문 심장 관할 해주는
5: 예,
6: 게고
5: 예.
6: 예, 딱 맞죠. 예.
5: 그러니까 예. 어찌나 정말 우리 둘이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6: 예.
5: 아바 이렇게 오퉁에서도 내려오기 바빠서 예. 바깥에서 잘 못 댕기던 게 예. 다툼 이렇게 내려온다 말입니다, 저는.
6: 네.
5: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조금씩 활동할까. 그게 더 정신나고 많이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6: 네.
5: 이렇게 이야기 정말, 우리는 정말 딱 맞는 걸로 내 지금 예상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먹을 예상인데,
6: 네.
5: 선생님,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예.
6: 네, 예.
5: 다 많이 알려주시오.
6: 예, 자주 전개하기
5: 쉽게. 예,
6: 예.
5: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 그래도 다 그래서 인천 가서 예 대고 보겠습니다.
6: 예.
5: 예
6: 네.
5: 수고하세요.
6: 예.
5: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6: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왜서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가? 사실은 고대로부터 우리 지금 이 병을 치료할 때 사람마다 체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처방이 똑같게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 기초는 쭉 나갈 수 있는데 기본 기초란 게 사실은 우리 지금 말하는 황진수한테하고 혈배가 이렇죠. 그런데 우리 중풍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중풍에는 부양황후탕이 있고 그리고 또 쇼슈밍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풍 어떤 분들은 변비로 인해서 중풍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변이가 또 소장에서 변비가 생기는가 대장에서 변비가 생기는가 십이지장에서 변비가 생기는가 여기에 따라서 약 처방이 또 다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치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咽喉塞液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은 무슨 거나 자꾸 이 충치 기가 자꾸 울 올리 밀면서 자꾸 개끼면서 무릎마에도 개끼고 뭐 밥 먹어도 개끼고 예, 이럴 때는 우리 진구야올리에서 특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구의 우에 깐초탕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링이란 거는 그 불링드 링, 뭐 불링 들어가고 꾸이즈 들어가고 오미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즈깐초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런 처방이가 기시로는 한기가 직접 관은 혈에 가서 떡 막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꾸 심장이가 뛰다가는 서고 뛰다가는 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몸이 붓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비도 잘 나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쨌든 우리 중풍이라는 거는 경락에 끼든 혈관에 끼든 어디에 끼든 머리에 끼든 장도에 있든 이런 독소 쓰레기라는 게 빨리 나가야 되죠. 그런데 어디에 낀 이런 그 독소 쓰레기를 내보낼 때 그 처방마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우리 이 황진수한테 기초로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1: 그 병 진단에 따라서 예, 어디에 이런 변비라면 없애주겠는가, 소변 내보내는가 하겠는가, 전신이 붓기는 건 해결해주겠는가. 예, 이것을 해결할 때는 달러 처방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우리 기본 처방을 잡수는 이외에 시기를 딱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 병 치료하는 게 그래서 대구 세기 답속에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 어떨 때는 세기 답속에 되면 오히려 새로운 피를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도 쭉 놓으면서 그 다음에 어느 기회를 딱 어서는 수액이 답속일 때 됐다 할 때면 잠깐 인차 제가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 점약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효과가 잘 되고 그리고 호폐용 높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중풍에 관한 거는 쇼슈밍탕, 그 다음에 부양황후탕. 부양황후탕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부양, 양기를 보충해준다. 많은 분들이 양기를 보충해준다 하게 되면 곰팥이 양기를 보충해준다 하는데 절대 틀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기는 기를 보충해준다는 뜻입니다. 기, 치우에 쉬어야 됐습니다. 기가 피를 잘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기만 보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팔진탕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사물탕,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 이게 합해서 팔진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진수한 태안이 팔진탕 들어가고 부양황후탕 들어가고 부양황후란 건 뭔가? 환이란 거는 다시 물려받는다. 되돌라 받는다. 예, 이런 게죠. 환첸 이런 게죠. 그래서 우란 건 뭔가? 50%를 띄운 걸 다시 물려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침 넣을 때도 그렇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이 환처,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내 말에서 오른쪽을 못 쓴다. 그러면 침 넣을 때 오른쪽 먼저 넣는 법이 없습니다. 예, 침 넣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고 오른쪽에만 딱 넣습니다. 이건 틀리는 겁니다. 꼭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 이거는 왼쪽부터 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풍 맞았다 할 때는 그 건강한 쪽은 먼저 맞습니다. 근데 건강한 쪽은 좀 침을 좀 얕게 찌릅니다. 그러니까 수액이 안 나온다고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환처, 그러니까 병이 걸린 쪽은 침 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건강한 쪽에 50% 띄운 거, 그것을 이쪽을 끄집어 와가족설이 이쪽 오른쪽에 맞은 거 다시 회복해준다. 예, 이런 원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양황후탕이라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도 처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침구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오늘 첫 출근하셨죠? 긴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혹은 여행지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가을 바람이 불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울긋불긋 단풍잎, 이 모든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난히 가을을 타는 분들 주위를 보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을 위해 가을의 정취를 담은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강춘 작사 최덕범 작곡의 가을 이야기를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의 수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성룡 가수가 부른 가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경수 작곡의 가을을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감미롭고 애절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윤향란 작사, 천우 작곡의 님 그리워를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을 리베레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또 약속처럼 새로운 만남의 계절이기도 하죠. 한일성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베레 계절 약속의 계절을 최향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김향울 가수가 부른 카페와 사람을 감상하시면서 옛 추억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리이먼 작사, 신학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노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보건 훈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보건 석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산 중요 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를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추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 기업으로서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 사슬 연장, 보완 대상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0: 동시에 기업의 료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하여 료산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어콩 석화 연산 100만 톤 청정 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보훈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 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재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보훈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촌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연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보훈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 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연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수의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보훈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촌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 농업 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보훈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기원지하면서 동별로 조진하고 한동씩 검수해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촌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기를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봄의 국제 물류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창고와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연간 콩 5만 톤, 용유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료,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 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총항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우영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반기획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교회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거리는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 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천 변경 관광 명암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구역의 전반 풍물을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한판, 조명, 색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치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질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식속 관련 부문과 훈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결을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계승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러민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라리 염은 고산별을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룡호 려염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이 땅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됐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휴 농가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내려 논밭 문화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 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너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인민의 분투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군은 15호 전망계획에서 흥변부민 변강안정공고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 단결 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해 변강 비춘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시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0: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5라운드 장촌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통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5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위 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 100에 1개와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0: 여섯 곽 구매하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곽 구매하시면 열한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전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번 활동 지금 공동 측에서 예, 끊으라는 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우리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이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리 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명절 기간에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예, 사실했던 분들 예, 우리 어느 날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동청화초는 우리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재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서, 우리 동청화초 발행 유무는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그리고 우리 암증이랑 진단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피암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우리 그 화려하거나 방려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그 화려라든가 방려를 우리 받아내기 아주 곤란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그 동청화초 발행 유무는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에 면역력이나 모두가 높여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 문제가 나타났던지 간에 모두가 치료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청화초 발행 유무에는 피모포자균이라는 이런 물질을 들어있음을 해서 우리 암 이런 세포들이 확 중하지 않게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심장이랑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절하신 분들, 그냥 이야기 되지만은 우리 심장이 저절한 분들, 어느 국부가 막혀서 그곳을 열어놨을 뿐이지 우리 심장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청화초 발행유무는 우리 심장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역시 우리 저절한 하신 분들 두 번째 세 번째 저절을 하지 않으시려 한다게 되면 동청화초 발행유무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2: 예, 나도 동청화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심장이 나빠서 자다도 퍼뜩 일어나고 자다도 퍼뜩 일어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이렇습니다. 지금 깜짝같이.
1: 맞지요.
2: 예, 그래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그렇게 높던 게 혈압도 지금 정상이 된다.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면역력이 나잖아요. 지나가고 지나가는 거 한긴 다 됐습니다. 그 한기를 하면 2, 3일은 꼭 댄디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강길 갔다 가야 한다. 이거 양념 채 먹으면 강길 좀 갔다 가야 한다.
1: 맞죠.
2: 예. 그리고 위가 나빠서 밥은 못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2: 예. 밥을 다 먹으니까 맥이 나온다 지금.
1: 맞습니다.
2: 예. 그래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자지 못했는데 지금 그래서 누구면 잠다. 잠도 잘 오지. 예. 머리도 계속 흐릿허분하고 하던 게 머리도 흐릿허분하던 것도 지금 정신이 나지 하니까, 야, 이 약은 내게 딱 맞는 약입니다.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약은 좀 있는데 할도 끝나기 전에 내 지금 오늘 또 싸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0: 이게 무슨 어느 날에 끊으라 하게 되면 공장처에서 끊으라 하면 끊기 때문에
1: 예.
0: 우리의 이번 그 활동 기간에 이용한 못한 분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1: 예.
0: 이 83-0600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0: 네.
3: 여보세요.
0: 예. 네.
3: 저는 동통 화소로 발효분을 쓴 환자입니다.
0: 예.
3: 그런데 맨날 병이 영 많았습니다. 혈태가 있으면서 밥도 마셨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두 분들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를 통해서 두 분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말입니다. 그 약은 먹어보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강의에 신심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치료 내 혼자 끝났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내 먹는 과정에서 야, 이 동충 화초로 알게 된 게 늦었다는 생각합니다. 어느 일찍 있었더라면 각종 곤란도 안 했고 경제상에도 많이 부담 들었겠는데 그래도 신심 가졌습니다. 선생님들 말 듣고 저리 아직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학살이 시작했는데 지금이 혈태가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 수면 장애도 있던 게 수면도 적어졌고 그다음 변비도 있던 게 변비도 적어졌고 그다음 밥 막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밥도 언제 좀 당기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가 드문드문 쥐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언제 잃었고 그다음 손 막 떨려서 물사발도 떨굴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것도 잃었습니다.
0: 그렇죠.
3: 이 약수를 생각하기에 아이 동충화천 정말 내내 맞고 어느 노인들한테도 다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얼마에서 온 약인가.
0: 그런데
3: 저 뒤에서 어떤 분들은 약 하나를 여기저기 때리니 치료하지 않고 뭔가 그게 용돼 듣기 안타깝습니다. 야 그 동충화천만 쓰면 모든 가지 병 다 해결하겠는데 이렇구나. 그렇다 해서 또 그건 곤도 못하는 게란 말입니다. 건강을 제대로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가지 딱 문의할 게 있습니다. 난 지금 다른 건 기본상 다 낫다 할 수 있는데 한 다섯 달 썼는데 기본상 내 두 봉지씩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이 좀 쓰거운 게 고개 좀 해결해야 됩니다.
0: 예.
3: 그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해서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아, 이제 선생님은 다섯 달 썼다 하지 않습니까? 예.
3: 네.
0: 이제 쓰느라 하게 되면 그 담낭 때문입니다. 입이 쓰거운 게.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담낭이란 것도 소화계통의 한계에서 한계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 비장위가 소화계통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3: 네.
0: 비장위,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소화계통 장기들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그 동충하초 발음이면 알파 분해매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떤 위병이든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겼던 중에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니 다 우리 그 요 알파 분해매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약이랑 아니고 소화계통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네. 물질이 다른 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신을 하게 되면 그 입이 썩으면 문제도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3: 네.
0: 예. 신심을 갖고 쓰십시오. 예.
3: 선생님 말씀 정말 정확합니다. 수고하시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0: 예. 네.
4: 나도 동체 하초 쓰고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쩐가면 이 여름이 돌아오면 무섭습니다. 여름이 왜 자꾸 얼음증 해가지고 매일 떡 떨어지면서 선선한 바람 불면 이렇는데 그저 여름만 되면 이 삼복지간 어간에 어리봐서 나도 못 가고 매일 떨어져서 걸지도 못하고 정말 집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동체 하초를 오장육복 다 정말 건강히 하고 있는다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먹어보다가 먹은 게 야 올여름은 정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0: 맞지요. 예.
4: 정말 이롭습니다.
0: 맞습니다.
4: 네, 그래 이왕 정말 내 선택 잘했다고 이거 뿌이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밥 먹으면 이 가슴이 드러난 게 밥 먹을 생각 없어요. 밥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다 밥도 못 먹을까 예 형태 없었을까. 그런데 이번 이 동체 하초 먹은 다음에 밥 맛이 어떻게 돌아와요? 정말 무식이 나가서 때들은 밥 들고 먹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지요, 예.
4: 정말 거의 죽어가는 사람 살고 있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 양이 정말이.

0: 그다음에 밤에 수업에 너무 잦아가지고 정말 자기도 그렇고 밤잠 아이 와서 자지도 못하고 수면제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다 이롭지 않을까?
1: 맞죠.
0: 예. 이롭고 잠도 어찌 잘 자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0: 야 정말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무더운 몸이 영 무겁고 예, 이랬을 때다. 그런데 잠 잘 자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면 눈이 이렇게 환해진 이런 감이 납니다.
1: 맞지요. 예.
0: 그래 이쯤 해펴가지고 세례 그거 병상 안으로 뭐 문을 열었다 내 무술을 가지러 왔는가 자꾸 이랬는데 그것도 다 이렇습니다.
1: 그렇지요.
0: 그래 이게 그저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골가병에도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생각밖에 나네 이렇게 걸잠이 몸이 탁 무거운 게 정말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차 처먹은 다음에 몸이 헷갈아진 것 같고 걸는 게 영 아무 그런 근심이 없이 잘 걸어다닙니다.
1: 맞지요. 예.
0: 야, 정말 선생님 일 좋냐고 예, 알선해져서 예. 올 여름 날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선생님 정말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2: 네, 예. 그렇죠.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나도 동청 화초를 쓰는 집인데 우리 집에서 먼저 썼겠습니다. 다섯 달, 이제 한 다섯 달 됐겠는데. 그런데 후에 알아볼까 이 동청 화초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전에 우리 집에서도 세 번이나 무슨 그 녹은 걸로 병원에 치료도 했댔음. 예, 그러고서 후에 또 숱한 약을 이병 저병 자꾸 돋아나면서 숱한 돈을 쓰고 그랬는데 대기해서 마지막에는 안개라 그런 거 포기 그저 하자고 그랬댔음. 지내야 그럴까. 그 다음에 후에 이거 동청하수에 대한 이 소식을 알고서 들어왔던데 그 다음에는 이거 쓰기 시작할까?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나사지는 게 알겠지다.
1: 맞죠.
3: 예, 그래서 나도 안개라 후에 우리 집에 쓴 다음에 내 또 이제 쓴 게 한 두 달 넘습니다. 나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신장 저자란 게 한 2년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볼까 방송에 들어올까 신장 저자도 이거 쓰게 되면 후에는 그런 게 무서운데 저자를 아예 한다고.
1: 맞습니다. 예.
3: 예, 말씀한 걸 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도 선택에 쓰는데 지금 무슨 게 또 해결됐는가 하면 위가 좀 아파서 이 명지 끝이 그냥 아프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에 또 아프고 그래서 이 약 썼는데 한 사흘 됐거나 그거 뭐였거나 다른 약 써도 아예 되던 게 사흘 뭐였거나 인터가 이렇습니다 이게.
1: 맞죠. 예.
3: 예. 그래 이게 그것도 소화제다 했는데 이게 효과 좋다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무슨 혈압 조절이 한번 볼까요? 잘 됐지다. 이전에 나도 혈압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정상이 못 됐지. 굉장히 이거 먹기 시작할까나 혈압 조절이 또 잘 된가.
1: 맞습니다.
3: 예. 그러면서 우리 그다음에 우리 전번에 후에 또 활동할 때 이 국경적 활동할 때 9월 초인가 9월 7일 날이겠고 그때 또 우리 한번 또 쌌댔어.
1: 예.
3: 예, 연락, 둘이 먹길래서 연락과 주는 거, 연락통 주는 거, 그거 싸가지고.
1: 맞습니다. 그 활동에 예. 참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3: 보니까 이 약 중에서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으란다.
1: 예.
3: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고.
1: 그렇죠.
3: 예, 병원에도 뭐 갈 필요도 없고 딱 이 약을 딱 쓰니까 얼마나 좋았어.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먹는 게 또 식전에 그래서 한 번만

0: 앞으로는 계속 이걸로 우리 쌀 먹을 여사입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우리 마트 동쪽에서 발효동 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배가 높아갖고 예. 그래서 배 맨날 염지 오지. 그래서 예. 그래서 목에 가래붙지. 기침 얼마나 기침인지는 모른다. 지네. 기침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기침약도 이것저것 좋다는 걸 다 먹어보고 기침 안 떨어질 때가 지네. 그런 게 동쪽에서 발효동을 먹으면서 좀 기침 지금 난 안 짓지 않습니까?
1: 맞죠.
3: 기침 많이 남다. 배 염증도 그래갖고 소등염증들이 검사할까 이렇다 하지 않을까? 예. 그래갖고 염증과 심장도 나빠갖고 나니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그저 가슴도 막 부추는 것 같고 예. 그저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며 그저 예. 그러니 가슴 침침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더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네. 그래갖고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지 그저 꿈이 많지 이랬는데 지금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좀 잘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그렇죠.
3: 저도 위가 나빠서 밥도 잘 못 먹고 밥을 못 먹고 내 접수 속만 그것도 누구에서 꿈이밖에 안 했습니다. 지네. 그랬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밥이 잘 당겨옵니까? 소화 잘 되는 게.
1: 맞습니다.
3: 밥,
1: 예.
3: 예, 밥을 잘 먹고 지금 아무렇게나 다 먹습니다. 그래도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얼마나 맥이 나는 게 좋겠습니까? 지네. 누구만의 쌀이 막 깨라 되면 정말 밥을 잘 먹어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혈압을 한 게 높았다 나갔더니 막말이 먹어서 고려서 소리 나는지 계속 자꾸 소리 났습니다. 그냥 소리 나지 머리 아프지 자꾸 오지름증이 나지 이랬는데 이 약 먹었다면 혈압도 그렇게 잘 된다. 예.
1: 맞습니다.
3: 예, 기억력도 없던 게 기억력도 돌아섰지. 지금 얘 관제 뼈 아프도 뼈도 좋았어. 난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약은 얘 하루에 한번 먹어야 좋지. 약 먹기도 얼마나 하루에 여러 번 먹더니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활동도 좋아하니까 얘 정말 경제상에서도 많이 달라진다.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얘.
1: 그렇죠.
3: 정말 얘 경제상의 부담도 쓰이더라지. 그래 난 이번 좀 활동 아직도 그렇게 나지 않았다니까 얘. 조금 산책에 더 싸려고 전화 올립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동천화절 쓰고 있습니다. 시장. 나는 증상이 어떻게 돼서 오는 감이 심장이 나빠서요. 주사를 해요라 갑니다. 지네 아파서 이게 피무서 통화제 한다고 이립되게 이면 병원에 가거나 안쪽으로는 이건 수술할 정도는 주사를 할 정도는 아니랬다고 이립되다. 예.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오고서로 와서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동천화초 이용 좋다는데 이거 한번 써볼까. 그래서 내 이거 시작을 했는데 예. 심장 이거 저는 한 반년 썼습니다. 선생님.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그래 그거 썼는데 차츰차츰이 심장이 덜 아프고, 예, 허리 놀라도 맥고, 맥이 없는 게 좀 낫습니다.
1: 맞죠.
4: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위가 나빠 밥 못 먹었습니다. 오장육부 다 고쳐갔습니다. 그래, 그 병원 된 게 아마 치료라도 아이들 때다, 말을 잘 아이들 때다, 어떻게 되면 되는지 요즘은. 그래서 위 나빠서 밥도 못 먹고, 예, 위에 세 가지 배에 다 있었습니다, 위에. 그 다음 손도 막 떨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게 시장에 밥도 영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4: 전에 한 번 약을 한 번 먹어요. 어메 별리합니까, 선생님?
1: 그렇죠.
4: 약으로
1: 예.
4: 만들었지. 그래서 시장 이거 쓰고 있는데 병원 아이 갑니다. 병원 아이 갑니다.
1: 예.
4: 이 병원 아이 갈까나 예. 영 얼마 허랍니까? 한번 주워놓으면 그 있자면 얼마 애납니까, 선생님?
1: 그렇지 않고요. 예.
4: 얼마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선택을 잘해서 예. 그래서 밥을 잘 먹으면 힘이 나고 예. 힘이 나고 놀라댕기도 맥이 없는 거 먹고 정신이 납니다.
1: 맞죠, 예.
4: 심장이 좋으니까, 예, 기분이 좋고, 예, 허리 놀라지도 아프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이 떨어서, 예, 물 떠가지고 오자면, 살을, 이 음식, 우리, 살 오자면,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예, 그것도 이렇지 않습니까?
1: 맞죠.
4: 오, 약도 좀, 이게, 동산화소용 별난, 좋은 약입니다. 나는 이거 그래서요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용 시장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0: 방송을 통하면서 얘들하고 이렇게 주고 선물도 영 많이 주더만 그래서 이번에 내 쌀이고 선생님 전화를 하는 겁니다.
1: 그러십시오. 이게 언제 끝나겠는지 모르겠는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나이가 든 이후로는 우리 소화계 통이란 것이 꼭 좋아야 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쓰시고 모두가 소화계 통이 좋아가지고 우리 음식을 먹고 맥이 난다거나 활동할 때 맥이 나기 때문에 우리 그 맥이 드는 줄도 모른다고 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 균분은 알파 분해메라는 이런 물질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어떤 약에는 없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만 있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약이랑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비장위가 허가거나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천표성염이라든가 위축성염,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기형, 발류성염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원인에서 우리 어떤 분들은 시큰물이 올라오거나 트림을 하거나 배가 장만한 증상, 붓는 증상, 더부룩한 증상, 설태가 많고 설화정맥이 굵어가거나 미스꺼운 증상, 음식이 당겨지지 않는 증상, 그리고 하나는 우리 위열로 인해서 변비가 나타나거나 그리고 비장이 양육한 분들, 설사가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변비랑 오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해결받는 분들, 설사를 자주 하서 우리 곤란하던 분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는 300억 개의 활성 요인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변비 설사가 하나는 위하고 비장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기운이 불평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특히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가지고 어떤 분들은 치료가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우리 새롭게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 새롭게 우리 신심을 갖고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아졌기 때문에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약에서 효과가 잘 나지 않았거나 네 그리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에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지금 우리의 활동

0: 하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여러분은 정상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정상이란 산 따위의 맨 꼭대기를 뜻하는 단어로 더 할 나위 없이 최고의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등산을 할 때면 꼭 정상에 올라야 산을 다 올랐다고 말하며 정상까지 오르지 않는 사람은 끈기가 없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걸을 힘이 없어 걸터앉은 산 중턱의 풍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질지도 모르잖아요. 그곳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그 사람의 정상인 것입니다. 굳이 남들이 정해놓은 정상을 오르려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였던 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2026 중국축구 갑급 리그 제25라운드 경기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장춘올림픽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중국축구 갑급 리그 제25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커시안팀은 장춘아태팀과 1대1로 비기며 승점 1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기현 감독은 도민구스가 명단에서 빠진 가운데 포부스를 최전방에 세우는 5-4-1 전형을 가동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홈팀인 장춘팀의 초반 공세가 거셌고 전반 9분경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지만 주심이 반칙을 선언하며 취소됐습니다. 연변팀은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역습을 노렸고 전반 13분 만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황진비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조반니가 헤딩슛을 시도했고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이어진 추가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연변팀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장춘팀은 공격의 고삐를 당겼고 연변팀은 침착하게 리드를 지키며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에 장춘팀은 베테랑 공격수 담룡을 투입하며 공격 의지를 드러냈고 연변팀은 선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후반 73분경 최태욱이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며 연변팀은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변팀은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고 후반 82분경 장춘팀의 카밀로가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양팀은 추가 시간 3분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원정에서 값진 승점 1점을 챙겼으며 올 시즌 마지막 갈림 더비가 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10월 11일 홈장으로 돌아와 남통지훈팀과 제26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무료한 일상을 떠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간관계, 자기개발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철학적인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책, 둘리 추구의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자는 우리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완전히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누구나 가끔은 완벽히 륜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다들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작자의 주장을 읽어보면 저도 모르게 그간의 사소하지만 그리 떳떳하지 못한 순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자인 돌리 추구는 선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평등, 공평,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 멈춰 있다면 그 가치들은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구축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작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작자는 시위운동이 직접 나서서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작지만 신중하게 현재 상황에 의의를 제기하며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추구합니다. 개인적 행동은 혁명이 아니지만 일상의 노력들이 하나둘 모이면 진정한 발전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지만 개인이 문화와 법, 제도와 삶, 전통 등 사회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기란 난관이 존재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들려줍니다.

논리 추구는 선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책에서는 평등, 공평, 다양성과 포용의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계속하여 논리 추구의 상처 줄 생각은 없어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자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선한 의도와 또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력이 언제나 같지 않다는 것을 차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종 공감하며 위로를 한답시고 한 말이 정작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선한 개인의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한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편견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책을 통해서 새롭게 마주하는 계기가 됩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의도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작자는 책을 통한 가치관 구축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내용이 담긴 소설을 읽기를 권하며 소설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비소설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 권의 소설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견견히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극단과 극단으로 쉽게 대처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신념으로 더 능숙하게 신념을 구축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책인데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의식적으로 온정적 차별을 하지는 않았는지, 개인의 변화는 결국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오진 않았는지, 또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사회적 차별을 강화해 온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음식인 달걀은 영양의 보물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영양을 더욱 잘 흡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달걀을 많이 먹으면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달걀에 함유된 레시틴은 뇌의 활동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며 신경전달 물질의 구성 성분인 콜린은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을 줘 치매를 예방합니다. 달걀에 함유된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과 직결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루테인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루테인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황반의 노화, 변성, 고도근시, 백내장과 같은 안구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달걀은 체중 감량과 탈모 예방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은 백발 방지, 대머리 예방 및 치료, 근육통을 완화시키고 습진, 피부염을 경감시킵니다. 달걀에는 또 철분, 아연, 린이 풍부합니다. 이 모두가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광물질 성분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철분이 많이 필요한데 매일 한 알의 달걀로 쉽게 철분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린은 뼈와 이의 중요한 역할을 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이토록 좋은 음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달걀에 든 콜레스테롤 때문에 자주 섭취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달걀에는 콜레스테롤과 함께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줍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을 먹는 정도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단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1: 형님,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이름이 뭡니까? 대초탄이라고 하죠.
0: 그 농민이 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드풀은 여기서 뭡니까? 25리쯤 더 가면은 이럴 겁니다.
1: 야, 금방이겠네. 코앞이군요.
0: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해서 말했다.
1: 아주머니, 우리가 이 대초탄에 오니 좋습니까?
0: 누군가 익살스레 물었다.
2: 그러면요, 좋지요.
1: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2: 그놈이 노대 장례 군대를 쫓아냈잖아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0: 홍군 전사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살며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었다. 모태똥도 마루에서 따라 웃었다. 심호위병이 큰 포드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길가 비탈 아래 널찍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1: 문속 동지, 저기서 쉬었다 가시죠.
3: 좋지, 그럽시다.
0: 모태똥은 말에서 내리며 박고와 장문천 그리고 들것에 누워있는 왕가상을 돌아보았다.
1: 하도프에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쉽시다.
0: 박고와 락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에서 내리었다. 왕가상도 들것에서 내려 나무 아래로 갔다. 그들은 비옷과 외투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호위병들은 바쁘게 물통을 꺼내고 밥통을 열어놓았다. 밥통에는 고제에서 가지고 온 볶은 보리쌀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들려는데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1: 저기 좀 보세요. 주부수석 동지가 옵니다.
0: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졸레가 지팽이를 짚고 천천히 큰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위병 홍국과 들것이 뒤를 따랐다.
4: 은례 동지, 이리 오세요.
0: 모태똥이 손을 흔들었다.
4: 이리 와서 숨 좀 돌리십시오.
0: 박고와 장문천, 왕가상도 소리를 쳤다. 졸려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어왔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에 병색이 푹 배여 있었다.
4: 어서 앉지.
0: 모태동이 곁에 깔린 외투를 툭툭 쳤다.
4: 걸을만 합니까?
3: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본 겁니다.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4: 졸창 들것에만 누워있다가는 진짜 폐인이 될 것 같아서요.
0: 이렇게 말하며 모태동의 곁에 있는 외투 위에 앉았다.
1: 주부추석 동지는 진작부터 내려서 걸으셨어요.
0: 흥국이 말했다. 모태똥은 얼굴을 돌려 주울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4: 을래, 당신이 몸져 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0: 졸레가 한숨을 내쉬면서 데리고 와야겠다. 평생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입니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잘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쉬지 않았으니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거지.
2: 그때 북쪽에서 흙바람을 일으키며 말 두 필이 달려왔다. 기병 통신원들이 보이었다.
5: 보고 드립니다. 문속 동지, 섭정 지휘원께서 아주 중요한 시문이라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0: 한 통신원이 신문을 건넸다. 국민당이 표현에는 산서 일부였다. 신문을 들여다보던 모 대통령의 눈길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4: 인젠 집에 다 왔군.
2: 무슨 말입니까?
0: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5: 집이라니?
4: 말 그대로 진짜 집 말입니다.
0: 모 대통령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4: 장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0: 그는 신문을 주울래에게 넘겨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주울래 뒤에 둘러서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국민당 군대에 공산당 비적 도벌 소식이 실렸는데 섬서 북부에 규모가 큰 적색 구역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류지단과 서해동이 이끄는 홍군이 모두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강서 있을 때 섬서 북부에 소베토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장에 오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어디에 근거지를 세워야 할지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5: 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니.
0: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통신원이 다가와 등에서 흰 보따리를 불어놓았다.
5: 여기 또 있습니다. 섭정지휘원이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0: 통신원이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놓기가 무섭게 오이병들의 환생을

0: 성질 났다. 새하얀 떡을 구워왔는데 웬 떡이 꼭 수레바퀴만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떡은 처음 봤다며 야단법석이었다.
1: 이건 무슨 떡이지?
2: 고커이라는 군 밀가루 떡인데

동지들도 와서 먹어봐요. 모 대통령이 두 통신원을 불렀다.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떡보따리를 지고 온 통신원이 대답하였다. 어, 그런데 하드프가 얼마나 큽니까?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물었다. 무공을 지나온 뒤로 그렇게 큰 마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 백성들이 기껍게 맞아주던가요? 어제 우리가 하드프에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가가 아주 싼 고장이었죠. 돼지고기 한 그릇에 얼마쯤하지? 100근이 넘는 돼지도 운전 타선에 피면 살 수 있습니다. 살찐 양 한 마리는 운전 도입이고요. 운전 한 입으로 닭 다섯 마리를 살 수가 있고 10전이면 달걀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로대창이 쌀이랑 밀가루를 몽땅 버리고 간 바람에 먹을 곳은 넉넉합니다. 그 통신원은 하드프가 무척 마음에 드나 보았다. 모 대통령이 웃으며 또 물었다. 동지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사람마다 운전 한 입씩을 나눠받았습니다. 게다가 중대마다 모두 잘 먹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동시론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어, 오랫동안 배를 골다가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는데, 어? 모 대통령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통신원 몇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모두들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통신원들은 곧 인사를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갔다. 모속동지, 저기 서르신 일행이 오십니다.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고개를 들고 보니 노인 몇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사통립은 여전히 품이 넉넉한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아래로 빨간 바지가 삐죽히 미어져 나와 있었다. 지팽이를 짚고 목에는 집신을 걸고 있었다. 사각제는 한 손에 지팽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람프를 들었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 보였다. 림백근은 군복 우도시 너무 길어 무릎을 덮을 지경이었고 안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멀리에서도 반짝이는 것이 보이었다. 동필무만의 차림새가 단정하였다. 몸에는 외투를 걸쳤는데 군인답게 허리에 권총을 차고 각반도 규정대로 잘 통여매고 있었다. 모태동은 얼른 일어서서 로인들을 맞았다. 서선생님, 동어르신, 사어르신, 리머르신, 이리 오셔서 숨이나 돌리세요.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로인들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 모태동이 구운 밀가루 떡을 들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서 일보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노인들은 뜻밖의 소식에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각제가 실로 대충 매달아 귀에 걸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눈물을 닦았다. 오, 과연 그러하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동필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시가 없어야 되겠나? 의원지, 벌써 시를 지어 놓았겠지? 어? 어서 읊어보게. 맞습니다. 한번 읊어보세요. 사람들이 노도나도 소리를 쳤다. 모태똥은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홍구는 원정의 고난 겁내지 않거니 만수천산 넘는 것도 예사로 지내. 면면한 오령은 잔잔한 물결이련가. 옹면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금사각물 철썩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화에 카로 걸린 쇠밧줄 차가워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논. 삼구는 다 지나고 웃음꽃 피우네. 시를 읊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 홍군이

0: 해낸 이번 장정은 실로 위대하네. 인류 역사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하네. 동필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럼 어르신께서 제 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주 기백이는 시야. 대구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웅장해서 더욱 멋지네. 이를테면 웅장한 오목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라는 구절이 아주 빼어나지. 웅장한 오목산을 흙덩이에 견주었으니 이 흙덩이를 밟고 지나온 우리 홍군은 하늘을 이고 서있는 거인이 아니겠나. 이런 기백이 없었다면 우리 당이 어찌 장정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겠나. 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좋게만 봐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백덕회와 역금령, 리부춘, 양상군, 등발, 라메도 잇따라 도착을 하였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대는 계속 진군하였다. 두 시간 반도 채 안 되어 하두프에 이르렀다. 하두프는 5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 중심가라고 해보았자 가게들이 다닥다닥한 긴 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홍군 전사들한테는 으리으리한 대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부대가 오자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나와서 넓지 않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벌써 말에서 내려 몰려든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조금 뒤 림표와 서병진, 좌군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크고 널찍한 중약방으로 안내하였다. 중약방 뒤뜰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다. 모태똥은 담배를 붙여 물고 웃으며 말하였다. 섭동지, 그 신문들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참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국장이 도망갔거든요.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천진 익세보, 대공보와 같은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문들을 좀 가져다 줘요. 몇 달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더니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리고 나서 물하다. 여기서 섬서 북부 근거지까지 얼마나 되지? 700리 남짓합니다. 우리야 벌써 2만 4천 리를 걸었으니 그쯤은 세 발의 피지. 모태똥이 담뱃재를 털며 웃었다. 지도자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채창, 등용초, 하자진, 유영, 리행도가 시끌벅적 웃고 떠들면서 들어왔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왜 이제 오시나요? 어? 이곳 아낙네들이 막 잡아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집에 들렸다 왔거든요. 하자진이 웃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 유영이. 이만하면 내가 임무를 잘 완수한 셈이지? 어? 임무 아니요? 동지들 결혼 추진위원회 주임 임무 말이에요. 벌써 잊었나 보군. 모태똥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했다. 락버 동지가 자꾸 신호를 보내도 모르는 척 했잖아. 기어코 장정이 끝나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요. 이제는 장정도 끝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류영은 입을 삐죽이 내밀고 웃더니 대답하였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한턱 내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새로운 학생 예. 한 분 더 오셨네요. 그렇죠. 예. 자, 소개해 주실까요?
3: 안녕하세요. 연변대학예술학원 4학년을 다니고 있는 허지아입니다.
0: 허지아, 허지아 학생이에요?
1: 예, 예.
0: 네. 예. 아유, 방금 그 중전이랬어요?
1: 아니요. 본과, 예, 본과 4학년.
0: 4학년 학생이에요? 예, 예.
1: 그렇죠. 이제 새학기가 되었으니까 4학년 네. 학생입니다.
0: 예. 예. 그 마이크 들고, 예. 예. 자, 소리가 잘 안 들렸죠? 저는 지금 본과생이란 걸 좀 못 들었거든요.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소리가 예. 낮아서 아이고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허지아 학생이 예. 판소리 전공으로 대학 4학년이네요.
1: 예. 그렇죠. 예. 예.
0: 그 판소리를 4년 동안 거의 배우고 있는데 어때요? 판소리는?
2: 생각보다 많이 바쁘고
0: 네.
2: 근데 많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많이 재밌어요? 네. 아유. 그 판소리가 처음에는 어렵죠. 어렵고 민요도 어렵죠. 어려운데 판소리가 더 어렵잖아요.
1: 어렵죠. 어렵죠.
0: 네. 네, 예. 아 근데 너무 앳되고 해서 중독인 네. 줄 알았어요.
1: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시험 칠 때도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중전 학생인 줄 알았는데
0: 네.
1: 본과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뒤에 그렇게 학부형들도 계셔서 예, 아주 동안입니다.
0: 그래요. 예. 후배들에게 판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배워 나갈 수 있을지 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2: 기본공을 많이 연습하고 그다음에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1: 아주
0: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1: 네, 네. 열심히 하죠.
0: 그럼요.
1: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좀 속정이 깊은 애라서 제자들이 다 좀 개성이 좀 너무 강하고요. 네. 제자들은
0: 워낙 판소리를 판소리가 좀 개성이 강하잖아요.
1: 예, 개성이 좀 너무 강해서 예. 가끔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0: 예.
1: 개성이 엄청 강하고 그런데 그래도 속정이 아주 깊은 제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그렇게 쓰이고 애틋합니다.
0: 예.
1: 그런 게 있죠. 우리 또 나머지 또 우리 두 놈은 또 이제 네. 각자 이제 공부를 지금 시험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0: 네네.
1: 오늘 이 자리를 참가하고 싶었는데
0: 에이.
1: 못 왔습니다.
0: 아유,
1: 그래도
0: 그렇군요.
1: 항상 즐겨보고 있고
0: 네. 네,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그 학교에서 또 전공자로서 예. 또 수업하는 거랑 예. 저희가 방송에서 또 가르치는 거랑 어때요? 이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예. 또 대정을 대표로 하신
1: 예.
0: 우리 김 요사님. 학생은요. 예. 조금 학생들이 이렇게 앳된 예. 학생들이 옆에
1: 예. 예.
0: 있으니까 더 긴장하셔요. 너무 긴장하셔서
1: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으십니다.
0: 왜냐하면 대중을 예. 대변한 분이에요.
1: 그렇죠.
0: 엄청 사명감이 예. 예. 사명감을 갖고 지금 오신 거예요.
1: 그럼요.
0: 예. 네.
1: 또 어려운 소리를 이렇게 빠짐없이 계속 이렇게 와서
0: 네.
1: 이렇게 듣고 배워주시고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계속 좀 힘을 내서 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그럼요.
4: 아유, 선생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하던데 집에 가이
1: 예.
4: 방송 재방송 들어보면은
1: 예.
4: 그 마디마디 배하던 게 정말 용 감동받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래.
4: 이걸로 어떻게 보답해야 예. 되겠다는 이 마음 듭니다.
1: 아이고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0: 자,
1: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0: 예, 예.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학생들도 어렵다고 해요.
1: 네. 예.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0: 예. 판소리, 소리꾼도 어렵다고 하는데.
1: 그럼요.
0: 근데 판소리를 배우면서 참 우리가 예전에 예. 못 배웠던 그런 목들이 저희 또 그 수요 코너에 민요가라 차차차에서 예.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예전에 못 배웠던 목이 나오니까
1: 예, 예.
0: 정말 판소리 매력이 얼마나 무궁무궁한지 모르겠다고요.
1: 오, 예. 네. 네. 더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사찰가를 네. 완벽하게 네. 또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중간까지 저 절반 부분까지 불렀다면 오늘은 다 그 네. 어떻게 완창까지 하면 어떻게 부를지 한 번씩 불러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네. 될 것 같아요.
1: 아니, 할 수 있는 데까지 괜찮습니다. 네. 너무도 부담하시지는 말고
0: 다 부르실 것 같아요.
1: 이렇게 좀 더 걱정이 되고 지금 네. 또 그 또 어떤 학생들은 제 제자지만 네. 이 소리를 끝까지 못 배운 학생들이
0: 아,
1: 많아요.
0: 그래요?
1: 예, 예. 각자 또 소리에 따라서 단각이는 하지만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 반소리 못지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더러우는 남도 민요로 시작을 해서
0: 네네.
1: 그래서 단가 여기 어려운 목이 있으니까 단가를 뛰어넘고 반소리의 작은 부분. 어떤 한 단락
0: 네.
1: 이렇게 해서 학생들마다 다르게 심어주기 때문에 네. 단가라고 해서 다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0: 아.
1: 지금 완창을 한다 그래서 좀 얼굴이 굳어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같이 부르면서
0: 그래요?
1: 불어가면 되는 시간.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고. 예.
0: 아 지금 어느 예. 학생이 안 배웠어요?
1: 다 배운 거는 은지가 배웠었지. 은지가 다 배웠었고 예, 두 은지 저 지아랑 지연이는 남도 민요 쪽으로
0: 예,
1: 많이
0: 예.
1: 했었죠.
0: 아,
1: 소리가
0: 그래요?
1: 그렇게 예.
0: 네네.
1: 근데 오히려 또 반소리를 배우다가 또 우리 유경이나 리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왜 남도 민요로 다시 하니까 반소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네. 반소리가 왜 더 어렵지 않냐고 그러냐면 반소리를 할 때는 흘러가는데 남도민요 요 몇 분 안에서 그거를 완성하려면 또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0: 와, 그렇군요.
1: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슬러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왔다가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만큼의 재미있음을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거를 꼭 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예. 가볼게요.
1: 사철가
0: 네.
1: 중놀이죠. 산저산 꽃지비니 쭉쭉 뻗어주세요. 자, 이산저산 하나 둘 꽃지비니 좋으세요. 이산저산 하고 꽃 이렇게 하면 이산저산 하고 배임을 풀어주시면은 꽃 하고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지 말고.

0: 배심을 딱 잡은 대로 풀지 마시고요. 이 산 저 산 옷 지빈이 단단한 대로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산 저 산 호 풀지 마시고
1: 옷 지빈이
0: 그렇죠. 궁적
1: 분명코 범이로
0: 명코 범이로 자
1: 분명코 범이로
0: 군왕 하나 둘
1: 범은 찾아왔건만은
0: 저세요 범은 찾아왔건만은 지금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소리가 하고 흩어지시기 때문에 배심을 좀 더 단단하게 해서 단전호흡이라 그러죠. 단전호흡 조금 깊은 호흡 여기에 힘을 모아주세요. 범은 찾아왔건만은 자
1: 범은
0: 찾아왔건만은
1: 세상사
0: 좋으세요? 지금은 그 앞에 머리를 흘러가는 건 굉장히 다 좋으세요. 범은 찾아왔건만은 좋으세요. 근데 눈을 자꾸 버리시고 세상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하면서 자꾸 이렇게 풀리거든요. 풀리되지 않게 범은 찾아왔건만은 많은 하고 머금어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자
1: 범은 찾아왔건만은
0: 가지고

0: 그렇죠.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2: 네. 하고 네. 떨어지지 마시고. 내 네. 청춘도 날 버리고. 자.
1: 내 네. 청춘.
2: 네. 해. 하지 마시고. 네. 네. 잡아주세요. 효랑. 효랑. 입천장. 닫아주세요. 네. 아이고. 네. 자.
1: 내 청춘도 그렇죠. 날 버리고
2: 내도 날 버리고
1: 날 버리고
2: 잡아주시고
1: 속.

0: 낙차
1: 호망 왔다가
0: 아시고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갈 아니고 가랑 을 사이에 꽉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갈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가려거든 가거라 자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려거든 하고 본인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거라
1: 가거라
0: 잡아주시고

0: 자,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1: 지금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지금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가 거든요. 거기에 그냥 글자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뼈다귀에 그냥 살만 이제 붙여놓으면 되는 건데 그게 자음이고 글자겠죠? 그런데 지금은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정서를 이어가는 거를 조금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 니가 가도 여름이
1: 그렇죠!
0: 황초승화시라
1: 시고
0: 옛붓터일러 있고
1: 옛붓터 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옛붓터일러 옛붓터가 아니라 옛붓터일러 있고 자
0: 옛붓터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1: 하나 둘
0: 가을이 돌아오면
1: 돌아오면
0: 돌아오면
1: 아가 되기는 되는데 뭔가 조금 피해가면서 하지 말고 돌아오면 찍어주세요.
0: 돌아오면
1: 그렇죠.
0: 한로사풍
1: 끊어주세요. 풍 가져주시고
0: 풍
1: 두지 마세요. 풍 주는 것이 아니라 한로사 풍 가지고 있으세요. 내 거야 내 거예요. 자
0: 한로사 풍
1: 잡아주시고

0: 하셨는데 제절개를 하시고 꽃피지를 또 버려주셨습니다. 제절개를 됐네 꽃피지를 해야지 꽃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제절개를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숨을 안 쉴 수가 없으니 숨만 그냥 넣어줬을 뿐인데 숨 쉬었다고 오? 앞에 거를 다 버리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딱 따라붙으셔야 돼요. 제저허자제저허자 이를 마침 들으시고 잠깐
1: 굽히지 않는
0: 그렇죠.
1: 황구
0: 굽히지 않는 황구 가시죠. 굽히지 않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굽히지 않는 황국 안 끝났죠? 단풍도 뜨는 곡 자
1: 굽히지 않는
0: 굽히지 않는
1: 굽히지
0: 그렇죠
1: 황국
0: 천천히 할게요
1: 단풍도
0: 단풍
1: 단풍
0: 그렇죠
1: 뜨는 곡
0: 얼씨구 자
1: 가을이 가고
0: 맺어주시고
1: 겨울이 돌아오면
0: 그렇죠
1: 양모반천 찬바람에
0: 표사할게요

그렇죠. 나는 그냥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그 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세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으라는 한 글자로 가실 건데 지금은 으하고 음식이 떨어지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떨어질 때도 밀어야 떨어집니다. 내가 아 떨어진 놈이냐고 힘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배울 그대로 세계가 자 그렇죠? 두 번째 영음을 절대 힘을 풀지 마세요. 자 그렇죠. 계속 갈게. 세계가 감아주시고

0: 아, 얼씨구 나
1: 무정 세월은
0: 세월은 야
1: 무정 세월은
2: 무정 아시죠? 무정 뒤를 열지 마시고 뒤에 부분을 보통 많이 여시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무정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무정 세월은 야
1: 무정 세월은
0: 마시고
1: 덧없이 흘러가고
2: 덧없지가 않네요. 그렇죠. 개변이죠.
0: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덧없이
2: 너무 시원한데요. 아,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이런 느낌이 지금 들게.
0: 자 덧없이 흘러가고 해주시고
1: 이래 청춘도
2: 청이 너무 강하게 인상이 박히다 보니까 이내의 애를 또 버리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내 나는 애가 중요하거든요. 청이 안 중요. 청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내 청 하고 청을 급하게 잡다 보니까 이내도 안 되고 청도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마무리 항상 마무리 앞에 힘을 잃지 마시고
0: 이내 청춘도 이내 힘
1: 청춘도
0: 이내 꼬리에 힘을 풀지 마시고 이내 청자 이내 청 그렇죠
1: 청춘도
0: 그렇죠
1: 아차 한번 늙어지면
2: 늙어지면 가야죠
1: 늙어지면
2: 그렇죠
1: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2: 저세요. 다시 청춘은 어려운데 그렇게 막 뭐 청춘이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으신가 봐요.
0: 다시 청춘은 거거든요. 다 청춘은
2: 얘가 풀릴 때면 흐흐흐흐 못 잡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방송을 하지 그쵸? 말자 그랬는데
3: 해야죠.
2: 조신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에서 이 남은 뼈다귀는 이 시가 아니거든요. 스가 아니라 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를 쫓아가다가 청춘은 얘를 살려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청춘은 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는 하면 잡을 찌푸라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에다가 내가 소리에 꽃을 어디다 피울 것인지를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 다시
1: 다시 청춘은
2: 힘드셔
1: 어려워라.
2: 그렇죠. 개면에 자주 나오는 소리기는 한데 그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리고 폭풍과 밀려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무거움과 두려움이 밀려오듯이 내적된 어떤 그 힘이 있어야지 그게 표현이 됩니다.
0: 다시 정추은
2: 거든요. 이 은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잎이 대주는 거죠. 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잎이 먼저 대주는 거죠. 꽃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조건부를 항상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꽃만 피우려고 하다가 그 꽃이 안 아름다워지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 다시 청춘
2: 힘주신다고

0: 말 하나 둘
1: 이내 한 말 들어보소.
0: 그렇죠.
1: 인생이 모두가
0: 인생이 모두가
1: 인생이 모두가
0: 지금은 이인 이렇게 들리거든요. 인생이 본인 귀로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1: 인생이 모두가
0: 그렇죠.
1: 인연을 산다고 해도 힘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어면 단 사십 또 못 살 인생
0: 그렇죠.
1: 아차 한번
0: 마시고
1: 죽어지면
0: 그렇죠.
1: 풍

0: 그러죠.
1: 만반 진수는 사르러 생전에 한 잔 술만도 못하느냐.
0: 얼씨구!
1: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세워라, 가지 마라. 자,
1: 세워라, 가지 마라,
0: 가지라, 가지 마라. 거든요? 라, 가지 마라인데, 라, 가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자꾸 그 선을 딱 치고 가셔야 돼. 꼬리요 꼬리를 물고. 자,
1: 세.

0: 그렇죠. 잘하셨어요.
1: 세워라 가지 마라.
0: 하나 둘 가는 세월 어쩔 거나. 그러죠.

0: 아니죠? 대랑매다, 으앙매 달아놓고, 자, 대랑매 달아놓고, 그렇죠?
1: 국곡투식 하는 놈과,
0: 국곡투식 하는 놈과 혼내듯이 하셔야 돼요. 예, 국곡을 투식, 그 도둑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정말 호령하듯이 국곡투식 하는 놈과, 자,
1: 국곡투식 하는 놈과,
0: 그렇죠?
1: 부모 부여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모드는 놈
0: 그럼요
1: 차례로 잡으다
0: 차례로 잡으다 잡으 블레디지 않게 잡혀서 잡으다가
1: 잡으다가
0: 다 드시고 그 다음에
1: 세상
0: 차례로 잡으다가 전 세상 자
1: 차례로
0: 잡으 놓지 마시오 그대로 전 세상 그래서
1: 먼저
0: 먼저가 아니라 먼저
1: 먼저
0: 조신하게 항상 하려고 다시 해가지고 와서는 꼭 이렇게 중간중간에
2: 좋죠. 네. 하나하나씩 한 글자도 지금
0: 그렇습니다.
2: 맛 들이지 않고
0: 아니, 절대 쉽게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예. 너무 멋있게 해주시다가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앞에 다 베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주워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자
1: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0: 잡아주시고
1: 먼저
0: 그래서 이번에는 뭐시면 먼저 먼저인데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뭐죠
1: 먼저
0: 자
1: 보내버리고 아버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더먹소
0: 그렇죠
1: 그만 먹게 하면서 거리고 놀아
0: 잘하셨는데 그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까투리 타령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드렁인데 그 하드렁 이렇게 가시면 좀 그 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해 아까 한 잔 더 먹소 한 잔만 더 먹게 그죠? 그렇게 그러면 또 이쪽 사람은 또 고만 먹게 아이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죠? 고만 먹게
1: 하면서 허드렁 그 허드렁인데 그 허드렁
0: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자
1: 그 허드렁 거리고 돌아보세.
0: 그렇죠. 이렇게
2: 다 끝났네요. 예. 돌아봤어요.
0: 그럼요. 아유. 괜찮으신가요? 오늘 또 새로 오신데요.
3: 아, 연습은 엄청 많이 했는데
2: 또 다르죠.
3: 이 산 저 산 그 다음에 허하지 말고 꽃이 피면 익명고 연습은 뭐 인간 잘해느라 했는데 이것도
2: 이 다시 해야 돼요.
3: 빠이 나지 그런가 예.
0: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전번 시간보다도 또 훨씬 안정적입니다.
2: 예.
0: 훨씬 안정적입니다.
3: 모든 예. 게 다 또 틀렸습니다. 보면은 내 연습한 것 같아.
0: 아니 이제 자꾸 틀렸다고 그러시니까
2: 틀린 게 아니고
0: 예 아니에요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2: 더 이렇게 예,
0: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2: 예
0: 정확한
2: 소리 가까워지게
0: 예
2: 풀이를 하신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지금 너무 좋으신데
2: 예.
0: 예 그렇죠 조금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혹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예
2: 이 시간은 또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죠. 나서
0: 그렇죠.
2: 학생들도 레슨 받는 거랑 똑같은 시간이에요.
0: 예, 얼마든지
2: 예.
0: 예, 얘기해 주세요.
3: 따라 불려보면은 다 아이마까지 그러니까.
0: 아이마. 아 그러면 긍정이면 여구가 좋은 건데요.
2: 여구가 높아 그래요. 네. 여구가 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3: 연습한 거.
2: 예. 네. 어느 네. 부분이 좀 뭐, 틀려요?
3: 또 이렇게 한 거 배 불러 보니까 나. 예. 다
0: 느낌이 좀 네. 조금 다르세요? 예. 아,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계단입니다. 예. 이게 한 번에 오 해결이 됐네가 절대 안 돼요. 반소리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원래 네. 답이 여기 있다면 원래 여기 계셨다면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오시는 네. 길
2: 그렇죠.
0: 가까워지는 길인데 아직 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네네.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물어볼 게 없을까 은지야?
4: 늘어진 개수나무 끝할 때 계속 아. 샵 되는 느낌.
0: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늘어진 개수나무 어디서 시작이 됐죠? 끝 자체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예 끝자락에서 이미 그 포인트를 나는 가지고 갔기 때문에 되는 건데 끝이라는 그 글자가 그 손줄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개수나무 끝 이렇게 갈 때가 있으니 뿌이 끝 시속으로 가야지 끝 이렇게 가면은 둔탁해 보이기 때문에 끝털이라는 거죠. 나무의 끝자락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이면에도 안 맞아서 시성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늘어진
1: 늘어진
0: 좋은데 늘어지에서 살짝 피하지 않기 그대로 끌고 나가기 자
1: 늘어

0: 그렇죠. 대랑 내 달아놓고 자 대랑 내 달아놓고 그러죠. 반소리 전공하는 친구들도 계속 그 계산을 네. 해나가면서 계획적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 나올 때는 그러면 대라 나는 앙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대라 앙은 하겠다고 하는데 앞에서 조건부를 안 줬기 때문에 대라에서 사실은 앙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대라 앙에 달아놓고인데 대라 앙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앞에서 예, 예. 앞에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뒷소리를 안 들어봐도 만들지 들리는지는 이미 판단이 되거든요. 대랑 안 되잖아요. 대랑 배 달아놓고 그렇죠? 나 계획적인 소리를 지금 갖고 가는 거잖아요.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때가 봐야지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숭비를 해가면서 가는 거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거든요. 이 줄기가
1: 그러니까
0: 절대 안 끝나는데 아 됐다 하는 순간에 이미 끊어버려. 와.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선의 실마리를 계속 그 뼈다귀를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이게 소리를 하는 게 그 수학 공식을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0: 그렇죠.
1: 그게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소리를 풀면 안 되고.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공연할 때 그러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네. 예, 노래하는 걸 보면 예, 너네는 정말 좋다. 그냥 노래를 하는 게. 근데 노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0: 그렇죠.
1: 어떤 분야든 아, 파고들면 어려운 거죠. 예. 많이 어려워요.
0: 쉬운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세상에 쉬운 그래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1: 예.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냥 얼핏 들으면은 따라 부리기가 어려운데 예. 풀이를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예. 풀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자꾸 새롭다고 그러셔서.

0: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다만 그걸 지금 예전에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걸 우리가 네. 소리에 이 더 가깝게
1: 네.
0: 예. 더 가깝게 그렇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워진 거고.
1: 예.
0: 만약 모르면은 예. 다 쉬워 보여요.
1: 예, 예.
0: 그죠?
1: 아, 그러면 너무
0: 김학생님 그렇게 예. 제기 안 할 거예요.
1: 그럼요.
0: 아, 지금 저 좀 좀 보니까 이게 달라질까? 근데 만약 네. 얼핏 배운 분들이라면 아, 이것도 이거 저거 같고 이것도
1: 그렇죠.
0: 분명히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오늘 시간은 모를 거예요.
1: 예.
0: 근데 다 알아냈다는 자체는
1: 그렇습니다.
0: 이걸 얼마나 연습 많이 하셨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지난번이랑 여기 조금 다르네. 또 다른 게 아니라
1: 그렇죠.
0: 더 가깝게.
1: 그렇죠. 가까우신. 예.
0: 더 예. 가깝게.
1: 들리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는 들리신다는 거거든요.
0: 귀가 열려서요. 예.
1: 기능장애 이제 되시고
0: 귀가 먼저 예. 열려야 되거든요.
1: 고쳐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짚어갈 부분이 있다면 다시 네. 청춘은 어려워라 개면에 조금 더 깊은 소리를 네. 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아. 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점점 이제는 들리시기 때문에 네, 그게 네, 가능한 네. 거죠. 처음에 뭐 이거 저게 뭐하지? 네. 이럴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그런 소리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제가 어떻게든 불어드리겠습니다.
0: 야,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그 무정 세월이 막 한스럽고
1: 예.
0: 그 한 100년을 사신 분이 그 소리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 파릿파릿한 분이 소리꾼이 지금 이 청춘을 한탄하는데 이게 네. 정말로 그 뭔가 묻어나오죠.
2: 그러니까 나 뭐 이 늙는다 네. 무슨 죽는다 이런 네. 거는 원래 이 내 나이 용 잘해야 되죠. 그 말이 이 나복 놓고 보면은 근데 이게 내 이 자꾸 선생님 이 목소리보다 몸을 하라는 이 마음이 그냥 이래 생각되는데
1: 네.
2: 이거 하다 보면 그게 아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1: 네.
2: 그래서 네. 이 나무꾼은 이 학생들보다는 이거 내 더 접수를 원래 잘해야 되는데
1: 네.
2: 늙는다 죽는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아이 된단 말입니다.
1: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반소리가 쉽던데 이런 분이 계시면 나는 범보다 더 무서워요. 그 너무 무서워.
0: 피해 다니. 뭐로 하신 얘기죠?
1: 너무 어렵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 잘하시고 계십니다.
0: 예.
2: 아무튼 것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두 분 이렇게 목이 맞다나 뭐 이제들 말했지만 뭐 돈을 일전 내니까 그래서 왔다 가는 이 거리란 말입니다.
1: 이렇게 예. 어려운 걸음 계속 해주시고
0: 그렇죠. 열심히
1: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2: 그러니까 나 내 마음이 돈이 많아도 내 선생님 돼서 지금 배우자들 내 나이도 아이들이지만 선생님 원래 시가에 없지 그러니까 네. 이런 기회 또
0: 야.
2: 이렇게 좋은 기회 아이 병은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마디로
0: 그럼요.
2: 그러니까 나 그래도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내세요.
1: 아유, 아유, 그럼요.
2: 힘내겠습니다.
0: 충분히 그럼요. 이 시간이 참 빨리 더 지나가네요.
1: 네. 아유, 참.
0: 오늘 새로 온 우리 그
1: 허지아 학생.
0: 지아 학생 어때요? 어땠어요? 수업할 때랑 똑같죠?
3: 네. 수업할 때랑 같은데.
0: 네.
3: 또 다른 느낌입니다.
0: 또 다른 느낌이에요.
1: 아, 네.
3: 다 같이 배우니까 더 재밌고 그리고 경험도 다른 네.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유, 그럼요. 새롭죠. 좋아요. 열심히 또 배우시기 바랄게요.
1: 네.
0: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4: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초원 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역에서 판매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가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 마시고 초원 청심한 즉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팔미완이라는 것은 여덟 가지 진기 성분 자체로 조성된 처방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처방은 지금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원 청심환 이 처방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저희들 쓰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경락은 폐경락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상대적으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는 단순히 혈액순환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산소가 만포화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산소량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 하면 98% 그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산소 포화도가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70%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혈액을 관리하는 데 아닌가? 바로 그렇습니다. 혈액을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꼭 산소가 만포화도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산소 포화도가 일정한 정도에서 떨어진다면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걸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동주치 가운데서 늘 함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심폐 리치 이 문제가 따라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가족은 저원 정심한 쓰는 한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2: 궁금은 예,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중간기 걸려서 그저 그렇게 자꾸만 벗기고 그저 가슴이 그 허렁허렁하고 그저 폐결핵이 와서 그랬는가 했는데 가서 입에 넣었다가 너무 또 그렇고 그게 아이들아 말인다. 전약도 얼마 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청약도 아이들이라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게 아이들겠다. 우리 고모도 이게 아무래도 심장병을 내서 그렇겠다고 그래. 내 목 뜨고 얘 제가 내 한가고 그랬던지 먼저 대접시켰습니다.
1: 예.
2: 그랬던 게 얘 아 그게 하나하나 목이 가랑가랑 하던 게 감기 심해 그런가 한 게 그게 소심되고 얘 가슴이 뭔 하던 게 그러고 입에 냄새 나서 얘 그래서
1: 예.
2: 이 로인이 돼서 그저 냄새 찌는가
1: 아 그럴 수 있죠 예예
2: 예. 예, 그 입 안에서 냄새 나고 그러고 그저 잇몸이 아파서 그랬던 게 그것도 소실되지 않을까
1: 예.
2: 그리고 온몸이 묶이던 게 유리처럼 바짝바짝 하던 게 그것도 싹 내렸습니다 지금
1: 아, 예, 예,
2: 조그만 위던 게 몸이 다 내려가서 영이 아까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도 잘하고 혈압조도 잘 내놓고 잠잠 잘 쉽니다 그래 야 이야기 정말 좋은 게 이야기라고 들겠네 신약 대방에 신열 많은 좋은 약이고 그러고 이게 얼마 좋은가 그래 무슨 반응도 없고 하고 그 예 활력도 좋고 얼마 좋은가 그랬거나 이거 그래 떨어져서 명절 가려서 떨어져서 내하고 먼저 갖다 시켰습니다
1: 아 예, 그럼요 예예
2: 예. 오늘에도 예 그래도 대접시키자고 저리 아홉 가구 배달을 받자고
1: 그렇게 하셔 삼삼에 다시 겨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땅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전통시말에 우리 친정 언니는 이 전통시말을 먹고서 야, 신상이 그렇게 아파서 고생하고서 막 병원 입원도 몇 번 하고 마음에 너무 아프니까 막 그저 그런 병원에 가서 막 수술하자 했습니다. 그런 그런 거 방산이란 말이에요. 방산.
1: 예, 예. 방산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3: 막 주사를 할 정도는 안 좋아졌던데.
1: 예. 관상동맥과 그건 조금 다릅니다. 예, 예.
3: 예. 아, 그래, 엄중해서, 그래, 내렸지. 야, 다른 약 자꾸 먹지 말고, 이 전통시발을 다 써보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쓰고 서 매서 좋아서 나신데, 처음에는 그렇게 내야 되는지, 아이가시기도 하고, 큰 병원에 댕기면 봐, 싫어하다 했는데, 그게 뭐 되겠니까. 알기를. 그 다음에 내 너무 선전하니까 내 방송 들으라 했단 말을 듣고 소리 아 그럼 먹어봐야 되겠다 하면 싸서 먹기 제일 처음에는 3통 쌌습니다 신혼사 벌써 3통 사가 한 40을 먹게 되었죠
1: 네 3통이 한 통 주니까 예,
3: 예.
1: 그 정도 보긴
3: 예.
1: 하죠
3: 그렇게 숨이

하고 막 그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작을 땡이 아프고 그랬더니 구성사였어가지고 그래서 자고 후에 또 왔어요. 아홉 동산 이게 완전히 우선이 이승철이 막 가슴이 쫄깃이 아프던 구성사였어.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나는 어떤 다르냐고 아이 먹고 이 병원도 아이가 이하고 먹겠다며 오늘 소리 이래도 열려도 꽉 싸가도 가겠답니다.
1: 아 그래라 하시오. 예예.
0: 이래도 꽉 오늘 아무 대답해준가?
1: 아 대답했습니다. 삼삼에 다섯 개 오면 연락하세요.
0: 예, 삼삼에 다섯 개 오면 예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심장이가 저 대단히 가슴이 막 붙인다 하면 그냥 호병 바쁘다 말입니다. 그래 그럴 때마다 구심하는 묵고 있었다만 그전에
1: 구급하는 차원에서 예예.
3: 그래 그래 중에 이 마침 초원 중심만 나와서 방송 통해서 이래 알게 될까 전전에 관계 때문에 힘에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약속인데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기본상에 이 가슴 나면은 큰 몸이 없는데 내 조카가 17살 됐나 저 학교 다니는데 이 심장에 심장 자꾸 왔다 갔다 놀라고 밤에 또 꿈 악몽 꿈 자꾸 무서운 꿈 꾸는다고 걔는 막 시그때만 흘리면서 그래서 자동차 소리도 놀라고 어쨌든 허리 놀라나
1: 예.
3: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좋은 청심하는 저기 내 먹던 거 먼저 저기 줬는데 근데 그거 먹고 하면 벌써 아들이라 그런지 영 빨리 났다
1: 빨리 효과를 보죠.
3: 예, 예, 효과가 잡아더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저 무시 갔다는 이거 이 약에다 그러면 나도 또 떨어지게 해서 여기까지 좀 주문 받자고.
1: 아 그래 이렇게 하셔. 이 제품 예. 자체는 그만한 나의 애게 다면 완전히 복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 애들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심장병 갖고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해도 후천적으로 소품하는 애들 포함해서 이 제품 자체가 필요합니다.
3: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천성심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막 답답하면서 예, 후주둣 그 전후에 좀 막 그 후주둣 떨리기로 예. 아, 남이 또 싫습니다. 난 닦고서 예.
1: 예.
4: 근데 예, 지금 심심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이제 남과 용달랍니다.
1: 예, 예, 예.
4: 어떻게 그렇게 싫은데 예. 이렇게 남을 싫어도 또 땐새 나오는 사람까지 싫으면 땐 수도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예, 예.
4: 이래서 빨리 약 쓴 게 이롭습니다.
1: 예, 예. 심장 공능이 약화가 그런 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공능 가운데서 기본으로서 모든 순환이 잘 돼야 신경세포도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겠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많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예.
4: 예. 그리고 얘 말하자면 얘 입이 자꾸 말라다가 물을 먹어야 말하고 얘 자꾸 신경나는 것은 그랬어.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예.
4: 예, 예. 그 증상도 이렇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예. 얘 숨이 차던 것도 숨이 차서 이 증계로 올라올 때면 그래서 숨마다 앉아 세야 들어옵니다.
1: 예.
4: 그중에 지금 단숨에 올라와도 숨이 아예 찹니다.
1: 그럼요. 예, 예.
4: 그리고서 기침 자꾸 하고, 목에 가래 많고, 목이 간질거리며 기침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1: 기본에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몇 가지 증상이 동반되고 있는 겁니다. 예.
4: 이렇게 혈압이 낮은 것도 증상이 됐고, 예. 잠 못 자는 게 또 잠 잘 잡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가 내 막내 동생이 싸게 돼서, 예. 나는 같이 쌌습니다.
1: 예.
4: 예, 아까 싸서 내 막농대성 동생들한테 보내줘서 그래.
1: 그렇게 하셔. 삼삼에 다시 겨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거 초원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5: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했어요.
1: 예.
5: 저녁에다 저기 이 약 쓰기 전에는 예?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저기 예. 예, 숨이 차지 답답하지 그 다음에 저기 심률도 빨라서 예? 심률 본래 저기 이거 약 쓰기 전에는 100이 넘었댔습니다.
1: 아 안 되는데
5: 그랬지만 예. 이 약 쓴 다음에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5: 예 숨이 찬 것도 많이 나왔고 예.
1: 예.
5: 그다 그랬더니 충격이 오르내리니까 좀 오른일을 뛰게 몇 번씩 쇠가 오른일했습니다.
1: 예.
5: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5: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걸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네. 일단 견제 처방을 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0: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내일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통심하는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어제는 한 개를 좀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아이고, 심장이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 다음에 심률이 빠르고, 그 다음에 기침이 세게 나고, 하품을 세게 한다.
0: 예, 예, 예.
3: 산소 보전 하는
0: 게. 아, 하품 많이 하는 게 산소 부족입니다. 혈액관, 심장, 혈액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병을
3: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선생님 강의를 이제 듣고서로, 아, 내 심장약도 세게 써봤습니다. 근데 말 아이 듣고 그래서, 이 초음성심만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되기 전에 이 효과가 나타났겠다.
0: 예.
3: 여러 방면으로, 그래, 이건 내 생각하는데 이 초음성심만은 10년도 넘게 팔리고 가격 한 통에 전문가 110원이지 12날 먹지, 값이 더 저렴하고 예, 좋습니다.
0: 그럼요. 예.
3: 예, 그리고 구려 주머인가면 중주약이고 예,
0: 예, OTC 목약입니다. 예, 예.
3: 공약이고 그래 주머. 그리고 또 믿을만한 신약 대학방에서 판매하는 거 영 좋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내 오늘 이 주머인가면 그 가격도 이렇고 그래서 내 오늘 또 아홉 가구 주머인가면 배달받아오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아홉 가게에 세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넉 달 동안 한 개 료종을 견제할 수 있는 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량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없는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뚱뚱하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심장병을 쉽게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갑상선은 바로요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거기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건 호르몬을 다시 말해서는 지수를 분비하는 이런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데 갑상선하고 심장병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있는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 많이 분비하거나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에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항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극단으로 가는 경우에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목이 부어납니다. 이럴 때게 되면 주약에는 심장에 큰 이상을 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숨이 많이 차고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는 팡찬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팡찬이란 건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방, 심실로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피가 들어오는 칸은 심방, 나가는 칸은 심실,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나가는데 또 판막이 얼잔반, 싼잔반이라는 판막이 있어서 모두 판막이 4개가 있는데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꼭 닦여만 있고 그리고 보도도 떨리거나 달렸다, 닦였다, 열렸다 이걸 하루에 10만 찾아오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에는 어느 큰 병원에 가서 만약에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심방세동이 생기는데 이게 그 심방에 문제가 생겼다면 큰 수술을 받는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먼저 이 제품을 시도해보는 게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새긴 호가복은 훈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를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주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경영정황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기업으로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사슬 연장, 보완 대상을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료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억홍 석화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 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톤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재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탑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천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연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해서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연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수의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치어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감은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치어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천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 농업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보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기원지하면서 동별로 추진하고 한동씩 검수해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기를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부엠의 국제 물류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창고와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육류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류,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 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우룡원리특색문화관광거리대상 시공현장을 찾아 전반기획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교회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거리는 도시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천 변경 관광명함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구역의 전반 풍물을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 한판, 조명색 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 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0: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종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 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타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질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직속 관련 부문과 훈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결을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계승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름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라리염은 고산벼를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영호 려염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이 땅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됐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휴 농가 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2: 동타양 照边疆
1: 붉은의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내려 논밭 문화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노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살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춘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인민의 분투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두는 15호 전망계획에서 흥변부민 변강안정공고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3: 연변시.
1: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 해 변강 비추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지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0: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5라운드 장춘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0: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따뜻한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략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고 장략심내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국경절에 우리 일주일을 쉬면서 본 지방에 있지 않고 외지에 갔던 분들 이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특별 우리 활동에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전화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을 3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10일까지 합니다. 예, 오늘 8일이니까 예, 이번 우리 활동 같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번 특별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약에 대해서 잘 요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시게 되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리방 본약 한 과기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9곽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입을 한 채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하죠.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0: 공금액에서 1,610원을 빼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을 내곽을 증송해 드리는데 한곽에 배갈시 포장돼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내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잡숫구도 20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닥터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4,752원을 빼드리죠. 예.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곽에 배갈시 포장돼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서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잡숫구도 10여일 더 잡술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드리는 물건이 그 락타털 이불, 이게 독일 기술로 된 그 락타털 이불인데 이런 남이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린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한 통에 900g짜리인데 이런 단백질분 한 통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약재의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약을 쓰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도 붓기고 또 배가 아팠는데 우리 장약 심내방을 쓰고 나서 이 장약 심내방 안에는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배합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가 붓기고 아프던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 좀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2: 혈압 떠서니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떠서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약을 먹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록세 이 방법을 저기나 뭔가 쓰니까나 예, 혈압 떠서니 장약 심내방만 먹어도 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2: 예, 저는 또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서 예, 숨이 이렇게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이렇게 머리가 계속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아, 거기다가 또 맨폰까지 와가지고 예, 웃거나 말하거나 해도 이렇게 당기우고 또 눈이 예, 붙들 때에서 예, 고생을 예, 많이 했는데 앞달 좌우 이 장약 심내방을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대들로 예, 최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예, 그렇지.
2: 저희 남편이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이게 주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지금 이 장약 심내방만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대단히 기뻐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우리 두 부부는 예, 이 장약 심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착 찾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0: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2: 예, 그래 우리 예. 둘이 먹으니까 나 예, 약이 빨리 이렇게 달아난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약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 또 요지간에 우리 활동이 3일을 연장했다니까 배달 받으려고 전화드렸다 말입니다.
0: 예, 그렇게 하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제 선생님 장약 심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내방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0: 예, 다른 방법 그 녹색 비법을 예. 썼죠. 예.
3: 예, 혈압 조절이 너무나 잘 되니까 예. 야겁단만에 심내방 먹어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래도 저는 병원 가서 검사한 결과에 갱동맥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이 시한폭탄 몸에 달고 이게 언제 떨어질까 봐
0: 그렇죠.
3: 사는 게 영 불안한데 내 넉다방 먹고 건설할까 빵 파리에 싹 사라졌을 때다.
0: 아유, 좋은 일입니다.

0: 예.
1: 예, 그런 것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심장이 항상 접어고가 들어 속이 탁탁 막히고, 아, 뒷장도 왜 발돌 지동을 이런 갖고 있었는데, 이 아부부터 이 증상이 하나하나씩 싹 소실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심장이 좋아지면서.
1: 예, 예. 그렇고도 더더 식은땀 나고 죽고 한번 나던게 식은땀도 안 나고 죽고 준다.
0: 예.
1: 예. 아, 이도 이약 먹으면 여러 방면 좀 갖고 봅니다. 나는
0: 갖고 봅니다.
1: 예, 전례수님으로 밤 소변에 잡다는 한 번만 소변 나게 조금씩 나고 나가다 밤 소변에 내 대포지 일어난다 지고.
0: 아, 그렇지.
1: 그러는게 예. 이약 먹으면부터에 한 번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자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1: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잠 잘 자는 정신이 좀 아침에 부쩍 나온다 이래요. 네. 우리 집사람도 이거 심내방 묻고 있는데 집사람은 당뇨 합병증으로 혈압 높고 항상 어지러워하고 특히 집사람도 밤 소변에 자다 고생하다 이 약 먹은 후부터 혈압이 어느 정도 되니 어지럽지 않나고 소변 자수 조금 많이 줄어들니 밤 잘 자네 정신 난다면 야 지금 영조한다.
0: 그렇죠. 예.
1: 예. 게 우리는 하도 이야기 효과 좋고 장기를 먹길래 이번 할 때 또 참고했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1: 예. 그러나니 또 3일을 연장합니다. 예.
0: 예, 맞습니다. 예.
1: 예.
0: 당일이 모레까지 우리 연장합니다.
1: 우리 한동생 친구 죽은 날게 됐는데 이 사람은 심장이 저자를 저도 심장 혈관이 70% 맺겠답니다.
0: 아,
1: 그 사람이.
0: 예.
1: 근데 이 약 먹는 거 보고서 이 약 효과 좋다니 이 연장할 때 이번에 확대 장관 싸갔답니다. 혈관.
0: 아, 그렇게 그분이 잡으면 좋습니다. 이,
1: 예.
0: 이 혈관이 관상동맥이 한 75% 막히기만 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의학은 전문적으로 관상동맥경화라며 치료를 해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계속 그 관상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주면서 그 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그런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예, 이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1: 예,
0: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작년 심리방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야, 너는 이 약을 3년 전에 먹은부터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는데 효과 너무 좋아서 지금 자꾸 자랑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3: 예. 예. 야, 아때부터 심장이 오래 못 산다니 어쩌노 아니 80 밑에 다 가는데 야, 점점 좋아진다, 이 약을 먹으니까.
0: 아, 예.
3: 기분도 좋고, 밥도 잘 먹고, 맥도 없애고.
0: 예, 심장이 좋아지면 또 기분도 영 좋아진다.
3: 예, 기분도 영 좋아진다. 예. 난 이 약을 먹은 다음에부터 예, 정신하고 이래서 예, 나 이 약 어제 먹는 감이 이불이 가슴에 올려놓고 못 잤습니다.
0: 아.
3: 그래서 이불도 무게는 같아서 예,
0: 눌리와, 눌리오는 것 같아, 그렇다 말이야.
3: 예. 그러게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밤에 잘 때도 숨이 올라와서 다시 숲은 앉았다 누워 빠졌다 누워 고생했는데
0: 예.
3: 내 당시 들은 게 맨발이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내 병과 별 많은 것 같아 믿음성이 있어서 주문했는데 그때부터 먹은 게 어제 3년 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합니다. 이게 예. 좋다고. 예.
3: 이야기 너무 믿음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우리 영감 작년 녹고에 걸려서 병원에 입에 냈을 때 태어난 다음 2차 이야기 내 대접시겠습니다.
0: 예.
3: 심혈관은 그 녹공이 좋다 했거나.
0: 맞습니다. 예, 영 좋은 게.
3: 그런 게, 우리 영감 이야기 잘 숙고 지금 어서는 11달이 거의 되는데 매일 살롱 철수가 타고 매일 놀라다닌다 하루도 빼놓고 매일 놀라다닌다.
0: 회복이 얼마 살 됐습니까?
3: 요? 예. 회복이 살 됐습니다.
0: 예.
3: 부산 약이 되고는도 다른 약을 써도 다 쓴 말아이도 그, 절대 어떤 게 이거는 좀 오래도 가고 좋습니다. 예.
0: 예,
3: 그래
0: 그렇죠.
3: 내 이야기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소개하고
0: 맞습니다. 예,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3: 예, 두 번 또 싸고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0: 예, 그렇죠.
3: 소개하는 사람들 먹은 게 다 효과 좋고 소장약이 좋다 이동해서 소문이 짠다.
0: 확실히 효과 나는 것만은 사실인 게 어찌겠어요.
3: 예. 아이 수저들 못 피던 게 빛이 땀 어제 보이 또 남의 다마늘도 막 닦아주세요.
0: 깨끗하나 손이 그래서 비틀어져 가지고 미네 그거 그렇게 했던 게 다 폐지했잖아 그 보이.
3: 다 폐지했지. 걔네 다마늘도 남의 거 발라주는 거 보고 아이 한국 사람인데 하도 말 니 저거 또 용아 몇 살 용 이랬단 말이야.
0: 예.
3: 걔가 완전히 그 사람은
0: 용 좋아하시니까.
3: 예, 좀 남아있나 나로 맨날 기분이 좋아한다.
0: 예, 그렇죠. 예.
3: 그래 이야기 먹고 내 너무 효과서서 동의사들도 다또 이제 어디서 그런 이야기 소개를 해서 가되는가 이랬는데.
0: 예.
3: 예, 그러네. 이래 얘기 소개하고 막 이랬는데 또 일본에서 우리 새끼 온 게
0: 예.
3: 지단돌이 지내 완으로 불똥지대에서 진짜 못한답니다.
0: 아.
3: 이런 사람도 이거 뭐 어떤가 물어봅시다. 요 소리를 그때 왔는데.
0: 예, 예. 뒷잔디 불덩이 돼가지고서 그런 사람이 이 체내의 습열이 심하고 기혈 운행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습을 빼주는데 그 아주 좋은 이런 성분이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우술하고 황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리고 열을 또 빼주는데 또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기가 또 예,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습열을 빼주는데 정말 이 장약 심리방 만한 이런 훌륭한 약이 드뭅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는 그 기혈 운행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성분이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공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써볼 만한 약입니다. 예. 그분이 뒷잔데이 그렇게 완 그건 뜨거워서 완전히 그렇다면은 예, 이거 쓰라 하십시오. 이 약을 예.
3: 예,
0: 2417979번으로 예. 그분이 예, 그분 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거의 15년 넘어서 이 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4: 중고 소재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서당 약이 그 서산지대사라는 약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 좋다고 환자들이 또 선생도 듣고 선생님 강의도 듣고 하니까 마음이 다 와닿아서 나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 한 2년 썼습니다.
0: 아, 예.
4: 그래서 한 여러 달부터 선생님 지도하에서 약을 감량하고 시간을 늘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비법 알려줘서 결합해 쓰고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완전히 이 약만 먹고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데 한 번도 혈압을 내 고생한 적이 없고 반복이 없습니다.
0: 예, 그렇게 좋습니다, 원래.
4: 예, 제가 혈압을 완전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4: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했는지 너무 좋아서 예.
0: 그 저희가 지금 알려주는 그 록색요법이가 그게 아주 그게 유명한 겁니다.
4: 그러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랬고 어제는 좋으니까 다른 약을 다 끊고 일체 끊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또 다발성적인 세계에서 계속 머리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 난다 머리 소리 난다 그 소리 달고 살았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항상 머리 속에 허리 몸통하고 안개 낀 것 같고 했는데 지금
0: 인생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4: 예, 예, 정신이 말쑥한 게 고란이 말쑥 파란 하늘 같단 말입니다. 기분이가
0: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예.
4: 예, 그러니까 예. 정신 나고 예. 또 밥도 맛이 돌아서고 예. 그리고 이 관절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관절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근에 좋아진 거네. 남편도 그 다음에 승이 나고 지금 우리 민씨는 모두 병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4: 예, 그 심내혈관 질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고 좀 우프도해야 하는데 내 효과 보는 거 보고 지금 같이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4: 예. 우리도 이번에 또 국경절 그게 활동 얼마
0: 좋았습니까?
4: 예, 배달 받았습니다.
0: 예.
4: 그래, 내 친구도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분은 왜 주야로 두 번이나 했는데 심장이 계속 막았지 않고 혈압도 높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 걔는 이게 좋다 하잖아. 야 조금만 더 받더라면 이거 활동 참가하겠는가 오 활동이고 뭐고 이럴수록 치료되면 되지 참가하겠다는 게 민바로도 사흘을 연장했습니다.
0: 그렇지. 예. 딱 사흘을 지금 10까지 딱 지금 연장했습니다.
4: 네. 이게 당장 사겠답니다.
0: 아, 그분은 정말 민발입니다. 이 주야로 두 번이나 했고 혈압도 높고 이렇다면 그분이 아주 예. 쓰는 게 맞습니다. 예. 241797 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장약 심리방 선택 잘한 덕에 정말 이게
3: 네, 태동한 것도 돈만무나 이것도 선생님 덕에 그것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아유, 예.
3: 예, 저는 돈만 심장도 두 대라는 사람이고, 기울부족이 심해가지고, 돈만 노시상도

0: 두번 와가지고 그래서 좀 엄청 고생하다 하는 약속도 안 되던 게 여름 맨발을 야그 장약심 예방 선택한 독에 지금은 반신질 짓고 있던 것도 좀 뭐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정상으로 되다시피 다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어느 장

0: 이 머리 마사지지, 오, 정말 잠 잘 자지. 여러 가지로 이 약은 정말 좋아지게 하니까는 다른 약이 굳이 필요 없고 이 한 가지를 먹고 있는데 얼마나 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이 약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예 고산지대 4,500m 이상의 모든 그 소신안신이 들어간, 소신안신한다, 당약심 예방이 들어간 거는 다 이런 구조도만 아이 그런 야생 약재지
1: 그렇습니다.
0: 그다음에
1: 예.
0: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지 아이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연한금이 서당에서 불리는 연한금이
1: 네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예.
0: 그려놓으니까 그리고 또 이 치료 방법도 다르지 않구먼가.
1: 예.
0: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진적인 일은 신경활성효소요.
1: 맞습니다.
0: 예. 수복제요. 아이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1: 그래.
0: 한 세 번 꼭꼭 먹을까 제발. 아이 우리 풍원 사람들 제발 나야고 지금 얼마 편하게 잘 보냅니까?
1: 그 하루에 세 번씩 먹는 게 그게 어느 약이나 거기 거기서 다 세 번씩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것도 딱 거기서 이 세 번씩 먹게 하는데 그게 혈액 속의 유효 약물 농도를 높여주면서 그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씩 잡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이게 그렇게 팍팍 나는 겁니다. 더.
0: 야, 이 약을 정말 써보면 써본 사람이나 정말 약이 효과에 대해서 정말 알지. 정말
1: 아, 그렇죠.
0: 이건 맥이 없는 줄 모른다.
1: 맞습니다. 이 얘기가나 예. 그런 그 이 우리 몸이 산화되는 그런 그 항산화 작용 그렇게 잘해주는 이런 약인데 그렇 그
0: 그래 우리 이번에 그런 뭐
1: 맥이
0: 국경절
1: 난다 말이다.
0: 예, 우리 그런 고향 그런 동창생이자 이런 친구가 이렇게 한국에 밑에 있다가서 이렇게 가서 그 아들맨 우리 그런 뭔가 식당 하니까 그거 뒤집어 나다 왔는데 자기는 나를 와보던 게 야, 오 옛날에 어찌 뭐 그렇게 벌써 맨빼밖에 없던데 이렇게 좋아지는가 며소리 엄마 보기 좋다고 이래 며소리 칭찬하며 오야 소장약이라 먹는데 이렇게 좋아지더니 몇 년 먹었는데 지금 얼마 어디나 가서 불편한데 옛날에 아이 잠도 못 아프더만 3년 먹고 그 후유증을 다시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 오 그게 그렇게 삶이 잘 오는가 자기는 지금은 잠을 2시간도 못 잔답니다.
1: 근데
0: 이제 방송 정말 들어보니까 또 사흘 연장한답니다. 예?
1: 맞습니다. 우리 오늘 내리 모레까지 사흘 딱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0: 그래
1: 이번에 참가 못한 사람이만.
0: 예. 그래 우리 친구가 예, 너무 잠도 못 자지 혈압도 높지 어쨌든 신경물란도 심하답니다. 그래서 요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과 문의하고 요 오늘 36가 배달받겠답니다.
1: 혈압이 높은 그런 원인도 다 치료로 우리게 우리 예. 장약심리방은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에 들어갔고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5가지 원인을 다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러길래 혈압 그 조절이 그렇게 예, 잘 되는 약이고 신경물라이라 왔다 제품입니까? 신경물라이 예. 온 거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준다. 예. 신경물란 치료에도 효과가 좋죠. 예.
0: 네.
1: 그래서 예, 지금 하루 저녁에 2시간밖에 못 잔다 지금까 이분이.
0: 네, 그러니까 예. 정신없다.
1: 그렇죠. 예. 우리 실면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아서 잠을 못 잔다. 예. 그런데 그 옆에 손상받지 않은 뇌세포는 다 휘식하죠. 예. 그러나 이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았으니까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그분이 힘들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예. 그럼 이럴 때 이 손상받은 그 부위 뇌세포를 수복해줘야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그 부위를 이 그 부위의 뇌세포를 수복해주는데 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또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예.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대뇌 뇌세포가 손상받아 잠을 자지 못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준다. 예. 이 우리 장약 심내방은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병이 있는 분들 일반적으로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잠을 못 잠게 됩니다. 예.
0: 잠을 못 자면 예. 아침에 가슴이 막 빨리 뛴단 말이야.
1: 그렇죠. 잠 못 잠 사이. 그래서 우리 이게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또 홍경천

0: 네, 심장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주고 심장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실면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 장약 심리방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예. 오늘 저녁 그거 36각을 배달해달라는데.
0: 예, 36각이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예.
1: 그래, 한 열흘 후에 이렇게 가지게 가서 가겠답니다.
0: 아, 좋죠. 그럼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아,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약재의 배합이 아주 잘 됐는데, 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아, 그, 이러던, 이렇게, 이래서 힘들던 이런 분들도, 예, 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지금 소홍하하고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이 위점막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줘가지고 위가 궤양이 생긴 부분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린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해에 열꽃이 생기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구강궤양이 생겨가지고 번져불안해하면서 쉽게 화를 내고 불안해하면서 정서파동이 크다거나 조조해하고 수면장애가 있어서 고생하시던 이런 분들도 예. 이 약에 예, 장약심리방에 들어있는 담남성하고 지룡, 당귀가 아, 요 세 가지가 배합이 아주 잘 돼가지고 심장열을 내려주니까 위에서 또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또 나사질 수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다리 관절이 너무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 약을 지금 드시기 전에는 그 관절이 너무 아파서 걸지도 잘 걸는 게 그렇게 불편했고 층계를 오르고 내리는데도 무릎이 딱딱 맞히면서 아프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어디 그 평지에서 걸으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다는 이런 분들도 예, 지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드시면서 그 면리거로도 문제 없다고 하고 예, 부소를 짓고서리 사치나 오추이 되어두고서 몇 번씩 심이 올라가던 이런 분들도 지금 네. 부소도 짚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예.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고속철은 빠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맛있는 식사까지 제공하는 이동식 건강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있으면 몸이 뻣뻣해 나고 목과 허리가 아프며 다리가 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고속철이나 비행기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즉 여행 혈전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비단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나 장거리 버스 등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때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에는 고속철 여행 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속철 좌석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 올바른 자세와 편안한 복장, 위생관리와 감염병 예방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 생활 방송, 교통 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전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어떤 데로부터 때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우리 주 공교육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속철 여행 시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건강 위험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자, 고속철 여행 중 가장 흔한 건강 문제는 역시 장시간 앉아있기에서 비롯됩니다. 고속철 좌석이 편안하다고 해도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또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가 붓고 심하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인 명 요행혈증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속철

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승객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시간 여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철 안에서도 간단한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적어도 좌석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운동으로 발목 돌리기가 좋습니다. 양쪽 발끝을 땅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10바퀴씩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발목 당기기와 밀기도 좋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밀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발바닥 굽혔다가 다시 펴줍니다. 10회 정도 반복하면 다리 혈액순환이 매우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는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양쪽을 번갈아 5회씩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이 이완됩니다. 자, 그리고 어깨 돌리기도 있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크게 5회, 뒤로 크게 5회 돌려줍니다.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목 스트레칭도 좋겠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앞, 뒤, 좌우로 움직이며 쌀 밑자를 그리듯이 목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목을 너무 세게 돌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에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와 가볍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차가 흔들릴 수 있으니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나 물을 마시러 갈 때에도 조금 더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자세와 편안한 복장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함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보십시오. 등받이에 등을 바짝 붙이고 앉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리가 텅 비는 느낌이 든다면 허리 받침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U자형 목베개를 사용하면 잠시 졸 때도 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편안한 복장도 필수입니다. 꽉 끼는 청바지나 정장보다는 운동복이나 트레이닝복처럼 여유 있는 옷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신발도 꼭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고속철 여행 시에는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면 다리 부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에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잠시 잠이 올 때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는 것보다는 목베개를 이용해 목을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분 섭취 외에 식사 관리 면에서도 알아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고속철이라는 생각보다 건조한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전문가들은 장시간 여행 시 매시간 최소 200ml의 물을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하루 평균 1.5L에서 2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 걱정되어 일부러 물을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 음료와 술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자,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고속철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속철에서는 이 건강식을 주제로 한 도시락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약, 흑미, 대추 등 건강식 재료를 사용한 도시락과 칼로리가 낮은 가벼운 샐러드 등이 출시됐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기 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추천 간식으로는 통곡물빵, 견과류, 그리고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20g 이내입니다. 자, 피해야 할 간식으로는 감자칩, 소금과자 등과 같은 짠 과자, 사탕, 초콜릿 등과 같은 단 음식이 되겠습니다. 짠 과자나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을 붓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건강 간식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과식을 막아 여행 내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고속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생관리와 감염병 예방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속철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승객이 있을 때 꼭 필요하겠죠. 자,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출 전에 작은 손 소독제나 소독 물티슈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좌석 주변 소독이 중요합니다. 좌석에 앉으면 탁자, 팔걸이, 창가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을 소독 물티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질환 환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행 중에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 고속철 안에서는 또 수면과 휴식으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철에서의 숙면은 여행의 피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U자형 목베개와 암막 안대 그리고 귀마개를 준비하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고속철은 소음이 있을 수 있기에 귀마개나 주변 소음을 막아주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 방송을 들으며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잠잘 때의 자세도 중요한데요. 좌석을 약간 뒤로 젖히고 목베개를 사용하면 목과 등의 긴장이 풀립니다. 창가 쪽으로 몸을 기대고 자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즐거운 고속철 여행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고속철 승차 전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편안한 자세와 숙면을 위해서는 목베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허리 쿠션, 빛을 가리는 눈 가리개, 그리고 귀마개를 챙기면 좋습니다. 자, 먹을거리와 음료로는 휴대용 물통, 견과류, 통곡물빵, 그리고 과일 등을 추천합니다. 약품으로는 진통제, 소화제, 멀미약,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개인 상비약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편안한 올슬립 혹은 실내화, 휴대폰 충전기, 읽을 책이나 태블릿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 준비물만 잘 챙겨도 고속철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고속철 좌석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올바른 자세와 편안한 복장, 위생관리와 감염병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속철은 빠르게 목적지로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는 이동식 건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습관들만 잘 지켜도 긴 여행이 훨씬 더 쾌적하고 즐거워질 수 있답니다. 고속철 여행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 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 검진 설비가 구성됩니다.

발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약 그 1주간 되는 국경 연휴 기간으로 해서 열흘 동안 생방송을 하지 않고 오늘부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간 여러 치료해도 별로 효과를 못 보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치료받고 여러 가지 또 의문점이 있는 분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예,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병원의 그 문의서나 265-2120에 연락하시면 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고 또 치료에 대해서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예약하고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예약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 4시 전까지입니다. 4시 넘으면 전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을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많이 찾아가는가 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에 예, 어디 가나 치료 못했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아무 근거 없이 또 이렇게 어려운 병을 치료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병원에서는 몇십 년 동안 독창적으로 연구 개발해낸 예, 치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강주사료법 그리고 면역각성료법 또 복부섬유화 방리 기술로서 예, 지금 의학 수준으로 잘 해결 안 되는 여러 난치병들에 대해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예, 첫째는 완고성 심장병, 예, 협심증 발작이 빈번하신 분들 그리고 심근경색 또 완고성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

0: 또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완고성 피부염.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고 증상만 공제하는 이런 잠시적인 그 효과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재발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질병을 들자면 이게 홍반낭창, 루푸스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경피병, 간조종합증, 쇼그렌 증후군, 그 다음에 피근염이라든지 류풍수 관절염. 일단 진단 받은 후라면 참 완치가 어렵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이 부항수 잘 맞은 게 딴 곳에서는 치료한 후에 인사 재발하던데 재발하여 했었습니다.
0: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웃음입니다. 예.
2: 예. 아이, 저 여범에 국경선을 할 때 두 번 나갔어요. 사내가 달리도 캐고, 저 뭡니까? 민들레도 캐왔습니다.
0: 예, 원래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예, 허리 아프고, 예, 다리 아프고, 예.
0: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2: 예, 경추 아프고, 난 그 뼈 어디나 다 아팠어요.
0: 골관절 질병 여러 곳에, 예.
2: 예, 그리고 예, 어쩌면 또 이리 오른쪽 손마디, 그 뭡니까? 또 이리 엄지손가락인데 거기에 올라가게 여자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지난 게 그것도 싹 들어갔습니다.
0: 예,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2: 퇴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또 내 절로 혼자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고라면 AI 이랬습니다. 그게 그것까지 지난 게 이렇습니다.
0: 예.
2: 그래, 내 동생과 같이 갔다만 우리 다 땅땅이 간 게, 아유, 언니 좀 아, 저 다 어떻게 그것까지 지난 게 이랬었니? 나도 허리 쓰긴 아이 아파도 또 언니 손 대까봐 허리 치료하러 가겠답니다. 그래. 나는 치료에 좀 안 서럽는데 내가 내일 가되지요 선생님이?
0: 예, 이제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2: 예, 그 내동생은 경추로 이전에 했는데 지금 아이 터진다 가도 그래.
0: 경추병, 예.
2: 예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0: 예, 그렇게 하세요.
2: 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여초판 두시고 그러고 그런 저 언니니까 무릎 관절입니다.
0: 예.
3: 병원에가 검사한 게 바로 걷지도 못하고 엎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그나 지금 돌아눕고 어찌고 하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서 내일은 또 어떤 전시상발이까나 예.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저 부강주사나 좀 검사하고 마칠까 하네 그래 전화드렸어요.
0: 아직은 치료받은 적이 없겠습니다.
3: 예, 이게 처음입니다.
0: 처음, 예. 그렇게 예. 오래 고생할 필요 없이 현대병원에 가서 벌써 한 번만 치료해도 예, 주로 예, 부강 예, 부강 주사료법으로 치료하는데 한 번 치료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효과 없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수가 없는데 한 번 치료하고 두 번 치료하고 예, 치료할수록 많이 좋아집니다.
3: 예.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큰 어머니도 농촌에 있는 게 지금 예, 현대병 이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리.
0: 예.
4: 치료를 이전 세 번 받았습니다.
0: 세 번, 예.
4: 아, 근데 이전에 일 없는 것과 한 가지란다 그러더라고요.
0: 예, 세 번이면 기본상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좀 엄중한 분들은 그 네 번 혹은 다섯 번에 예, 그렇게.
4: 근데 모질이 엄중했지 뭐 그도 이 바닥이라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예, 이래서 그도 예, 굳이 서서 누구도 대수이 없더니 하고 이래고 이래고. 집에 들어올 때는 기회 들어오고 이랬단다. 그래, 이제 지금 이 완전히 이러는 것과 한 가지인데, 그래도 예, 한 번 더 가보이겠단다.
0: 그거는, 이사 선생님이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4: 예, 이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랬더라고요.
0: 예.
4: 한 번 더. 예, 내일로 예약하겠죠.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저 이 발이가 이거 경추가 이러면서 발을 이리 올리 머리도 빗지 못하고 세시하다 아프고 자관에 이게 발이

0: 오기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현대병원에 이 관대 선생님이 타서 병원이 그 부항산을 보냈는데 지금 이
1: 경수병입니까? 경주염입니까?
0: 이 경주인지 어쨌든 장관이 팔에 들지 못해서
1: 네.
0: 예, 고른데 올라가기 바쁘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게 통증이란 게 있지. 다 세실이 하자도 바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저기, 그거 두 사람 하나 이렇게 맞았는데, 한 번가 맞았는데, 지금 어제는 세실도 하고, 예, 녹이 좋단 말입니다, 지금.
1: 네.
0: 네, 한 번 더 어디 가서 더 맞다고 해서 내일 예약합시다.
1: 네. 예약은 26 52120 예본인이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예,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우리 형님이가 하는 일이 맥관염이란 진단 그런 병 있습니까?
1: 네.
3: 그런 게 그런 데 좀 치료사 되지 않아도 한번 현대병원에 예약해서 치료받자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265212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도 내일 북한이가 안쪽에서 와가지고 예, 국경절 전에 지금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척추했다 증을
1: 척추요, 예.
4: 예, 다가 이 젊은 아이인데 이제 뭐 50살 지금 됐는데 예. 어디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거리를 해서 많이 고생했습니까?
1: 네, 어디 뭐 삐끗했거나 무슨 사고 당한 적 있습니까?
4: 아, 한 번 옛날에 예, 뭐 어디 건너져서 그래 한 번.
1: 아, 넘어져서 예.
4: 그래 이제 그런 후부터 약간씩 가라 아프던 게 이제 후에는 또 아파나 가는 게 볼까나 검사할까나 척추했다 쓰 예.
1: 주간판 탈출이겠습니다. 예.
4: 거리도 예, 지금 이렇게 폐기도 힘들어하고 너무 걸어가서 일도 일하러 나간 게 일도 못했습니다.
1: 네, 예, 치료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4: 예, 그래가지고 방법 없이 내가 그래 여기로 오다가 연대대와 여기 시내 현대병원에서 지금 이런 특수한 치료 조법을 하니까 오다가 그래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번 받았
1: 한번 치료 예.
4: 그러게 요건 예, 와 한번 치료 받고 영 편안하고 왜 이렇게 조금씩 아침에 나가서 예, 흘립했다 그래서 하는 운동 좀 하고 하는 게 많이 좋답니다.
1: 아, 예. 한 번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좋습니까? 예.
4: 감각이 많이 좋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옛날에는 홍집사도 많고 뭐 이랬는데도 그렇게 예, 그렇지 않게 이번에는 이렇게 봐서 진통이 아프지 않을까 많이 편안한 현입병이네. 예.
1: 예.
4: 자, 그래서 지금 약 어쨌든 한 세 번 적어야 아무래도 세 번 넘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봉피라는 거는 그게 격소 주사입니다. 예, 격소로서는 잠시 좀 아프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4: 예. 예. 그래, 예 아무래도 또 여기 내일 주말 또 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열흘로 넘었습니다.
1: 예. 예. 예 내일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

0: 치료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제 동생이 한국 가서 이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 그랬거나 허리 지네 아프고 여대만 탈출해 한국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매겼고 허리 아파서 예, 그래 제비 집으로 왔습니다.
2: 예.
1: 그래서 다른 데가 침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효과 달라지 않아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현대병원에 가서 이원장의 부강치료요법을 두 번 받았습니다.
2: 두 번, 예.
1: 예, 두 번 받으니까 예, 허리 지네 아프고 예, 이 자골신경 토해서 한 20m 가다는 후에 또 다리를 두드리고 한참 앉았다가 하고 이랬습니다.
2: 예.
1: 심했는데 두 번 치료한 게 하여튼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1: 가다 앉아서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금년에 나의 신야들비입니다.
2: 아, 예.
1: 나이 어리 그러는지 좀 다른 사람과 효과 빠릅니다.
2: 예.
1: 그래서 내일이 어서는 열 할린다. 그래서 내일이 가서 더 맞다고 그랬다.
2: 예. 예, 두 번으로는 다 낫기 어렵습니다.
1: 예, 예. 한 세 번 맞으면 차부도 된다 하더랍니다.
2: 예.
1: 그래서 공고하게 하겠으면 네 번 더 맞고 마음대로 하라 하더랍니다.
2: 예.
1: 효과 빠르다고 이사 소화하더랍니다.
2: 아, 예.
1: 예. 예. 예, 그래서 예, 내일이 예약하기시오.
2: 네.
1: 예. 소음병원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연결시 현대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병 가짓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예,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 특히 여기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은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줄기세포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 이 줄기세포의 료법이가 지금 다양한 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하세요.
3: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이 좀 너무 좋아서 예. 그 몇 분의 소개를 이제 한 분이 또 이렇게 뭡니까? 예. 또 맞겠단다. 그분은 어찌냐면
2: 네.
3: 시아살까지 왔단다. 그 허리가.
2: 여초 예. 협착. 예.
3: 예, 협착 순간에 길어서 예. 잘 허리를 쓰지 못한 누워서 이거 세우고 이거 안고 이런다. 아마 이게 79세입니다.
2: 근년세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예, 근데 어디 봤으니까나 아바이는 본인은 어떤 일이 기록 못한다. 자꾸 이런다만. 이 방송 좀 듣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가겠다. 어쨌든 안에 자꾸 같이 가자.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요. 가보자.
2: 어떤가 가보려고 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보겠단다.
2: 예, 연세가 많다 해서.
3: 치우까야 될까?
2: 예, 연세 많은 분들이 치료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이 병이가 주로 연세 많은 분들한테 생깁니다.
3: 그렇지.
2: 예, 퇴행성 질병 누구나 다 늙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또 이런 병 어디 가나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얼마 동안 치료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병원을 큰 병원이라고 찾아가면 최후의 방법은 수술밖에 없는데 현대병원은 수술 없이 치료해드립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0: 네, 안내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이 줄기 세포하고 그리고 부강주사는 어떤 다른 특점이 있는가? 다 이 세포를 재생해 주는 작용이 있는데 우리 인체 그 부강주사를 인체 주입하면 인체 미분화 줄기 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주입되게 합니다.

예, 영향을 더해서 예. 미분화 줄기 세포가 또 무엇인가? 예.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세포를 말합니다. 마치 어린 싹 세포처럼 예. 네. 예, 미분화

0: 그리고 간이나 근육, 골수, 신경, 다양한 질환에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재생은 죽은 세포의 재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세포 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강주사를 인체에 주사하면 우선 면역세포가 괴사되고 죽은 세포를 영해 분해해서 제외, 배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제 재생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분화되고 증식하고 재생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들 효과를 잘 보았다 하는 제일 많은 아마 질병이 그 관절염, 이 관절은 우리 몸에 아주 많습니다. 뼈와 뼈가 서로 이어지면서 움직이는 곳에 다 관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흔한 무릎 퇴행성 관절, 제일 많이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체 체중이 고스란히 실리는 관절, 무게가 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가 많이 가는 사람은 처음에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은 벌써 한 60세가 넘어가면 65%에서 거진 다 이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사람마다 다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런 관절염에 흔히 쓰는 방법은 아프면 지통제 쓰고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 그래도 안 되면 격소의 봉폐 주사라는 것이 바로 격소가 들어간 약을 가리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제가 그냥 이 무릎 관절염 세게 아픕니다.
0: 무릎이 아파서. 예.
2: 무릎이 아픕니다. 이 막 삽니다. 무릎
0: 사기도 하고 부기진 않았습니까?
2: 부기진 않았어.
0: 아, 예. 차고 아프고.
2: 아프고요. 안쪽으로 더 아프더란 말은.
0: 맞습니다. 무릎 관절이, 예, 관절염이 증상이 보통 안쪽 현으로, 예. 그 네.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현. 예, 맞습니다.
2: 안쪽 현에. 예.
0: 예.
2: 그리고 그다음에 관절 통도 이렇게 심하고 다리 내리면 또 이게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아이고. 그다음에 좀 보니까 이게 위도 안 좋아가지고 소리. 그냥 위 이게 그냥 밥 먹으면 얘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속이 쓰기네 그렇습니다. 속쓰리 아주 심합니다. 선생님.
0: 예.
2: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러고서 짓서 약하고 그래 약발가서 싸먹고 그래 이래 뒤에 또 되돌아마 이렇더라마는 거 그러니 내 신대병원에 가서 내 한번 보려고 내 어떻게 예약해야 됩니까?
0: 아, 예, 됩니다. 얼마든지 265-2120에 내일 전화해야 됩니다.
2: 예.
0: 265
2: 제가 예, 리관대 원장님 영사랍니다.
0: 아, 예.
2: 내게 그 선생님께 내 한번 보러 내 예약하자고.
0: 그 전에 치료 받은 적 있습니까?
2: 받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보드내서.
0: 아, 예.
2: 네, 내 그분입니다.
0: 아, 예, 예.
2: 내가 보드내서 차게 고사하고 차게 고통받고 아팠습니다. 아유, 아픈 것도 더 말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보고 소리. 지금 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0: 예, 효과 잘 보셨습니다.
2: 아주 공고하게 처리. 그러니까 내 원장님이 영상 잘한다는 거 하고 내가 예. 한 번 더 가보려고
0: 예.
2: 선생님께 전화 올립니다.
0: 예, 치료받은 적이 있으니까 더 믿음성 있고 예. 예. 다시 또 다른 병에 대해서도 더 치료받을 욕망이 생기겠죠. 예.
2: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안내 계십시오.
0: 예, 일단 치료 받아본 분들이라면 예, 다 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떤가 한번 가보겠다. 예, 예, 이런 생각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예, 꼭 그 믿고 예, 이 믿는다 하는 것도 참 예,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현대병원에 찾아가면 무릎관절염 여추에 발생하는 협착증 또는 추간판 탈출도 그렇고 경추병 근주염 발목의 관절염 또 대퇴골 무혈기사 이런 관절병도 물론이지만

0: 그 외에도 치료 어려운 여러 인암병에, 예, 특히 여기 면역성 질병 같은 게, 이런 병들이 현대 의학에서 아직 완전한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예, 홍반낭창의 루푸스라고 하는 이 병도 그렇고, 경피병 관조종합증, 예, 이거는 그 쇼그렌 증후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류풍수 관절염도 일단 병이 발생한 다음에 이게 관절이 변형이 잘 생겨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에, 이래서 류풍수 관절염은 무서운 관절병이다. 근데 이게 관절에는 하나의 증상뿐이고, 네, 사실은 전신의 병입니다.
1: 네. 네.
0: 어떤 증상이 있는가에, 예, 피로감도 있고 식욕도 떨어지고, 피검사 해보면 혈침도 빠르고, 예, 폐나 심장, 혈관, 눈에,
1: 네,
0: 예, 관절은 하나의 그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에 불과합니다.
1: 네,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예, 왜 그런가?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
1: 네.
0: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참 이상하게 거꾸로, 예, 잘못 인식해서, 원래는 이 면역이란 외부의 세균도 없애주고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또는 진균 기생충도, 예, 밀어내고, 예, 그리고 암세포가 생겨도 이것을 없애주는 작용하는 것이 바로 면역의 기능입니다.
1: 네.
0: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거꾸로 내 몸에 자신 몸의 조직을 적으로 간주하고, 예, 손상주는 이런 병. 그러니까 이게 참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면역이 과다 해서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1: 네.
0: 또 면역을 너무 못하게 억제하면 또 외부의 이런 나쁜 균, 세균,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아주 어려운 병에, 일단 걸리기만 하면 누구나, 예, 예, 잘나지도 않고 약은 평생 썼지만 점점 더 가중해진다 하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1: 네.
0: 예, 여기에 또 그 과민성 질환도 역시, 예, 이거는 우리 몸이 면역이가 너무 지나친 반응하는 질병. 예, 이런 병들이 현대병원을 찾으면 자체적으로 연구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습근평 문화사상을 지침으로 중화 문명의 새 휘황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가 가을 양곡을 다그쳐 수확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2억 1천만 명 이상이 공원을 찾아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가 왕성하고 발전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문화건설을 국정운영의 핵심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마련하여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제시함으로써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문화의 번영과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서 고학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중화 문맥의 연속과 계승,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 로정에서 강력한 정신적 힘을 응집했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강서 서금의 중화 소베트 제1차 대표대회 등 혁명 유적지에서 사람들이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국가박물관과 중국 고고학박물관에서 최근 문물이 새로 전시된 가운데 관람객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서주 동주 시기까지의 문물을 통해 중화 문화의 깊은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남 상덕 하가와 강소 소주 평강 역사문화거리에서는 국풍과 국조가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적 자부심을 한층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화 문화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중화 문명은 드넓고 심오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부심, 리론에 대한 자부심, 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굳건히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문화적 자부심을 굳건히 하는 것이며 문화적 자부심은 더 기본적이고 더 심오하며 더 지속적인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 자부심이 없고 문화의 번영과 융성이 없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습니다. 문화유산을 고찰하고 문명의 뿌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문화적 발자취는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깊은 사고를 구현해줍니다. 복건 무이산 주희원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중화 5천년 문명의 정수를 발굴하는 일을 특별히 중시하고 우수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양을 막스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과 결합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2023년 6월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전승 발전좌담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중화 문명의 다섯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심도 있게 론술하고 두 가지 결합, 특히 두 번째 결합의 중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두 번째 결합은 또 한 번의 사상 해방이라고 강조하고 문화 주체성이라는 중대한 론단을 분명히 제시했으며 문화적 자부심은 우리 문화 주체성에서 나온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화 문명의 현대적 힘을 부여하고 중화 문명은 중국식 현대화의 깊은 저력을 부여합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지침 아래 우리나라 문화 건설은 근본을 바로잡고 정통을 지키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리론을 부르며 위대한 리론은 위대한 시대를 이끕니다. 출판 발행된 습근평 저작 선독은 신시대 중국 공산당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며 이룩한 중대한 리론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이끄는 진리의 힘과 실천적 위력임을 충분히 구현해줍니다. 당과 국가의 공훈 영예 표창 제도가 확립되고 보완되면서 국가의 중대 의례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시대의 본보기, 도덕 모범,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인민 대중들의 영예감, 신념감, 사명감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뿌리내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당면 인민들의 행위 규범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강대한 뒷심과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본을 잊지 말아야만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 보편 조사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 개정된 문물보호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보호 전승 15차 5개는

전망 계획이 발표되어 시행되었고 중화문명 탐원 공정과 고고학 중국 등 중대 프로젝트들이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가문화공원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부흥문고, 중국 역대 희화대계 등 중대 문화공정이 주름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덕진 수공도자기 유존이 세계유산 명록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61개로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국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프로젝트는 45개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화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성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문해야회 정리필승은 서사시적 구도로 격동스러운 세월을 되돌아보고 나타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서, 용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 영화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중앙방송총국 음력설 야회, 태평년, 침묵의 영예 등 텔레비전 작품들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광범위한 문예 종사자들은 시대에 립각하고 인민에 뿌리내리며 사상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제작이 정교한 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넷 조건에서의 새로운 대중문의 번영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포함되었습니다. 당면 도시와 농촌 곳곳에 4만 개가 넘는 신형 대중문화 공간이 백성 신변의 문화 거실로 되었으며 마을 가요대회, 마을 음력설 야회 등 마을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희곡 농촌 진입, 전민 열독, 예술 보급 등 대민 행사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예 관람석이 전민의 무대로 변모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어디서나 멋진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문화박람과 문화창작, 무형문화유산 체험에서 새롭게 단장한 희곡과 중국풍 인기 상품까지 고풍스러운 멋과 중국 전통 분위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미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명은 교류로 인해 다채로워지고 상호 참조로 인해 풍부해집니다. 중국 일기, 국제회의와 량저론단, 세계고전학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던 데로부터 중국 웬그리아 문명교류 상호참조협력연구센터, 아테네 중국고전문명연구원이 잇따라 설립되기까지, 그리고 다채로운 중외 관광의 해, 문화의 해, 청년예술축제, 해외영화전이 열리기까지 중국은 다자간 문명대화의 다리를 놓아 전세계 문명 창의가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국제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화 문명의 영향력이 날로 제고되었습니다. 당면 인터넷 문학, 인터넷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게임 문화라는 수출 신3종이 해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중국의 역사와 현실, 전통과 혁신, 지혜와 추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시대 중국은 세계와 함께 다원적 상호작용의 인문교류 그림을 그려내며 세계 문명의 백화원을 다채롭고 생기있게 가꾸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과학적인 지침 아래 5천년이 넘는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반드시 신시대 새 로정에서 새로운 더 큰 휘황을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을 양곡 수확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작물 수확 상황을 보면 전국의 가을 양곡 수확이 40%를 넘었습니다. 각 지역은 농사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양곡 한 알도 남김없이 수확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 지역은 가을 양곡 수확의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흥룡강성의 양곡 수확 면적은 6,800만 무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성 양곡 면적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쌍합산시 우회현에서는 10만 무의 잡쌀벼가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재배를 시행함으로써 이곳의 잡쌀 생산은 기본적으로 경작, 파종, 수확, 저장 전 과정의 기계화를 실현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문 재배 방식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잡쌀벼 수확 후 이를 기업 창고로 일괄 운송해 가공함으로써 풍작이 농가의 좋은 소득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련흥성의 가을 양곡 수확 진척률은 절반에 가까워졌고 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빨라졌습니다. 련흥 각지들은 농기계를 통합 배치함으로써 지역 간 작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철령시 창도현에서는 400만 무가 넘는 옥수수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지에서 옥수수 기계화 수확과 흑토 보성 경작의 결합을 더욱 확대하여 분쇄와 살포 장치를 함께 갖춤으로써 벼집을 환원하여 토양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회해 지역의 가을 양곡 수확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북성의 옥수수 수확 면적은 약 3,100만 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합니다. 올해 하북성 전역에서 농기계 81만 대를 배치해 기계 수확, 건조, 저장 일체화 작업 방식을 보급했습니다. 형대시 임택구에서는 대형 연합 수확기가 분주히 오가며 이삭 수확, 껍질 벗기기, 집 분쇄 및 환원 등 작업을 한 번에 완수하면서 옥수수 수확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안휘성의 가을 양곡 수확 면적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안휘성에서는 신규 설비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중요한 보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주시 와양현의 옥수수 군락의 생육은 왕성하고 이삭의 알도 충실합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종자 직수확 스마트 농기계를 직접 보급하여 한번 밭에 나가면 옥수수 이삭 수확과 탈립 등 여러 공정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삭 수확에서 현재의 나달 수확까지 옥수수 나달이 전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아 가을 양곡 수확의 품질 향상과 손실 감소를 보장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 각지 공무원들이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펼쳐 연인수로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무원에서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밤에는 야간 관광을 즐겼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각지 공무원들은 낮에만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야간 관람 행사를 펼쳐 공무원 관람 시간을 늘렸습니다. 무석의 매원 공원은 금빛 가을 주제에 등불 축제를 펼쳐 시내 산해경을 중심으로 상고시기 기서에 담긴 환상적인 신화를 100년의 강남 정원 속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연휴 기간 각지 공원들은 공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볼거리도 있고 둘러볼 곳도 있으며 즐길 거리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주에서는 조인 공원이 도시 휴양 복합 단지로 조성되어 휴가철에 2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합비시 락강 공원은 독특한 자연 생태를 바탕으로 전망 플러스 쇼핑 플러스 휴식의 소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주택 도농 건설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의 도시 공원에서는 명절 꽃 전시, 문화 공연, 무형 문화유산 체험 등 특색 있는 행사가 만여 회 열렸고 방문객 수는 2억 1천만 명을 넘어 소비 52억 원 이상을 이끌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전 사회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이 연인수로 21억 명을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비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가 왕성한 수요를 강력히 뒷받침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가 10월 7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7일 연휴 기간 전사회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은 연인수로 21억 4,400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여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왕성하여 연속 사흘간 여객 발송량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면서 즉흥 여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연휴 전에 개통된 경항 고속철도 웅안 상구 구간, 할빈 이춘 고속철도 등 4개 고속철도가 화북, 동북 등 지역을 연결하여 연선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19억 6천만 명 이상이 도로로 이동했습니다. 그중 자가용 이동 비율이 80%에 가까웠고 신에너지 차량 교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10km 이상 심각한 정체 구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임대 시장 역시 활발하여 일평균 임대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미랑 여객 운송량은 일평균 약 240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도시 항공 여객 흐름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선 공항이 지속적으로 완비되면서 특색 관광 도시의 여객 유동량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입국 관광이 꾸준히 열기를 띠고 몰입식 체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 역사의 아름다움과 산천의 아름다움, 문화적 아름다움을 한층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들은 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참여와 체험을 이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객 예약량은 계속 증가했고 관광객 출처 지역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대양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휴 전 6일간 북경은 입국 관광객 11만 2천 명을 맞이해 동기 대비 24.6% 증가했고 사천성은 입국 관광객 4만 7,903명을 맞이해 동기 대비 9.2% 늘었습니다. 최근 호남성 장각의 국가삼림공원에서는 투자족 가무,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중국과 외국 관광객들이 웃음 속에서 중국 전통 민속과 짙은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끽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중국 내 방문 흔적이 점점 넓어지고 체험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남성 남태양산 구로 가서 가을 곡물 말리기 민속을 체험하고 로봇과 현장에서 교류했습니다. 또한 사천성 성도 두보 초당에 찾아가 고전 시와 중의학 문화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안휘성 당모 천년 고촌을 거닐며 완남 민가를 거닐며 독특한 운치를 느끼고 비문 탁본을 두고 물고기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큰 길과 골목 골목에서 중국 여행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입국 관광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의 중국 여행 체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해는 호소유 봉사센터를 선보였고 절강성은 입국 관광 지능형 봉사 플랫폼을 새롭게 승격하여 지능형 일정 계획, 원스톱 예매, 국경 간 결제, 출국 세금 환급 등 다양한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이 순조롭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 다채로운 문화 관광 장면과 안전한 사회 환경 덕분에 올해 해외 관광객의 중국 입국 관광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통상구에서 검사하여 통과시킨 출입국 외국인이 6,128만 7천 명으로 동기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입국 관광객의 중국 내 평균 체류 기간은 5.1일로 동기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우경화 리면에 숨겨진 관리의 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정치권에서 우경화 풍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9월 27일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처음으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 상원 원내대표 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로 곧장 향하는 것입니다. 9월 초 독일 동부 작센 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독일 선택당이 해당 주의 제1당으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정치권 전반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의 극우 정당들의 영향력이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의 정치 구도를 깊이 있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의 전통 정당들은 극우 세력의 부상을 대중들이 외부 개입이나 허위 정보의 영향을 받아 항의적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사실 이는 유럽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 구도의 전환을 가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경화의 리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 그리고 시대적 변화의 국면에 앞서 전통 정당들이 보인 미흡한 대응이 있습니다. 최근 독일 여러 지역의 의회 선거를 보면 극우 세력의 기본 기반은 이미 전통적인 계층 구분을 넘어섰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상당한 소득, 나아가 대학 학력까지 갖춘 중산층이 대거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선택당 지지자인 바스티안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유권자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유럽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에너지 위기, 높은 통합 팽창, 그리고 엄격한 친환경 전환 목표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유럽 경제는 장기간 침체를 겪었고 전통 제조업은 압박을 받았으며 생활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이민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안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도주의 정당들이 집권기간 동안 내놓은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주류 정당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내로들자면 보르사 여론조사가 9월 말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독일 총리의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 정부가 경제관리, 취업, 이민 및 난민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층이 뒤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수십 년 동안 친정부 세력이 집권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정당을 바꿔서 시도해보지 못하는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대중주의적인 우익 성향을 부추겼습니다. 전통 정당들은 우익 세력의 압박에 직면해 진퇴량난의 공격에 빠져 있습니다. 민의를 맞추기 위해 극우 정책으로 기울면 좌파 진영의 반발을 사기 쉽고 또 의지력이 부족한 서투른 모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강경하게 방화벽을 쌓는다면 극우 정당이 30-40%의 득표율을 거두고

0: 있는 지금 이렇게 거대한 유권자 집단을 권력구조 밖으로 억지로 배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유럽의 정치 구도가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는 것은 극우 정당들이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집권 능력은 아직 현실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일부 전통 정당들이 민심의 관심에 대응하는 데 보이는 둔화와 무력감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 정당들이 정당 간의 힘겨루기를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고 민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이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우경화 리면에 숨겨진 관리의 난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감숙도낭 월화천이 내놓은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

0: 春搏击的 능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늘 이 시간에는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주왕이 이번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을 개최하는 목적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를 깊이 있게 연구 터득하고 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총화 학습하고 교육 선전하며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더욱 잘 파악 활용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결과 통일을 증진하고 투쟁 정신을 앙양시키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용왕매진하는 기계로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동원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려면 리론적 사고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사상적 인도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 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본질적으로 막수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막수주의가 실행 가능했던 것은 우리 당이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로써 실천을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우리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총화하는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막수주의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한편 막수주의 리론은 교조적 리론이 아닌 행동 지침으로서 반드시 실천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막수주의가 실천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키고 시대의 특징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낡은 틀에 얽매여 사상이 경직되고 리론 혁신의 용기를 갖지 못하며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해답할 수 없다면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수주의도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현시대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웅대하고도 독특한 실천 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막중한과 수많은 모순과 위험과 도전, 국정운영에서 나서는 전례 없는 시련,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답해야 할 수많은 리론 과제와 실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인류 발전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수요에

0: 부응해야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수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수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수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당과 인민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요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중심과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과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과업을 능숙하게 틀어지고 재반사업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과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숙 도낭 월화천의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매년 추석이면 감속 더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 속에 비낀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모양의 맑은 샘물 속으로 비낍니다. 달이 둥글게 차고 샘은 은빛 갈고리 같으니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어젯밤 초승달이 오늘 밤 가득 찼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도낭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보름달 뜨는 밤에 높은 곳에서 달을 바라보는 전통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명사산 정상에 올라 월화천을 내려다보며 사막의 밝은 달을 감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월화천은 초승달을 닮아서 월화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나라 때 사정이라 불리웠던 이곳은 당나라 때에 약천이라고 하고 청나라 때에 비로소 월화천이라 불렸습니다. 이를 자랑하는 맑은 월화천은 거울처럼 청명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박힌 명롱한 빛추처럼 유난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잔물결 속에서 모래가 살랑거리고 물빛이 유유한 월천효철은 도낭팔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화천이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모래와 샘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류사 한가운데 있는 샘, 류사와 불과 수십 메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년 동안 강풍 속에서도 류사에 묻히지 않고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모래산에 둘러싸이고 지형이 낮아 환형의 산자락 분지를 형성한 월화천은 동서양쪽에 천연적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월화천 구역으로 들어온 뒤 지형을 타고

상승 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루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래야 천년이 지나도 루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생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 호양과 사조가 울창한 그늘과 정자루각, 그야말로 예스러운 독특한 장면입니다. 월화천의 희귀한 철배어와 한약재인 칠성초, 그리고 명사산 오색모래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월화천 삼보라 부릅니다. 최근 연간 명사산 월화천 관광지는 천리밖에 달 구경을 주제로 추석 달맞이 문화행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선내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숲을 지나 락타 행렬 사이를 유유히 거닐기도 하고 모래언덕 위에서 등을 걸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선녀가 인파 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현재 시간으로 10월 4일 저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은 최다 득표자 2명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와 현직 대통령 룰라가 오는 10월 25일 제2차 투표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1차 투표

일정 규모의 반대층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낮은 점도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 기권률은 21.08%, 백지표와 무효표 비율은 5%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에 따라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라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르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와 중도층,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을 핵심 공략 대상이 간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투표 의지가 낮은 진영 내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2차전의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브라질 대선의 기권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1차와 2차 투표의 기권률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로는 후보 간 경쟁이 교착할수록 기권률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연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면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는 한편 다른 한면으로 보우소나루 진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선적 자세를 취하고 보우소나루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급 내우로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수차나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담당 고문인 베런 비티의 브라질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베런 비티는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를 면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룰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압력에 반대하는 룰라 정부의 입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킬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감로 4대 보물급 장약 우대 활동 그냥 진행합니다.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죄, 런칭망죄하고 조주다시 각각 10곽씩 사신다 할 때에는 5곽을 더 드리면서 또 조주다시도 1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 관절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알수의 얼차완하고 오의 서생완 이 두 가지 약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알수의 얼차완이라 할 때에는 예, 풍수골병을 예,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풍습골병이라 할 때에는 네 가지 원리로 또 제조됐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혈을 원활하게 하면서 경락을 통하게 하고 관절을 보양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를 본다 할 때에는 무형이 관절하고 근육, 인대가 있고 또, 유형이 관절하고 근육 인대가 있고 무형이 기하고 혈이가 기혈이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 경락이 막힌다 할 때에는 풍한습 사기가 쉽게 침범하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예, 우리 얼차완을 본다 할 때에는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경락도 통하게 하면서 풍한습 사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관절 공동을 회복시켜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염작용하고 진통작용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때문에 많은 분들 우선 관절이 아프면 통증이가 고통스럽죠. 예, 그래서 얼차완하고 서생완 같이 있으면은 염증도 없어지면서 통증이 빨리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서 활혈시키면서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혈속판의 응집을 억제시키면서 관절 내강의 염증을 철저하게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간은 근육하고 인대를 주관하고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사지가 굽혔다 폈다가 재한이 발생하면은 예, 간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예, 우리 얼차완을 본다 할 때에는 간하고 신장을 보양하면서 기능을 회복시켜서 골격하고 관절을 든든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얼차완은 지통하고 염증만 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관절 질환, 풍수골병이 발생하는 원리,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서 통증하고 염증도 제거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리 간하고 심장을 보양한다 할 때에는 관절 질병에 대한 유기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면서 손상된 관절이 회복도 촉진시키고 운동 능력까지 제거시켜줍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상남이 결석이 있어. 예, 아직 사이 얼두와

0: 망치에 두수다치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집을 썼는데 당남에 있던 결석이 싹 없어졌습니다.
1: 네.
0: 선생님 이야기에 정말 효과 빠르고 효과 용서한 약입니다.
1: 네.
0: 딴 것에 약에 효과 좋아서 많이 썼는데 효과 없습니다.
1: 예.
0: 약에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형제들, 우리 시집 식구들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 다 예, 어디 아프면 덕일 장약방 가서 어디 아프다고 말하면 아, 이 장대표가 딱딱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어디 가서 저 뭡니까 그래서 기계를 본 것도 그렇게 약을 딱딱 펴야 할 수가 효과 용서없습니다.
1: 네, 용화합니다. 예.
0: 예, 그래 나는 예, 뭐 사람들 내 효과 자가 소개해 줬는데 여가 안 먹습니다.
1: 예.
0: 효과 자가 다 말합니다. 아, 그 약을 진짜 좋은 약을 들여왔다며 모두 그랬다.
1: 네.
0: 예. 그래 나는 또 좀 어디 아픈 또 있다 가고 예, 계속 약 쓸 예산인데 선생님 문의하겠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역시 할머니 지금 딸집 갔다 왔는데 당연히서 입이 쓰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해서 이렇단다. 그래 이런 환자가 이 약쓰면 어떻습니까?
1: 네 좋습니다. 지금 예 우리 그 사열도와는 전문적으로 담낭 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담낭 결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거나에 그리고 오랫동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옆구리 개우거나 또 얼굴 색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예 이제처럼 사열도완하고 런칭망제는 같이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 담낭염이 그 회복이 되는데 아주 빠릅니다.
0: 예. 그리고 이 할머니에 쓰겠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은 그 런칭망제를 10곽 사면은 5곽을 또 면비로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예. 그 활동 이제 인차 끝날 겁니다. 그래, 잘 이용하십시오.
0: 예,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어떤 병이 있었는가, 뭐, 머리가 항상 좀 어지럽다 했습니다. 좀 어림직 나고, 예.
1: 네.
3: 기억력이 없지 뭐.
1: 네.
3: 그 건방, 옛날에 기억은 좀 있는데, 어째 지금 이 건강에 기억이 내 없고, 귀에서 소리도 좀 듬듬 나고,
1: 네.
3: 겨우에 손발이 시립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어느 약 썼는가, 뭐, 장약방에 가서, 치수의 전조환하고 화신거부위를 두 가지를 먹었습니다.
1: 네.
3: 이제 두 달 좀 채 못 먹었는데 무슨 게 제일 세게 났는가 하면 정시 아, 저 무슨 게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던 게 났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귀에서 소리 나는 거는 완전 이름누나 같더랍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래서 우선 계속 더 써야 되지. 예.
1: 그 한계료정이 화신거부위에는 두 달입니다. 예. 근데 네. 지금 이미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70대 분들은 대부분 두 개 료종 쓴다. 두 개 료종 네. 쓰면은 네. 이 뇌혈액 부족을 먼저 해결합니다. 예, 네. 이 뇌혈류 부족을 해결하면은 두통하고 수면장애 그리고 이 뇌경색이 있는 환자분들이 그 여러 가지 증상이 기억력도 저하되고 또 정신 상태도 조금 항상 흐리터분하거나에 짜증이 나거나 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이런 증상 같이 해결한다. 그리고 손발이 찬 거 빨리 해결한다. 이 말초 순환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지금 한계료정은 거의 되죠.
3: 예, 예.
1: 그리고 그 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필요하면 한계료정 또 더 쓰시오.
3: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제가요, 지금, 그, 원래 노공수도 있고 혈압이 높거든요. 그런 게, 요, 한 달 될까? 불세로 있잖아요. 그런, 좀 그날에 신경 쓸 일이 있었는데, 이게, 눈에서 불세 탁 하고, 어디, 뭐, 때리는 것처럼,
1: 네.
4: 눈에서 무시게 터지는 같은 이상한 감이 느껴서, 하고서, 그리고 눈 딱 막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이게 웬일이지 하고 난 그 이게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한 3일 있다 보니까 예, 눈에
1: 예.
4: 물에다가 이래 기름 한 방울 뚝 떨고 둥둥 뜨지 않고 뭐
1: 예. 예.
4: 그것처럼 눈에 두 개

0: 속에 기름 덩어리 같은 게 두 개 이래 자꾸 이래 빙빙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약 먹고 뗄 수 없습니까?
1: 본인이 보건데 지금 그렇고 남이 보고 남 다른 사람한테는 그 눈을 봐달라고 아예 했습니까?
0: 병원도 갔다 왔지.
1: 아, 그 병원에서 뭐 이랬대까?
0: 네, 병원에서 뭐 그때 처음에는 어째 모르는지 댄디를 좀 해봐라고 이래서 댄디를 좀 했는데 네. 아무 그저 뭐 그런 효과도 없고 그저 원래 그대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배웠지 눈이 이게 막 이랬거나 잘 아예 보이고 네. 갑자기 이상합니다. 저 자꾸만 눈에서 그게 언뜰언뜰 돌아다니면서 막 불안하고 네. 이게 눈에서 왔다 갔다 아예 하면 되는데 여기 햇빛인 데라면 가게 되면 그게 더구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 더 선명하죠. 예? 그거 예. 유리체 혼탁입니다. 요리체 혼탁이 그리고 부연 보건대 부연 색깔이 난까 검은 색깔이 난까?
0: 아 조금
1: 본인이 보건대 그게 둥둥 뜰 때 검었은가 부였은가?
0: 약간 검은색도 있고 그렇죠. 부연색도 있고
1: 그럼 백내장은 없은가?
0: 아 백내장은 없습니다.
1: 예, 그러면 볼리티 혼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백내장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지금 증상 보면은 이 볼리티 혼조하고 이 백내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당시
0: 백내장이란
1: 그
0: 소리는 병원 가봤는데 백내장 소리는 못 들었는데.
1: 그랬대까?
0: 예,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이게 탁 하고 이럴 때 아무래도 작은 혈관이 터져서 그게
1: 그게 혈관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대는 예, 혈관이 아니고 지금 그 증상은 이 뇌에서 뇌 그 탁 감각이 네. 있는 거는 눈에서 반응이 생긴 게 아니라 뇌에서 이 눈을 지배하는 그 신경 쪽이 문제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치수의 전주화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로디 밍무안을 쓰고 예. 그리고 좀 소화도 안 되고 나는 용맥이 없다 이러면은 거기다가 예, 치수의 전 저 그 런칭 창제를 같이 쓰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0: 회복 됩니까?
1: 이 로디밍무안을 써야 됩니다. 그 풍열이 눈이 뜨겁지 않습니까?
0: 아이 눈도 아이
1: 건조한 건 없습니까? 조금
0: 눈이 침침합니다.
1: 침침하고 예, 예. 그래서 로디밍무안하고 치수의 전주화는 쓰고, 예, 보통 그, 이제 그 증상처럼, 예, 갑자기 눈이 그런 증상이 난다 할 때는 기혈이 부족하고 맥이 뚝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예, 그 치수, 저, 런칭 창주의 치수의 전주화, 로디밍무안, 이 세 가지 쓰셔.
0: 아, 예. 시력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쪽 눈은 괜찮은데, 이쪽 눈은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게 예. 나가서, 예.
1: 예.
0: 언뜰언뜰하며 잘 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래서 그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는 몸이 안 좋아진 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근데 그 좀 이 중시를 아예 하고 있다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 치수의 하고 이 그 런칭 창제를 쓰면서 로디밍무안 쓰셔. 그러면 이 그 료정에 맞췄으면 회복이 됩니다.
0: 세 가지로
1: 예.
0: 예, 예.
1: 예, 그래서,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 됩니다.
0: 예, 예.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예, 만성간염에 간경화까지 있어가지고, 예, 연코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미술미술과 미술, 배가 상하고, 예,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됐다. 그래서 예, 간과간약에서 예, 지수관도 낭하고, 망제하고, 예, 참새를 먹었습니다. 50일가량 먹었는데, 지금 효과가 영 떴습니다.
1: 예.
3: 속이 미술미술 하던 게 없어지고, 속이부터 물어가던 것도 더 많이 나사지고요. 사와에 대해서 밥 먹던, 그래서 밥 못 먹던 게 깨져 지금 조금 쉬밥도 먹습니다.
1: 네.
3: 그래, 이 세 가지 약을 먹은 게 영 떴습니다.
1: 네.
3: 원래 저기 뭔가 간복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변도 잘 못 보고 그러던 게 이 세 가지 약을 이렇게 먹은 게 예, 저기 소변도 잘 나가고 예, 소변 보고 나면 영 시원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 망대라면 이래 먹어 그러는지, 맥이 없어서 그래서 딱 움직이기 싫던 게, 지금은, 저기, 바깥에 나가서 조금씩 활동해도 괜찮습니다.

0: 예, 그리고 소화 예, 잘 됩니다.
1: 예, 소화 잘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 나던 것도 많이 나서 지금 면역력도 제거되는 것 같으려 합니다.
0: 예.
1: 그러길래 바깥에 나가 조금씩 운동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담낭염이 예. 있어서 예, 기름진 음식을 먹기도 싫고 계란 같은 거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이 세 가지 약을 이렇게 경해서 먹고 온 다음부터는 예, 그래도 달걀도 조금 먹을 수 있고 기름진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시력이 나쁘던 게 이 저기 간이랑 좋아지고 담낭이랑이 좋아지니까 그런지 예, 시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매일 저기 눈이 부연기고도 침침하고 그렇던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 물체가 힘이 사던 게 물체도 똑똑하게 보이고 이랬습니다.
0: 네.
1: 이래서 계속 지금 쓰겠는데 내 하나 자문하 계셔.
0: 네.
1: 우리 언니 한 분 계신데 영 소화에 돼가지고 뭐 밥 먹으면 뭐 소리도 부르고 소화에 되고 명식도 뒷땅을 맥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영 힘들어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도상에 가서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몰라서 답답해서 지금 선생님한테 문의합니다.
0: 예, 그런 분들은 먼저 조수 다시 하고 예, 따탕활 두 가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 두 가지 쓰면 예, 아주 선명하게 알깁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언니가 내가 요즘 좀 저기 국경들 활동도 있고 추석도 있어가서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가서 싸다 먹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는 허그리노와 심의월 만대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금수피대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자주 보지 않고 어떤 때는 소변 잘 나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꺾고 소변 볼 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익었으니까 소변이 잘 나갑니다.
0: 네.
3: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효과도 하니까 선생님 배달받아서 더 쓰자고 한다.
0: 네, 그 전립선 비대는 조금 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 물어봅시다.
0: 예.
4: 그 언니 있는데, 그 노고에 한번 오기는 왔습니다.
0: 네.
4: 계속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걸는 게 당대 걸지 못하고 예
0: 네.
4: 다리가 계속 붓긴다 말입니다.
0: 네.
4: 다리 붓기고 그저 저는 심장도 어째 그저 후두도 어떤 때는 떨긴다고 그럽니다.
0: 네.
4: 그 뭐 어째 그렇습니까?
0: 예, 그 녹고 오면 혈액 순환이 아니 되면 다리 붓기면 그 심장이 나쁜 거 말합니다. 그 말초까지 순환이 되지 않아서 예 그리고 그 언니분은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오의 천샹환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어지러워 걸음이 잘 안 된다죠. 예? 그래서
4: 초약 많이 먹어도 돼.
0: 예?
4: 아니었습니다. 초약 중약 많이 먹는데.
0: 예. 그래서 예, 우리 중약이라 할 땐 지금 여기 분들이 다 일정하게 내약 써 있습니다. 나 여신이 그래 이 장약을 써보시고 괜찮았습니다. 더 진행되기 전에. 그래서 그 환자분은 지금 걸음이란 잘 안 되고 어지럽고 하기 때문에 치수의 전주환, 알수오의 쌍후환, 바오의 천샹환 이 세 가지 쓰셔.
4: 그러면
0: 예, 그럼 붓긴 것도 심장입니다. 심장.
4: 심장.
0: 심장. 예, 혈액 순환이 아이 되면서 그 다리 붓깁니다. 다리 붓기는 사람들이 다시 이 심장과 관계됩니다.
4: 그래 그렇습니다.
0: 눈이 붓기면은 콤파치하고 관계되고,
4: 예.
0: 예. 예. 그래서 그 언니 분은 이제 그 세 가지 약 쓰셔 그럼 됩니다.
4: 그럼 되겠습니까?
0: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

0: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이 통풍이 있거나 아니면 티성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질병들은 모두 면역체계 불균형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 우리 통풍이나 류머티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통증도 생기면서 또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 면역 체계와 관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지금 이 얼차완을 본다 할 때에는 면역 계통도 조정하면서 균형시켜서 자가 면역 손상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바로 통풍이라든가 류머티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예, 얼차완을 쓰면은 예, 좋은 효과를 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기혈하고 음양을 균형시켜서 모든 관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가 바로 얼차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골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우선 먼저 얼차완을 쓰면서 그 증상에 따라서 또 다른 약들을 또 배합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우의 서샹완이가 또 효과를 또 얼차완과 같이 결합했으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이 서샹완을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처방으로서 주로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어혈도 제거하고 부종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하면서 근육을 예, 이완시키고 관절이 유연성까지 증진시켜 줍니다. 예, 우리 내세 있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처럼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어제 이 관절이 뻣뻣하고 근육이 굳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예, 이 서샹화를 쓰면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열독하고 예,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 나쁜 독소하고 또 열에 대해서 또 제거해 주면서 정신도 많이 맑게 합니다. 예, 아마 우리 서샹은 예, 머리를 맑게 한다. 이거 전통적으로 또 알고 있는 분들은 많죠. 예, 머리도 맑게 하면서 진통작용합니다. 때문에 뇌 기능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이 우의 서샹환의 유효 성분은 혈액순환을 예, 촉진시키는 예, 이런 작용이 있으면서 또 정체된 혈액을 풀어줍니다. 예, 바로 어혈을 말하죠. 이 어혈이 있는 거 풀어주면서 기체하고 혈로로 인한 예, 통증하고 이런 종괴 증상, 뭉치는 같은 예, 이런 증상을 효과적으로 또 완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샹환을 보면은 타박상, 예, 바로 외상을 말하죠. 외상 후유증에도 또 아주 좋습니다. 이런 타박상이라든가 예, 등 다양한 이 혈로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우의 서샹환은 혈관이 투과성을 낮추어서 염증성 삼춘물을 감소시키면서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 삼춘물이라 할 때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풍한습이 침범으로 인한 관절 통증, 근육 피로를 개선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의 서샹환은 해열하고 해독하는

0: 작용이 있으면서 체내 열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인후통이라든가 구강궤양과 같은 열성 질환에도 아주 타고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에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동화와 신기한 자연 비밀이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자신감, 희망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에서는 우리 눈을 보호하는 올바른 조명 사용법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서윤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놀러 갈 텐데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비 애벌레의 꿈이에요. 푸른 풀밭에 살고 있는 애벌레 초롱이는 예쁜 나비가 되어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 애벌레들은 그냥 풀만 먹고 사는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말했죠. 초롱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롱이는 매일 조금씩 풀을 먹고 튼튼하게 몸을 키웠고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도 꾸준히 버텼어요. 어느 날 초롱이는 고치 속에 들어가 긴 기다림을 시작했어요. 고치 안은 캄캄하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답답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들었지만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고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고치가 갈라지고 초롱이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세상에 나왔어요. 처음 날개를 펼칠 때는 힘들고 흔들렸지만 천천히 조금씩 연습한 끝에 푸른 들판으로 자유롭게 날아올랐어요. 초롱이는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순간을 견디고 끝까지 견지해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끈기가 바로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조명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때 주변 조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너무 어두운 곳에서 눈을 힘겹게 쓰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좋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강한 불빛이 눈에 직접 비춰도 눈을 자극하게 된답니다. 네, 올바른 조명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는 책상 위에는 눈에 직접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탁상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는 탁상등만 켜고 방 전체를 어둡게 하지 말고 방 안에 큰 조명도 함께 켜주세요. 셋째, 해가 직접 책장에 비쳐 반짝이는 빛이 생기면 커튼을 쳐서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넷째, 오랫동안 책을 봤다면 40분마다 잠시 눈을 쉬게 해주세요. 창밖 멀리 있는 푸른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눈을 잘 보호하기 위해 평소부터 조명 습관을 잘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책을 읽을 때 탁상등만 켜고 방 전체 불을 끄면 눈에 좋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파란 나뭇잎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탁상 등만 켜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커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응당 탁상 등과 방의 큰 조명을 다 켜줘야 합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서윤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 서윤이에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의견이 달라서 자꾸 다툼이 생겨요. 친구 말을 듣는 게 어렵고 제 생각만 고집하게 돼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서윤 친구의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함께 놀고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자기 이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또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새로운 생각을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에도 내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와 같이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모든 문제에서 한 사람의 의견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양보하며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친구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서윤 친구,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별연이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강토끼를 들려드립니다.

0: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에 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별이 언니의 목소리, 창밖의 새들의 지저귐,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 전달될까요? 네, 소리는 물체가 떨릴 때 생기는 진동인데요. 물체가 흔들리면 주변의 공기립자들이 함께 흔들리면서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이 진동이 우리 귀에 도착해야 비로소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소리는 공기 말고도 물, 단단한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는 소리가 공기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진동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원리가 정말 많답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에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신에너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성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원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의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길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 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남수 북조 활용 에너지 유한 회사 공정 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 전력 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 양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날씨 변화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 조절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입니다.

0: 전선으로서 전성 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 북주 활용 에너지 유한 회사에서는 통풍 동굴 굴착과 지보 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 목표를 실현하고 주체 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 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포드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의 전조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릴 가텍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硫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텍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1: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활용 도나 왕청 안도 연길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점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활용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다그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2: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호 흥변 부민 변강 안전 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의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잇따아 있고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시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대상부 대상 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400여 명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기일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실히 일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치리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계입니다. 2018년 조화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에 모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청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18차 당대회 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하여 헌법의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선했으며 민족사무 의법치리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2: 주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길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결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일꾼 공가희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유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

0: 경영회 선전교양부 사업일꾼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1: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이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료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호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지요. 신강위글 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보급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반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선전하고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광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0: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내혈관 건강 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0: 올 5월부터 6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0: 1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1: 연변조 2026년 하반기 사회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차면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건, 서태문이었습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4: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 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빨갛고 탐스럽고 달콤한 딸기는 우유의 흰색과 참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흰 접시에 담아내면 딸기 맛이 더 달게 느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딸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하얀 접시처럼 함께 쓸 때 나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가치 있게 바라봐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말이죠. 좋은 사람 곁에서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시간 관리의 기술, 수면과 외모의 관계, 찬물 샤워의 효능, 두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 등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함께 힐링 여행 떠나봅시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시간 관리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알차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할 일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두고 있으면 일이 많아질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매기면 눈에 보이게 정리됩니다. 완료한 일에 줄을 긋는 재미도 쏠쏠하지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같은 중요도는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먼저 배정하세요. 아침에 집중되기 좋다면 어려운 일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가벼운 일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 후에 10분, 기다리는 시간처럼 짧은 시간도 모으면 큰 시간이 됩니다. 이동 중에는 책을 읽거나 간단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흘려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넉넉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처음부터 빡빡한 계획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한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랑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인가요? 소중한 사람과 멀어져 간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갈등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물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 위로도 받고 이해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 주위 사람들이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나게 한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혹시 대화 중 내 얘기만 하지 않나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호응도 받고 싶고 심각한 얘기를 하면 위로도 받고 싶은데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하기 힘듭니다. 온라인 사교 매체의 99%가 자랑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미국 해비퍼드 칼리지는 SNS에 개인적인 게시물을 과하게 올릴수록 사람들의 실제 호감도는 떨어지게 되고 인간관계도 좁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SNS는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인 동시에 타인에게도 노출된 공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SNS가 자기 자랑으로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혹시 끊임없이 뒷담화를 하지 않나요? 자리에 없는 이들만 골라 온갖 비방과 뒷담화를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높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매번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것도 곤욕이며 혹시 다른 자리에서 나를 욕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 모두가 떠나가는 건 시간 문제죠. 혹시 도움을 거절하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곤경에 처할 때가 있고 친구에게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단번에 외면하거나 거절해버린다면 상대방은 앞으로도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처럼 진정한 친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사과하지 않나요? 사람이라면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가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핑계만 늘어놓는다면 신임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만큼 타인을 공감하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이 있을 때 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뒤에 사람이 길게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쁜지를 자랑까지 한다면 주위 사람들 모두가 떠나갈 수밖에 없죠. 혹시 종례로 먼저 연락하지 않나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항상 먼저 연락을 하는 쪽은 서운합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절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고 부재중 전화가 떠 있어도 다시 걸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그의 전화기가 울리는 일은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이끈 연구팀은 평균 나이 12.1세인 미국 청소년 만 1,286명을 약 4년에 걸쳐 매년 한 차례씩 모두 5차례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SNS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정도와 이후 ADHD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청소년들은 SNS에 몰두하는 정도,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정도, 이용하지 못할 때 느끼는 불편감 등에 답변했습니다. ADHD 증상은 부모나 보호자가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SNS를 오래 사용하는 것 자체는 ADHD 증상과 연관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반면 SNS를 그만두기 힘들어하거나 계속 확인하게 되는 등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ADHD 증상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연관성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SNS의 문제적 사용과 ADHD 증상 사이의 연관성은 14세에서 16세 무렵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SNS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동시에 좋아요나 알림 등 즉각적인 보상과 알림에 민감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청소년기에는 온라인 활동의 자율성이 커지는 반면 주의력과 충동 조절 능력은 아직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DHD 증상 이후 SNS의 문제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은 드물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ADHD 증상이 있는 여학생들이 SNS 사용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향성도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장기간 추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무작위 림상 시험이 아니어서 SNS가 ADHD를 직접 유발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며 다만 ADHD나 주의력 결핍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을 진료할 때 SNS 사용 양상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목욕보다는 간단한 샤워를 추구합니다. 근데요, 혹시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체의 지방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은 백색 지방입니다. 또 다른 종류인 갈색 지방은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갈색 지방은 추위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연소하여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찬물로 샤워하면 정신이 번쩍하고 깨버립니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체온이 유지하기 위해 호흡을 깊이 하게 되어 산소 공급이 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게 돼 혈류량이 증가하죠. 운동선수들은 격렬한 훈련 후 통증 완화와 원활한 회복을 위해 얼음찜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운동 후 찬물로 샤워를 하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신진대사가 증가하면 혈액에서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의 기능도 활성화되어 면역체계를 향상시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면 표피와 모공을 조여줍니다. 머리도 마찬가지로 두피의 모공을 조여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탈

모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탄력 있고 빛나는 머릿결과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로 씻은 후에 찬물로 헹궈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유익한 점이 많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노인들 그리고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헤매는 일이 잦아지면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뇌는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기억과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공예 같은 처음 접하는 활동은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처럼 두뇌를 쓰는 놀이도 좋지만 일상에서 늘 하던 것과 다른 활동을 고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굳히는 작업을 합니다. 생선과 견과류, 채소를 골고루 먹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가벼운 산책 한 번,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나중에 건강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생활 속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봉착하는 작은 문제들 알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핸드크림에 설탕 섞으면 효과 최고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손의 피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 핸드크림과 함께 설탕을 준비하세요. 핸드크림을 한 번 쓸 분량만큼 짜고 거기에 설탕 반 스푼을 뿌려서 섞으세요. 설탕과 크림을 골고루 섞은 후 전체 부드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몰라보게 손이 고와집니다. 코막힘엔 배와 양파즙이 효과 만점입니다. 코가 막혀 힘들 때 목화나 배, 꿀 등의 뜨거운 차에 양파즙을 타서 마셔보세요. 효과가 그만이에요. 또 뜨거운 물수건을 코와 이마 사이에 올려놓고 막힌 쪽이 우를 향하도록 옆으로 눕혀도 코가 뚫립니다. 독한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막히기 전 아이에게 해줘보세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야채는 숯과 함께 보관해야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야채는 냉장고 속에 오래 두면 썩게 됩니다. 이때 숯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끓는 물에 숯을 데쳐 소독한 다음 햇볕에 말렸다가 야채와 함께 통에 담아 보관해 보세요. 잘라놓은 야채도 썩지 않고 오래갑니다. 시들해진 야채를 설탕과 식초물에 10분에서 15분만 담갔다 꺼내도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에 생긴 기미에 검정깨 화장수를 만들어 사용해 보세요. 청두 작은 것 한 병을 준비하고 검정깨 한 컵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병에 반 정도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20일 정도 지난 뒤 꺼냅니다. 세안한 뒤에 화장솜에 적셔 기미가 난 부분에 올려두면 효과 만점입니다. 달걀과 녹차로 구급 설사약을 만들어 보세요. 갑작스럽게 설사가 나는데 금방 약품 구하기 힘들 때 있죠. 이럴 때는 진하게 탄 녹차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대 날 달걀을 녹차에 넣어 마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달걀을 녹차에 넣고 저으면 흰색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설사를 중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낡은 주전자를 재활용해 콩나물 키우는 방법 아시나요? 버리기 아까운 낡은 주전자를 이용해 콩나물을 키워보세요. 촌스러운 양은 주전자도 콩나물을 길러 베란다에 놓으면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됩니다. 콩을 불려서 주전자에 2분의 1 정도 담으세요. 매일 새물로 갈아주면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랍니다.

지성 피부나 코에 블랙헤드가 많은 사람들은 참수치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스팀 타월을 한 후 꿀 한 숟가락에 숟가루 1티스푼 정도를 섞어 팩을 하고 랩으로 씌워두세요.

20분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팩을 하면 피지가 말끔히 제거됩니다.

주름살에 효과 좋은 꿀마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이 굵은 마늘을 골라 껍질을 까서 깨끗하게 씻어두세요. 그리고 마늘에 천연꿀을 골고루 섞은 뒤 밀봉해서 저장해 두세요. 두 달 정도 지난 후 꺼내보면 마늘에서 물이 나와 맑은 액체가 생겼을 겁니다. 그 물을 자기 전에 크림 바르듯이 발라주면 주름살 제거에 효과가 그만입니다. 도금 액세서리를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도금 액세서리는 오래 쓰다 보면 벗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을 살 때 넣어 보관하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공기와 접촉이 적을수록 도금이 더 오래 가기 때문이죠. 은제품이 변질됐을 땐 부드러운 헝겊에 치약을 묻혀 닦은 후 깨끗한 물에 잘 헹구고 드라이어로 말리면 깨끗해집니다. 모공 줄이는 데는 율피가루 마사지가 좋습니다. 모공이 큰 사람들은 팩을 할 때도 걱정이 많죠. 율피가루와 우유를 같이 마사지를 하면 모공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가루를 이용해 팩을 하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질 이유가 없어 안전합니다. 율피가루는 약재상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튀김하고 남은 기름을 다시 쓰려면 양파를 이용해 보세요. 튀김하고 남은 기름은 버리기도 아깝고 다시 쓰다니 음식 냄새가 나서 망설인 적 있으시죠? 음식 냄새가 밴 기름을 다시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파를 조그맣게 잘라서 사용했던 기름에 넣어두면 양파가 음식 냄새를 잡아줍니다. 피부에 박힌 가시 빼는 법 아시나요? 피부에 가시가 깊이 박혔을 때 부추를 짓이겨 3, 4회 정도 환부에 갈아 붙여주면 가시가 뾰족이 솟아올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흔히 바늘 등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해서 가시를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픔을 덜 느끼게 하려면 얼음 조각을 올려놓았다가 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날 때는 무즙을 마셔보세요. 몸에 열이 날 때는 주로 시중에 판매되는 약을 복용하는데 이때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우선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냅니다. 여기다 더운 물을 붓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마신 후 푹 자고 나면 열이 내리고 몸도 가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잡티 없애주는 다시마 냉팩 해보셨나요? 잡티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마가 최고입니다. 새하얀 얼굴에 다시마 가루를 고루 펴 바른 후 가제를 덮고 다시 한번 덧발라 팩을 해보세요. 40분 정도 지나 꾸덕꾸덕 마를 때 가제를 떼어내고 온타월, 냉타월로 번갈아가며 닦아내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다시마가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 분비를 억제해 잡티를 없애줍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녹차가 효과 만점입니다. 녹차를 이용해 모기약을 만들어 발라보세요. 가려움도 금세 가시고 붓기도 잘 가라앉아 효과가 그만이랍니다. 따뜻한 녹차를 모기 물린 곳에 발라주거나

녹차 티백을 올려놓으세요. 녹차 가루나 녹차잎을 물에 적셔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아이 땀 떼는 오이즙이 효과적입니다.

핸드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간 뒤 물에 넣고 끓이세요. 물이 다 끓었으면 체에 받쳐 찌꺼기는 걸러내고 물만 따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다시마 물만 끓인 것보다 맛도 훨씬 고소하고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를 헹굴 때 맥주를 넣으면 비듬에 효과적입니다. 머리를 감고 난 뒤 마시다 남은 맥주나 청주를 물에 타서 헹구면 머릿결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비듬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기나 요리를 닦을 때 사용해도 아주 잘 닦입니다. 와이셔츠 깃이 찌든 때는 샴푸가 최고입니다. 와이셔츠 깃과 소매 부분에 낀 때가 잘 안 벗겨질 때는 샴푸를 이용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때를 불렸다가 샴푸를 적당히 짜서 살살 비벼 빨면 쉽게 빠집니다. 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늘 예쁘게 봐주는 고마운 분들에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마냥 좋은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넘어 커다란 빛으로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미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을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호 종합 채널 한우 뉴스 종합 방송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 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을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 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광고를 동시에 입찰,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하여 요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이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시인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에 광고를 동시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정답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집안 현관에는요 신발이 넘치고 주방 조리대 위에는요 냄비와 양념통이 가득하며 침실 옷장은 문을 닫기도 벅차고 세탁실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이는데 정작 수납장을 하나도 놓을 공간은 없어서 난감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돈 한 푼 드리지 않고요. 이미 집안에 있는 물건만으로 공간을 되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부터 가보기로 하겠는데요.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을 결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현관은 신발로 넘치거든요. 신발장이 있어도 문을 닫기 어려울 정도로 신발이 쌓여있고 계절이 바뀌면 신발장 앞에 또 신발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현관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할 술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접시 그래요.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에 쓰지 않은 접시 받침대 혹시 있는 건가요? 네, 접시를 세워두는 그 받침대 말입니다. 이것을 현관 신발장 안에 넣어보세요. 접시 받침대 홈에 신발 한 그레를 세워두면 신발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원래 신발장 한 칸에 신발 두 클레가 들어갔다면 이 방법으로 세 클레, 네 클레까지 들어가지요. 접시 침대, 받침대가 없다면요, 책상을 정리할 때 쓰는 책꽂이나 서랍 안에 칸막이도 같은 원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을 눕히지 않고 세우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옷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관에 옷걸이 하나를 걸어두고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우산, 장바구니를 걸어두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접이식 우산이나 에코백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요, 바닥에 두면은 발에 걸리고 흐트지기 쉬운데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신발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신는 슬리퍼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리퍼를 바닥에 두지 않아도 되니까 현관 바닥이 훨씬 넓어 보이죠? 그리고 계절 신발을 위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신지 않은 계절 신발은요, 신발장 맨 윗칸이나 현관 위쪽 선반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는 신발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신발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요, 집에는 종이 쇼핑백이나 택배 상자를 잘라서 신발 한 클래씩 넣어도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신발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죠. 네, 이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신발장 공간을 두 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에서 수납용품 없이 이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요,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리대 위에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양념통, 도마, 밥통이 가득 차 있다 보면 요리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주방에서도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접시, 받침대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현관에서 접시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에서는 원래 용도대로 쓰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접시 받침대를 서랍 안에 넣어주고요. 접시를 세로로 세워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접시를 쌓아두면 아래 접시를 끊을 때마다 위에 접시를 들여야 하고 또 쌓인 높이만큼 서랍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접시를 세로로 세우면은 같은 서랍에 접시를 두 배 이상 놓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이는 반찬통이나 도마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두다 보면은 서랍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다음 옷걸이를 주방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벽이나 싱크대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옷걸이에 거리형 집게를 달아서 행주나 수세미, 장갑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옷걸이에 거리를 여러 개 달아서 냄비 뚜껑이나 프라이팬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조리대 위에 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가서 조리대가 넓어집니다. 특히 자주 쓰는 프라이팬을 옷걸이에 걸어두면 서랍을 열지 않고도 바로 꺼낼 수가 있어서 요리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념통은요, 한 곳에 모으는 방법입니다. 양념통을 조리대 여기저기 흩어놓게 되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곤 하죠. 그런데 집에 있는 쟁반이나 큰 접시 하나를 조리대 한쪽에 놓고요. 그 위에 양념통을 모아두면은 양념통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때 쟁반이 없다 보게 되면은 큰 그릇이나 도마 위에 올려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통을 흩어놓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쓰지 않은 양념은 아예 우측 선반이나 서랍 안쪽으로 옮겨둬보세요. 다음, 냉장고 정리도 돈을 들이지 않는 수납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이 많으면은 이 냉장고 문이 안 닫히고 또 찬 공기가 새어나가서 전기요금도 올라가게 되죠. 냉장고 안을 정리할 때는요, 집에 있는 그릇이나 접시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 반찬을 그릇에 넣다 보면은 냉장고 안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반찬은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고 그릇을 세로로 세워두면은 같은 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또 하나, 이 냉장고 문 쪽에는요, 자주 쓰는 것을 안쪽에는 오래 보관하는 것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방금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또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침실의 핵심은 옷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옷장 문을 닫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옷이 많아서 혹은 정리가 안 돼서입니다. 그런데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옷장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옷걸이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네, 옷걸이는 옷을 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옷걸이에 옷을 걸 때 옷걸이 하나에 옷 하나를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그런데 옷걸이를 그대로 쓰다 보면 옷과 옷 사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때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통일해보세요. 옷걸이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게 되면 옷이 겹치고 공간을 낭비하기도 하죠. 모든 옷걸이를 같은 방향으로 걸게 되면 옷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옷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걸이를 걸 때는 반드시 어깨선에 맞춰 걸어보십시오. 어깨선이 무너지다 보면 옷이 늘어나고 또 옷걸이가 차지하는 공간도 커지게 됩니다. 다음, 옷걸이를 세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안에 옷걸이를 하나 더 걸어보세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스카프, 벨트를 걸어두고요. 그러면 옷장 바닥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우르 올라갑니다. 특히 스카프나 벨트처럼 자주는 쓰는데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옷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입는 옷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옷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옷을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서랍이나 선반에 옷을 쌓아두면 아래에 있는 옷을 꺼낼 때 위에 있는 옷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옷을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게 되면 원하는 옷만 쏙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옷을 세우는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이 종이 쇼핑백이나 또 택배 상자를 잘라서 옷 한 벌씩 놓고 그 상자를 세로로 세워두면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옷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고 또 이 방법은 옷장 서랍 하나에 들어가는 옷의 양이 두 배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 옷은 우로 올리는 방법이죠. 지금 입지 않은 계절 옷은 옷장 맨 윗칸이나 침대 및 수납 공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입는 옷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옷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 집에 있는 여행용 가방이나 큰 쇼핑백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행용 가방은 옷을 담기 좋고 먼지도 막아줍니다. 네, 방금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은요, 세탁실과 욕실의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실과 욕실은 좀 물기가 많고 또 물건이 작아서 정리가 어려우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돈을 들이지 않은 수납술이 있거든요. 먼저 옷걸이를 팔 때 건조대 대신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실 벽에 옷걸이를 여러 개 걸어두고요. 그 위에 빨래를 걸어두십시오. 옷걸이 하나에 빨래 한 벌을 걸게 되면요, 건조대 없이도 빨래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건이나 속옷처럼 작은 빨래는요, 옷걸이에 걸어두면 금방 마르지요. 그리고 옷걸이를 걸 때는요, 빨래를 펼쳐서 걸어보십시오. 접힌 채로 걸다 보면 마르는 시간이 두 배로 걸리게 됩니다. 네, 다음 접시 받침대를 욕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욕실 선반에 접시 받침대를 하나 놓고 그 위에 비누나 샴푸, 린스를 세워두십시오. 접시 받침대에 홈에 병을 세워두면 병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렬됩니다. 또 하나 접시 받침대에 수건을 걸어두면 수건이 바닥에 닿지 않고 잘 마르죠. 그 다음 옷걸이를 수건걸이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욕실 문 뒤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수건을 걸어두십시오. 수건을 걸 때는요, 반으로 접어서 걸면은 더 잘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십시오. 젖은 수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요, 냄새가 나게 되고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방금 세탁과 욕

오늘은요, 수납 용품 없이 공간을 넓히는 수납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뭐 했나 생각해보면 선명히 떠오르지 않고 사흘 전 누구를 만났던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삶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좋았던 기억도 좋지 않은 기억도 빠르게 잊혀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걱정 모두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걱정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힘든 순간을 조금씩 버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작은 걱정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집어삼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작은 응원과 위로로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철의 글 도라지꽃 속에서 엄마를 불러본다를 준비했습니다. 도라지꽃은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내가 샘이 들기 시작해서부터 80고령을 넘어선 오늘까지 언제나 가슴속에 청신한 모습으로 피어있는 꽃이다. 나는 6살 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여느 애들 같으면 커가면서 가끔 세상 뜬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으려만 나는 천성이 둔한 편이었던지 뇌리 속에 어머니의 얼굴 모습을 새겨놓지 못했다. 기억에 남아있는 건 어머니의 장례를 지내던 날 새파란 도라지꽃을 꺾어 어머니 무덤 앞에 꽂아놓던 일뿐이다. 내가 왜서 어머니 무덤 앞에 도라지꽃을 꽂았는지 모르겠다. 슬퍼서일까 아니면 소꿉놀이로. 그러다 샘이 들기 시작한 8살 나던 해 새어머니가 들어왔다. 새어머니는 마음씨 착한 분이어서 나를 잘 대해주었으나 그때부터 어쩐지 세상 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렬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없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꽂아놓던 새파란 도라지꽃이 떠오르곤 했다. 나는 그 새파란 도라지꽃을 머리에 떠올리며 얼마나 많이 어머니 하며 불러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내가 초중 1학년이부터 현성중학교에서 공부하던 겨울방학이 오는 날 외갓집 백보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외백부는 며칠 놀다가 외할머니가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때 외갓집은 밀산현 현성에서 90여리 떨어진 동빈촌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나는 외백부를 따라 10여 시간이나 차를 타고 밀산역에서 내려 그 먼 곳을 도보로 걸어서 갔다. 지금도 눈이 흩날리던 황량한 흥계호 갈대밭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가의 눈 속에서 부드득 소리를 내며 장공 한 마리가 날아가던 일이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때는 얼마나 놀랐던지. 외갓집에 도착하자 외할머니는 나를 붙잡고 엉엉 우셨다. 그러고 나서 낡은 가죽 트렁크 속에서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잘랐다는 머리털을 나한테 보여주었고 그 사진첩 속에 보관했던 어머니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한 손에 어머니의 머리털을 쥐고 다른 한 손에 어머니의 결혼 사진을 들고 보았다. 나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아, 얼마나 젊디 젊은가. 노을을 쓰고 나를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도라지꽃마냥 그렇게 청순하고 아름다웠다. 17살 나이에 결혼했다는 어머니는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소녀 미인이었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흘려나왔다. 옛날 여인들은 처녀 시절 길게 자른 머리카락을 잘라두었다가 훗날 머리 장식을 할 때 얹어 사용했다 한다. 아,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인 어머니 머리태. 꽃노을을 쓰고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찍은 어머니의 결혼사진은 내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재생시켜 그려놓은 유일한 기념품이다. 아, 사진 속 어머니의 아리던 소녀 모습, 그리고 도라지꽃. 내가 샘이 들어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대신해 눈앞에 떠오르던 도라지꽃.

어머니의 화신 도라지꼴. 외할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생전에 노래도 잘 불렀다고 한다. 노래의 도라지꽃은 어머니가 제일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듣는 사람 모두가 찬탄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한테 어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자랑스레 들려주던 외할머니는 내가 계약해서 학교로 돌아온 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외백부가 편지로 외할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전해왔던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꼭 79년이 되는 금년 봄에 나는 도라지꽃 씨를 얻어 집 앞 정원에 심었다. 원래 우리 집 앞 정원에 살구나무 세 그루를 심어놓았다. 그랬건만 살구나무들 사이에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미관에 불쾌함을 주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 한 평방도 안 되는 면적에다 도라지꽃 씨를 심고 비닐하우스를 씌워 모를 키웠다. 모가 좀 자라자 보는 사람들마다 모가 너무 배서 3분의 2쯤은 솎아내야 가을에 가서 옮겨 심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3분의 2나 되는 모를 솎아내면 과수나무 사이의 공간에 심을 모가 대부족이었다. 나는 3분의 2나 되는 모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까워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솎구지 않고 다 옮겨 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나는 먼저 시험적으로 몇 포기 심어보기로 하고 이튿날 도라지 모를 옮겨 심을 땅을 파서 고른 후 가볍게 다지고 10cm 간격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애들 장난감 삽으로 도라지 모를 떴다. 펜센트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히 집어 뚫어놓은 땅구멍 속에 옮겨 심었다. 며칠 후 보니 실오리 같던 도라지들이 죽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다. 우리 집은 길 옆에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내가 펜센트로 도라지 모를 옮겨 심는 것을 보고 걱정돼 타일렀다. 촌에서 10여 년이나 도라지 농사를 했다는 한 여인은 아마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던지 이렇게 타일렀다. 아바에, 도라지모는 늦가을에 옮겨 심어요. 시로리처럼 그렇게 가늘고 작은 것을 옮겨 살아나겠음동? 살지 못하꾸마. 가을에 뿌리를 옮겨 심읍소. 여인은 도라지 농사에 대해 상세히 나한테 알려주었다. 가을까지 모를 기르기 위해 솎아버려야 할 모가 아까워 시로리같이 야들야들하게 자란 모를 옮겨 심는 나의 마음도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이미 실험을 통해 성공하지 않았는가.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먼저 옮겨 심은 도라지 모들을 세심히 관찰하며 20여일간 리용해 모두 옮겨 심었다. 아유, 몽땅 살았었구마. 우린 도라지 모를 가리만 심는 줄 알았는데 봄에 옮겨 심어도 잘 자랐구마, 예? 나한테 도라지 농사법을 가르쳐주던 그 여인이 길을 가다가 들려서 보고 감탄해서 하는 말이었다. 옮겨 심은 도라지 모는 모두 건실하게 자라더니 8월이 접어들어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한 3년 자라면 도마대는 넉넉하게 캐겠습니다.

내년 봄에 도라지 뿌리를 캐어 구역 내 꽃밭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꽃밭마다 도라지 꽃이 청신하게 피어나게 할 생각. 가을에 도라지 씨를 받아두었다가 산행을 할 때마다 야산에 뿌려주거나 길가에 심어주어 도라지를 다시 야산에 돌려보내고픈 생각. 겨울만 되면 기관지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낚시친구인 차령감에게도 담은 얼마라도 나누어주어 약으로 쓰게 하고픈 생각. 이런 여러가지 타산들을 하며 심은 도라지는 내가 바라던 대로 건실하게 자라더니 드디어 보기마다 고운 꽃들을 피워 정문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과 함께 눈앞에 떠오르던 도라지꽃. 손수 내 손으로 심고 가꾸니 하늘새 파란 꽃들이 더욱 순결하고 청신해 보였다. 지금 내 눈에는 도라지꽃들이 천혜 시절 어머니의 화신으로 보인다. 아니, 분명 그렇다고 믿고 있다. 처녀 시절 어머니가 노래 도라지꽃을 부를 때면 듣는 사람 모두가 찬탄을 했다고 하니 그 시절 어머니의 노래 실력은 어떠했고 품은 꿈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나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인지 노래를 즐기고 악기 다루기를 즐기는 것 같다. 그래서 손수 가꾼 도라지꽃 밭속에 앉아 손풍금으로 도라지꽃을 연주하니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새롭게 떠오른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도라지꽃은 손의 시절 어머니의 청신한 영상이 아닐까. 똥마치 지금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연주하는 손풍금 반주에 맞춰 도라지꽃을 부르고 있을 것 같다. 아니, 분명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아 어머니, 나는 도라지 꽃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애연한 어머니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며 소리쳐 불렀다. 도라지 꽃과 함께 피어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은 아마도 세월의 꽃이 되어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겠죠.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예방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0: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조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처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주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처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처원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약각에는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 멍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OTC 국약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본 제품 처원청심환은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야득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물어다 드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물어다 드리고 18곽을 싸면 6곽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세 곽의 한 곽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아홉 곽의 세 곽은 바로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8곽의 6곽은 8달 2개 료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이런 특점을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비례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왔다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또 여기서 지방에 계시는 분이 붙여보내거나 지금

0: 지금까지 해관을 지난 데는 다른 문제점을 초래할 이유가 없겠지만 해도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초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량을 좀 많이 갖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치거나 이래지만 해도 이 중약으로 조성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금지품이란 게 금반사에게 포함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초운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의 공동조치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병인데 폐경락은 늘 곁들여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역시 폐경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가운데 산소의 포화도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폐경락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심장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갔다 돌아오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힘있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도 역시 이 폐경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우리 반복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심폐열이 심한 이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서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동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정말 좋은 청심환을 한동안 먹었습니다.
0: 예.
2: 이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 다음에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0: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기침 나는 거는. 예.
2: 예. 그리고 정말 가면 입안이 습고 입이 마르고 아픈 우자고 합니다.
0: 산소 부족. 예.
2: 자주 못한 거죠.
0: 그렇죠. 장이 힘들어요. 예. 심장병이 종합적인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에 속합니다. 심장병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예, 그렇지만 나 그 몰랐는데 그렇지. 그래 한동안 약을 먹었는데. 아이 차차차차 한 달도 되기 전에 남는 증상이 남는 게 알립니다. 중약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빨리 나.
0: 그렇습니다. 예.
2: 예, 그래 주민과 뭐 의주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내 주민과 뭐 이 활동이 좋을 중에 또 아까고 이래. 배달을 받자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2: 완전 나올 때.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수고하셔.
0: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초원청 심하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3: 예, 나는 이 심장이 대단히 나쁘다 합니다. 항상 이 숨이 찬데다가 또 가래가 자꾸 생기고 바다도 또 인차 생기고 그러면서 숨을 자꾸 오니 막는 이런 피해가 많더라고요.
0: 예.
3: 이래서 이 좋은 청심환 쓰기 시작했는데 야 숨 스스로 벌써 좋아진 게 알겠나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이 자연적으로 벌써 얼마 안 있어서 벌써 나니까 이 내 몸에 맞는다 말입니다. 이 약은.
0: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지금 이 우리 저 누이 내세가 80 넘었는데 걔네 이 고집 세다마매 약 어딘가 약 알 수
0: 접수해야죠. 예.
3: 그래서 내가 저이 좋은 청심환 내가 좋으니까 직방에 누이를 선전해서 이랬었는데 써서 벌써 한 달이 약간 푸나까네 그래서 벌써 숨이 주 열기지 가래 그렇게 성화되게 성화되지 이 껌에 피가 자꾸
0: 입금에 출혈이 생기던 게 지금 나서 그렇죠.
3: 예. 이래 그러면서 입에서 냄새나게 씌지. 우리 그냥 약간 몸도 거들.

0: 바쁘지. 이러니까 이거에서 공고해서 굉장히 지금 거듭사에 어제는 또 석 달 썼는데 거듭사 다 사라졌다만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래, 네. 어제 자식들도 이거 한국과 돈을 보는데, 야, 떡국이 뭐, 어제 돌아갈 때 계속 쓰라고. 다해 놓고 쓰라고. 그거 그렇게, 그, 저기, 젊어서는 내 표현 내면 어제 표현이가 돌 때라고. 그놈은 그래서 죽는다고 내 그래.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이 증사가 다, 그리고 내 또 한국에 지금 동사에 있는 게 가도 진짜 나빠. 그래, 내 지금 이 약을 이번에 여태까지 배달받아 지속으로 됐는데, 간에 또 논다만, 그래서 이때가 배달을 해서, 예, 이거.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예, 18가게 6가구를 물어놨습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좋은 정신만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고모 둘이, 네, 그저 형제들도 예, 그래서 예, 진짜 내력이 돼 그런지, 어째 그런지, 우리 큰 고모는 또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풍도 오고, 그저 이 심장대도 그래고, 그저 감기만 오면 그저 헐헐 하고 숨 잘, 숨 쉬지 못하고, 예, 앉아도 멀어진다. 그저 숨쉬도 그저 바로 그래지도 뭐, 이래. 몇 분을 서고 있다가는 또 앉아있고, 앉았다가는 또 서도 매잔지랍니다.
1: 그렇죠. 예, 눈 불편하니까 예, 그런 거죠.
3: 거기서 가랑가랑가랑 하고, 예, 그저 폐렴이 그런가. 병원에 가서 맨 검사하면 폐렴도 그게 없단다. 그런 게 그렇단다.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인데, 예.
3: 청약도 많이 먹고, 댄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내 좋은 정신만, 고모 내 좋은 정신만 가져. 그래서 먼저 대접 시켰는데, 예. 이빨이랑 그렇게 아프던 게, 그러고, 예. 그런 이빨에서 냄새랑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지금 하나하나 소심되고.
1: 예.
3: 그렇게 붓기가 그렇게 유리처럼 바짝바짝 거리던 그것도
1: 부종이 빠지고
3: 예. 몸이 아까워진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소화가 잘 되고 밥도 먹던 게 밥을 잘 잡수고 혈압도 거리 잘 되놓거나 영도 탄다. 그래서 얘 정짐에 아 계속 받아서 아홉가 받아서 그래 장기적으로 쓸려서 그랬나.
1: 어 그렇게 하셔. 예 저희들 방송 청취하는 분들 가운데서 좋은 정신만을 복용하지 않은 분은 거의 적을 겁니다. 제가 시장 조사해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20년 동안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깊은 뇌와 깊은 효과로 인해서 열심히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 이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아, 늘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나는 심장에 좋지 못했죠. 이게 다 여기 속이 잘 올라오세요. 답답해서 몇 번 깨어났댔습니다.
1: 예.
4: 근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
1: 예, 잠 잘 잔다, 그렇죠.
4: 자기 남편이 이제 80으로 정다 이게.
1: 아이고, 리상적인
4: 예.
1: 심률입니다.
4: 그 다음에 저기 계단 오르내릴 적에는 소음 차서 몇 번을 샜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4: 네. 확실히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1: 예.
4: 다른 데 약은 많이 써봤지만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그렇죠.
4: 저기 다섯 달 좀 남았었는데
1: 어.
4: 많이 좋아졌습니다.
1: 효과성으로 해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네. 예.
4: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럼다.
1: 그렇게 하죠. 예. 예.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혹은 배달전화번호 335번 연락해도 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5: 나도 이거 저는 하네. 어째 썼는가 하면 밤에 잤다는 게 가슴이 자꾸 키워서.
1: 예.
5: 자지 못해서 왼쪽 가슴이 그러면 또 온자 아파
1: 교하고 아 그러면
5: 네. 그래 이 약을 썼는데 그리고 또 뭐 밥도 잘 못 먹어요
1: 예. 아 소화도 잘 안 되고
5: 네. 예. 밥도 조금 먹지 않고 그래서 배에 불면 먹지 못해요
1: 그렇죠
5: 그리고 또 밤에 잠도 못 자면 잠 잘 되고 소주보다도 할지나 아마 여섯 번은 안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잠 다 자는 거죠
5: 마이가 뭐 두 번이에요
1: 아.

0: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효과는 많이 봤어요.
1: 아, 그렇죠.
0: 예, 저기, 그저께인가 또, 아, 한국에서 우리 저기 동네 친구가 떠나서 이래. 그 빛이 가서 게
1: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0: 그래서
1: 예.
0: 난 내게 이게 맞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묻겠어요.
1: 아, 예,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효과도 빠르고
1: 효과 빠르죠.
0: 반응이 없어요.
1: 아, 부작용이 없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예. 길게, 그리고 비례수가 높을 정도로서 심장병 환자들은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선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가 7, 80, 60세 그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 이 제품은 아주 유효적인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아주 좋은 효과를 반영하시고 그랬는데 견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0: 1년 9달 거의 되고.
1: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도 끄떡 다른 부작용이 없죠.
0: 예, 다른 부작용이 없어요.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렇죠.
0: 그것도 뭐, 그건 인사 없어졌어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난 내게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묻겠어요.
1: 아, 그렇게 하셔.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방해하시면서 그 효과성을 그 깊이 느끼시게 되어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 기후가 변할 때이다면 더운 그 계절에서 찬 계절로 들어올 때이다면 기침을 담아두고 합니다. 곁사람이 듣기 힘들 정도로 벽이 보기 흉할 정도로 가래를 뱉고 기침을 대고 하고 이래서 기침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어지간한 그 기침약을 뭐 한독이나 썼을 겁니다. 그래도 좀 낫는 것 같아도 또 나고 하는 거 제가 주위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 그런데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봉양하셨는데 벌써 세각에 환각 주는 거 복용하기 시작하니까 한 3주가 되니까 가래 소리가 적고 기침 소리가 적고 하던가 그걸 다 복용하는 사이에 어쩌다 기침을 뭐 사흘에 한 번이나 하지 지금 기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받더라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담아두고 하거나 가래가 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입이 말라서 내가 당뇨가 아닌가 입이 너무 써서 뜨거워서 내가 이게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입에 너무 모진 냄새가 나서 구강 청소가 문제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대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모두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이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초원청심환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몽약에 속하게 되는데 몽약은 우리 지구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망망한 대천에 오염이 없고 광선을 충분하게 받는 차원에서 이런 그 약재들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40대 그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해결하는 데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라고 하죠. 아스피린 장염편 100mg 아침에 일어나 식전 1시간 전에 물론 뭐 위출혈이 없거나 혹은 뭐 뇌출혈 위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Q10 이걸 꼭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Q10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제품하고 치료제품, 보건제품이면 됩니다. 가격이 더 쌀 겁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위유라 하죠. 어간유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제품은 뭐 심장병이 있든 뇌혈관 질병이 있든 다른 질병이 있든 망라해서 기본 기초 제품으로 드는 걸 중심으로 권합니다. 만약 아스피린 장염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타딩이라든지 루이스바타딩이라든지 타딩레이를 두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타딩레이 가운데서 아토바타딩은 깡궁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루이스바타딩은 성궁 또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0: 이래서 아스피린 당뇨병이 맞는다 하면 그건 뭐 신약닥방에 가서 99만 내면은 평생 쉽게 말하자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물어도 들 수 있습니다. 한번 99만 내면 평생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심장 관리 그리고 뭐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노화 과정에서의 세포의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보충 제품으로서 아주 잘 어울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다 합해도 그건 돈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좋은 건강한 심장과 더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2: 네, 그 김효인 심장을 전화기 다음은 못 하던 게 좋은 청심환 순간부터 그 다음은 잘 잡죠.
0: 아, 그럴 겁니다. 예예예. 예, 예. 33의 다섯 개 5번 연락하세요. 배달 전화번호입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맥이라 하면 보통 우리 정상적인 심률은 1분에 60차 부서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되는데 영화범위는 1분에 60차부터 100차까지 영화범위에 속하는데 우리는 보통 60차 부서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50몇 차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가강해야 됩니다. 40몇 차 1분에 그리고 뭐 1분에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분에 40몇 차나 42차 이렇게 되는 분은 심장내과에 가서 몇 번 연속 이렇게 된다면 치부치를 열어 할 겁니다. 이거는 큰 심장의 외계의 힘을 이용해서 심장이 박동을 하게끔 전기 힘으로서 심장 박동을 시키는 일종 기계적인 치료 방법, 의료기계에 속하는 이런 치료 방법에 속한데 이전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40몇 차였는데 42차였는데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기초 제품을 드셨는데 후에는 지금 심률이 65차, 66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다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치부치를 여치 말자 이렇게 결론 졌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르골까지 아파라는 게 협심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사통으로 생기는 일종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힌 퍼센트 정도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오늘부터 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인정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일 적어도 40% 막혔습니다. 4, 50% 그 이상으로 막혔습니다. 40 내지 70%는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세, 중하게 막힌 거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주자도 못합니다. 중하게 막혀서 병원에 실려갔다면 당신은 자연적으로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방법이 없어 하는 그때 당신을 구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자를 하게 되는데 일단 주자를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 같은 걸 허주공사 못한단 말입니다. 그 허주공사를 하는 자기마다이 너무 세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바지 띠꼬리가 금속인데 빼지 않고 고리만 풀어놓고 거기 누워있으면 내가 깔고 누웠는데 그 고리가 쭉 당겨와서 그 MRI 기계 천자에가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그 MRI 같은 거 하거나 몸에 혹은 눈금 어디 골절이 생겨서 금속 같은 게 그 있거나 이런다면 MRI 보통 이런 거 다 MRI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MRI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70% 이전에는 그 중도로 막

0: 했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실 뭐 원래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거의 접근하게 조금 더 지내보기시오 지내보기시오 했는데 점차적으로 가서 검사하니까 주제를 안 해도 되겠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받았거든요. 바로 초원 청심환은 뭐 시간적인 국한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처음에 여덟 달 두 개로 정은 꼭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셔야 되고 여덟 달이 지난 다음에는 가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기 전으로 차수를 조절하면서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알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수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차수를 조절하는 이런 차원에서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나는 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요즘엔 물론 뭐 심박이 정상으로 된 거는 그거는 리얼하지만 내 심장병 치료했기 때문에 혈압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혈압계가 기본 뭐 쉽게 약방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이걸 사놓고 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그래서 뭐 첫 달 지내보고 두 달 지내보고 세 달 넉 달 넉 달까지 계속 정상이니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범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잠자기 힘들어지고 반대신호 자기 힘들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고 특히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초래하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헤맨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모두 심장 공능이 이상으로서 이러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1: 형님,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이름이 뭡니까? 대초탄이라고 하죠.
0: 그 농민이 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드풀은 여기서 뭡니까? 25리쯤 더 가면은 이럴 겁니다.
1: 야, 금방이겠네. 코앞이군요.
0: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해서 말했다.
1: 아주머니, 우리가 이 대초탄에 오니 좋습니까?
0: 누군가 익살스레 물었다.
2: 그럼은요, 좋지요.
1: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2: 그놈이 노대 장례 군대를 쫓아냈잖아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0: 홍군 전사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였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살며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였다. 모태똥도 마루에서 따라 웃었다. 심호위병이 큰 포드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길가 비탈 아래 널찍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1: 문석 동지, 저기서 쉬었다 가시죠.
3: 좋지, 그럽시다.
0: 모태똥은 말에서 내리며 박고와 장문천 그리고 들것에 누워있는 왕가상을 돌아보았다.
1: 하두프에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쉽시다.
0: 박고와 락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에서 내리었다. 왕가상도 들것에서 내려 나무 아래로 갔다. 그들은 비옷과 외투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호위병들은 바쁘게 물통을 꺼내고 밥통을 열어놓았다. 밥통에는 고제에서 가지고 온 볶은 보리쌀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들려는데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1: 어, 저기 좀 보세요. 주부수석 동지가 옵니다.
0: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졸레가 지팽이를 짚고 천천히 큰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위병 홍국과 들것이 뒤를 따랐다.
4: 은례 동지, 이리 오세요.
0: 모태똥이 손을 흔들었다.
4: 이리 와서 숨 좀 돌리십시오.
0: 박고와 장문천, 왕가상도 소리를 쳤다. 졸려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어왔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에 병색이 푹 배여 있었다.
4: 어서 앉지.
0: 모태똥이 곁에 깔린 외투를 툭툭 쳤다. 걸을만 합니까?
4: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본 겁니다.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4: 졸창 들것에만 누워있다가는 진짜 폐인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0: 말하며 모태동의 곁에 있는 외투에 앉았다. 주부추석 동지는 진작부터 내려서 걸으셨어요. 흥국이 말했다. 모태동은 얼굴을 돌려 주울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을래, 당신이 몸져 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울래가 한숨을 내쉬면서 대꾸하였다. 평생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입니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잘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쉬지 않았으니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거지. 그때 북쪽에서 흙바람을 일으키며 말 두 필이 달려왔다. 기병 통신원들이 보이었다.
1: 보고드립니다. 모수석 동지, 섭정지휘원께서 아주 중요한 시문이라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0: 한 통신원이 신문을 건넸다. 국민당이 표현에는 산서일보였다. 신문을 들여다보던 모 대통령의 눈길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인젠 집에 다 왔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1: 집이라니? 말 그대로 진짜 집 말입니다.
0: 모 대통령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1: 장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0: 그는 신문을 주울래에게 넘겨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주울래 뒤에 둘러서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국민당 군대에 공산당 비적 도벌 소식이 실렸는데 섬서 북부에 규모가 큰 적색구역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류지단과 서해동이 이끄는 홍군이 모두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강서에 있을 때 섬서 북부에 소베토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장에 오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어디에 근거지를 세워야 할지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1: 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니.
0: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통신원이 다가와 등에서 흰 보따리를 불어놓았다.
1: 여기 또 있습니다. 섭정지휘원이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0: 통신원이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놓기가 무섭게 오이병들의 환생을 질렀다. 새하얀 떡을 구워왔는데 웬 떡이 꼭 수레바퀴만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떡은 처음 봤다며 야단 법석이었다.
1: 이건 무슨 떡이지?
2: 고코이라는 군 밀가루 떡인데 내가 예전에 천진이랑 북평에서 살 때 먹어보았거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넣어 만두로 빚어 먹으면 더 맛있지요.
0: 졸레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2: 그래요? 그런데 이 떡이 꽤 질긴데 호위병 칼로 좀 잘라줄까요? 볶은 요리는 나중에 먹읍시다.
0: 모태동의 소리를 채자 호위병이 달려왔다. 떡을 잘라놓기가 무섭게 둘러선 사람들은 떡을 한 조각씩 집어들고는 맛을 보았다.
1: 동지들 놓아서 먹어봐요.
0: 모 대통이 두 통신원을 불렀다.
1: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0: 떡 보따리를 쥐고 온 통신원이 대답하였다.
1: 그런데 하드프가 얼마나 큽니까?
0: 모 대통이 웃으면서 물었다.
1: 무공을 지나온 뒤로 그렇게 큰 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2: 백성들이 기껍게 맞아주던가요?
1: 어제 우리가 하드프에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가가 아주 싼 고장이었죠.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쯤 하지? 100근이 넘는 돼지도 운전 다섯 입히면 살 수 있습니다. 살찐 양 한 마리는 운전 두 입히고요. 운전 한 입으로 닭 다섯 마리를 살 수가 있고 10전이면 달걀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로대창이 쌀이랑 밀가루를 몽땅 버리고 간 바람에 먹을 곳은 넉넉합니다.
0: 그 통신원은 하드프가 무척 마음에 드나 보았다. 모 대통이 웃으며 또 물었다.
2: 동지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1: 사람마다 운전 한 입씩을 나눠받았습니다. 게다가 중대마다 모두 잘 먹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0: 통신원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2: 오랫동안 배를 골다가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다리 나는데,

0: 애똥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렇잖아도 우리 통신원 몇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모두들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통신원들은 곧 인사를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갔다. 모속동지, 저기 서르신 일행이 오십니다.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고개를 들고 보니 노인 몇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사통님은 여전히 품이 넉넉한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아래로 빨간 바지가 삐죽히 미어져 나와 있었다. 지팽이를 짚고 목에는 집신을 걸고 있었다. 사각제는 한 손에 지팽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램프를 들었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 보였다. 림베크는 군복 우도시 너무 길어 무릎을 덮을 지경이었고 안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멀리에서도 반짝이는 것이 보이었다. 동필무만이 차림새가 단정하였다. 몸에는 외투를 걸쳤는데 군인답게 허리에 권총을 차고 각반도 규정대로 잘 통여매고 있었다. 모태동은 얼른 일어서서 로인들을 맞았다.
1: 서선생님, 동어르신, 사어르신, 리머르신, 이리 오셔서 숨이나 돌리세요.
0: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로인들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 모태똥이 구운 밀가루 떡을 들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서 일보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1: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0: 노인들은 뜻밖의 소식에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각제가 실로 대충 매달아 귀에 걸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눈물을 닦았다.
1: 오, 과연 그러하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0: 동필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1: 오늘처럼 기쁜 날에 시가 없어야 되겠나? 의원지, 벌써 시를 지어 놓았겠지? 어? 어서 읊어보게.
2: 맞습니다. 한번 읊어보세요.
0: 사람들이 노도나도 소리를 쳤다. 모태똥은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3: 홍구는 원정의 고난 겁내지 않거니 만수천산 넘는 것도 예사로 지내. 면면한 오령은 잔잔한 물결이련가. 옹면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금사각물 철썩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화에 카로 걸린 쇠밧줄 차가워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논. 삼구는 다 지나고 웃음꽃 피우네.
0: 시를 읊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1: 우리 홍군이 해낸 이번 장정은 실로 위대하네. 인류 역사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하네.
0: 동필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1: 그럼 어르신께서 제 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주 기백이는 시야. 대구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웅장해서 더욱 멋지네. 이를테면 웅장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라는 구절이 아주 빼어나지. 웅장 오몽산을 흙덩이에 견주었으니 이 흙덩이를 밟고 지나온 우리 홍군은 하늘을 이고 서있는 거인이 아니겠나. 이런 기백이 없었다면 우리 당이 어찌 장정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겠나. 어?
0: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어르신께서 좋게만 봐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0: 팽독해와 역금령, 리부춘, 양상군, 등발, 라메도 잇따라 도착을 하였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대는 계속 진군하였다. 2시간 반도 채 안 되어 하도 부의 이...

0: 이르렀다. 하두프는 5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 종심가라고 해보았자 가게들이 다닥다닥한 긴 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홍군 전사들한테는 의리의리한 대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부대가 오자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나와서 넓지 않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벌써 말에서 내려 몰려든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조금 뒤 림표와 서병진, 좌군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크고 널찍한 중약방으로 안내하였다. 중약방 뒤뜰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털며 웃었다. 지도자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채창 등용초, 하자진, 유영, 리행도가 시끌벅적 웃고 떠들면서 들어왔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왜 이제 오시나요? 이곳 아낙네들이 막 잡아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집에 들렸다 왔거든요. 하자진이 웃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1: 우리 유영이, 이만하면 내가 임무를 잘 완수한 셈이지? 어?
0: 임무 아니요?
1: 동지들 결혼 추진위원회 주임 임무 말이에요. 벌써 잊었나 보군.
0: 모태똥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했다.
1: 락버 동지가 자꾸 신호를 보내도 모르는 척 했잖아. 기어코 장정이 끝나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요. 이제는 장정도 끝나가는데 어떻습니까?
0: 류영은 입을 삐죽이 내밀고 웃더니 대답하였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1: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1: 하지만 때가 되면 한턱 내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2: 장편 소설 대장정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사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은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과 행복을 품고 오늘부터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희망으로 부푼 가슴이 있어 살맛나고 꿈과 소망이 있어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되고 희망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수필 몇 편과 너무나 평범해서 황홀한 꿈과는 견딜 수가 없지만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니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레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 궁금이.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많다. 전에는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늦게 깰수록 시간이 아깝다. 왜냐하면 정식 출근 시간 전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겠다. 물론 일찍 깨봤자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싱거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푹 자고 낮 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나는 새벽에 조용한 거리가 좋다.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고생할 생각을 하면 운전에 미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번거로움이 실은 게으름에서 비롯된다. 다들 하는 막히는 운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면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들끼리 부대껴야 사는 멋이 있으련만 운전이든 지하철이든 복잡한 게 딱 질색이다. 잠을 대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날 음주가 이튿날까지 이어져 새벽 4시에 들어왔더라도 5시에는 깨야 한다. 그 정도로 복잡한 게 싫다. 회사의 조용한 아침이 좋다. 전날에 꽉 막혔던 생각도 이 시간이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술술 쏟아질 테면 오늘 늦잠을 잤더면 어쩌겠나 싶어진다. 아침에 조깅 외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전날부터 기다려진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일이 생겨납니다. 평범하면서도 사람에게 신심을 가져다주는 말이어서 더 인상이 깊다. 지금 힘들다면 아직 나한테 맞는 일이 오지 않은 거고 그 일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훌륭한 조언이다. 명언이 별게 없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명언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설정을 하기 좋아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고. 전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다. 돈을 다 써버리겠다든가 내가 몰래 좋아했던 사람한테

고백한다든가 한 잔 푹 자겠다든가 심지어 범죄까지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차피 레일은 없으니까. 어느 날 내가 빨리 퇴직해 배낭 하나만 들고 어디건 계속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랬다. 이제 딱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을 회사 생활을 잘 계획해보라고. 내일에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설은 황당하지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건 꽤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다. 1년이면 레일이 300개나 넘으니 생각만 해도 희망적이다. 어느 날 단체방에서 대학교에서는 교수 직함을 가시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화제가 오갔다. 다만 60세 정년이 되면 계속해도 되고 퇴직해도 되는 선택이 주어진다. 그럼 로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누가 5년을 더 하겠냐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교수 친구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정작 정년이 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불금이라 호칭하면서 금요일 저녁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내고 싶은 것도 알람이 필요 없는 이튿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무엇이 앞에 있으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등산도 늘 마지막 몇십 메터가 제일 힘들다. 그런데 몇 발짝만 견지하면 이제 정상이라는 희망으로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끝까지 올라간다. 그 정상에서 이미 올라온 궤적을 내려다보면 내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왔나 싶으며 뿌듯해진다. 사방 거칠 게 없는 시선으로 먼 곳을 휘휘 둘러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해본 사람만 안다. 만약에 정상이 이제 정확하게 몇 메터 남았다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정점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의 기대치가 산생하는 힘이 큰 거다. 책을 보다가도 이제 글자가 겹쳐서 잘 보이지 않을 때면 씁쓸하다. 한편 그런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며 고마울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보일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 일요일에 오랜만에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백화점이 아닌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건 아름다운 현상이다. 다들 바쁜 일상이라 평생을 살면서 다음 책이 기다려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많지 않은 시간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의 드라마를 주야장천 들여다봤자 결국 돌아앉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문화생활이라고 위안한다. 그런데 바로 그 문화생활을 책에서 찾으면 영양가가 훨씬 더 많다. 어릴 때에는 이튿날 학교에서 소풍 간다면 전날부터 들떠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이튿날에도 푸름에서 눈을 떴다. 그때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산보를 간다는 게 흥분하지 않기도 힘들다. 다 식었더라도 산에서 먹는 도시락은 별미다. 비닐이나 신문지를 깔아놓고 너도 나도 준비해온 음식을 가운데 모아놓으면 술이 없는 학생이었는데도 그 자리가 마냥 들뜨기만 했다. 1년 동안 기다린 내일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불이 나게 긁었던 시절의 로임날은 정말 구세주가 강림하는 날이었다. 대신 계산서가 날아오는 날은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공포의 날이었다. 어떤 날이든 그게 이튿날이라면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어차피 올 날이고 마주할 일이라면 기다려지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게 좋다. 일마다 여의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레일이 기다려지면 오늘부터 행복하다.

네, 필자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나한테 맞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사유로 기분 좋게 레일을 기다려야 하며 레일의 부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레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이어서 최동일 씨의 수필 이 아침은 행복하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은 행복하다. 최동일.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벽에 걸린 네모난 시계의 노란 초침이 시름없이 스쳐가듯 그 시계 밑에 놓여져 있는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부품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드르릉 작동을 하듯 나도 거의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잡는다. 얼마 전에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드넓은 황야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마구 헤집으며 썰물이 밀려간 듯 허전한 내 가슴이 탁 트이게 하는 빅뉴스는 없나. 100살을 살 수 있게 용하다는 건강 비결은 없나를 살폈었지만 이 아침은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모셔져 있는 문서창을 찾는다. 어쩌면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작은 문서창이지만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은 괜히 떨리고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설렌다. 나는 그 문서창을 나의 세상이라고 부른다. 마우스를 잡는 오른손 식지가 드디어 세상의 문을 노크한다. 한 송이 또 한 송이의 장미꽃들이 날아내린다. 얼어 터진 내 손등에 내려앉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만 지나 차분하게 내 시린 마음을 어루쓰는 장미들. 노란 장미꽃을 보면서 햇볕 좋은 고향집 들락에서 시름없이 뛰놀던 노란 병아리가 떠오르는 것은 흘러간 동년의 그리움 때문만일까. 빨간 장미꽃을 보면서 더벅머리 시골 소년이 밤잠을 설치고 찾아 헤매던 빨간 웃음을 머금은 우물집 수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소년의 애틋함 때문만일까. 연분홍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을 닮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국 타향 낯선 도시에 어느 한 기계 앞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릴 내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일까.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꽃비가 내리는 아침 진한 커피향이 풍기는 드라마 같은 순간 고요한 내 가슴의 심벽을 타고 또다시 뭉클 한 조각의 감동이 몰려온다.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친구 같고 누님 같은 선배님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시름없이 빙그레 웃어줄 수 있어 편하고 혹시 기분이 꿀꿀할 때면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면서 수다도 떨 수 있어 믿음이 가던 선배님이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메모리를 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양 그러하듯 먼저 얼굴에 담은 한바꽃 같은 웃음을 선물하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장미꽃 타임. 누구에게 먼저 선물할까? 선배는 사무실 동료들의 컴퓨터 마다를 찾아 메모리를 담긴 문서를 옮겨주면서 일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감상하라고 했다. 평소 농담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선배인지라 또 어떤 깜짝쇼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 문서를 터치했다. 순간 나는 보슬빛처럼 날아내리는 장미꽃에 입을 떡 벌렸다. 어느 동료는 잃어버린 소녀를 찾은 것 같다며 감동했고 어느 동료는 날아내리는 장미꽃을 보고 감동을 할 수 있는 정열이 자기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던 로맨틱한 이 대사가

처음 내 머리를 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저 하늘 끝자락으로부터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내 가슴 밑자락으로부터 뭔가가 뾰족뾰족 고개를 쳐드는 맑은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서 이름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무엇일까?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집에서 나와 콘크리트로 도배된 도로를 지나 다시 콘크리트로 도배된 네모난 사무실에 들어서서 하루 8시간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 이 몸에서 이 아침에 울려오는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소리는 내 손가락 밑에서 애처롭게 울리는 타닥타닥 단조로운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아픈 듯 잔뜩 얼굴을 찡그려 붙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사막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로 흘러가는 삶의 노래였고 모래먼지로 얼룩진 내 가슴의 음지에서 싹 토오르는 감성의 파란 숨소리였다. 그날 나는 네모난 모니터에서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으면서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고 우리 사는 세상에 여전히 그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있는 것으로 해서 흥분했었다. 그로부터 나는 일을 하다 피곤할 때면 마우스를 타고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자리 잡은 장미꽃 세상으로 달려갔고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산책하면서 단단히 잠기지 않은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려는 미움의 화신을 몰아냈으며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작아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찾아 그 세상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곤 했다. 그로부터 나는 전에는 거리에서 만나도 묵묵히 스쳐가던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끼던 누군가에게 한 줄기 웃음을 보낼 수 있었고 내 핸드폰 주소록에서 잠자고 있는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지인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어느 때 나에게 뼈저린 상처를 주어 가슴에 응오리로 남겨두었던 그 누구에 대한 미움도 애써 닦아내려고 노력했다. 웃음으로 나누는 세상은 더 밝아진 것 같았고 오랫동안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미움이 가셔진 내 마음의 골방은 더 넓어진 듯 싶었다. 그제야 나는 세상에 부대껴 진작 삭막해졌다고 느끼던 내 가슴 저편에 시종 채 죽지 않은 감동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가뭄을 맞아 시들어버린 사랑의 싹이 찬 바람을 맞아 움츠러든 인정의 싹이 숨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고동 하나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져가던 감성의 싹을 살려낼 수 있듯이 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움츠리고 있던 새로운 세상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같은 삶을 살다간 전상병 시인의 주옥 같은 식구가 떠오른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석구석에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문제는 나나 당신이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그닥 밝지 않다는 것이다. 먼 옛날 어느 땐가 마음의 눈에 날아들었던 먼지를 여태 닦아내지 않고 그 무슨 봇물이나 되는 듯 움켜쥐고 아파하며 오래오래 앙금으로 남겨뒀기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야겠다. 힘들고 찌들어가던 내 마음의 골방에
황홀한 장미꽃 세상을 선물해준 네가 있어

네, 그래서 작자는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그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주향숙 씨의 수필 꿈도 없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꿈도 없이 주향숙.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되었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 5년을 한 개 단위로 하여 각 연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들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는 명쾌하지를 않았다. 꿈. 꿈.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에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 삶을 흔들며 묻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을 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나라 주석이라거나 과학자라거나 하는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에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보낸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찌면은 아이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캐어 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루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초량모로 살아가는 것. 령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이럴 줄 몰랐어. 혼자 중얼거리었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 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은 정말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꾸어서 가을이면은 풍장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어서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것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나마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하며 허고프게 웃어본다. 하다며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리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곤대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은 생각했던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은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에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

잡는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느낀다. 아까까지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안전감과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그 느긋이 햇살을 즐기며 시를 읊기도 했다. 눈 오는 날에 눈누를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삭막하지는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내 삶을 비난할 아무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을 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을 해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 생활은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됐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름일 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낙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가 좋았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시련 때문에 극도로 드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미를 잃어가며 저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가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재원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을 하며 설레이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네, 그래서 작자는요 화려한 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평범하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응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는 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또한 자신의 소망이 허황한 꿈이 되지 않게 착실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도 예쁜 사랑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긴 깊은 정과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며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백씨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인덕 작사 손홍범 작곡의 강화가수가 부른 백씨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세를 전해드립니다.

0: 복용 시간으로 11시를 알렸다.
1: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복원기술로

0: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발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오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몽석통,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장수로방은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히 공복에 복용합니다. 식전 1시간 전에 복용해서 완전히 흡수되기만 하게 되며 당신의 장수는 여기에서 비결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은 모두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곰팥질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중약재 28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한 가게 198원인데요. 6일간 복용할 수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우대 정착이 좋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한 각은 엿새 동안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9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장수로방은 황궁의 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은 본 처방을 드심으로 해서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아주 편하고 뭐 경락이 잘 수통되고 심장과 뇌가 편리해지게 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곰팥이 든든해지는 데는 장수로방의 비결이 제일 큰 우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로서 특히 중풍 후유증이 이미 있는 분들 그리고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이 방면에서는 쓰게 되며 사흘 내지 일주일 사이게 되며 효과가 많이 시작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498원 하는데요. 한 가게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싸면 1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598원 하지만 해도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5가게 1,000원을 빼주게 되면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눈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야 되지 수술을 하는 것 아주 필요하지만 해도 수술이 끝이 아니다. 이 점은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바로 눈병치료에서는 시력이 올라가고 시력이 지금 정도를 보증해도 큰 효과를 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정도에서 시력이 원래 시력을 보증하는 기초상에서 오히려 시력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5각에 1,000원 빼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거 장수로방지 먹고 있는데 여름에는 좀 효과 보고 있어요.
1: 아, 장수로방이 아주 우수한 처방이라는 거 사회에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2: 예, 야, 좋아한 데서 예. 정말, 예, 밥도 뭐, 얼마 못 먹어 됐습니다.
1: 예.
2: 그래, 그런데 이 장수로방 먹는데, 이 소화용 잘 됩니다, 지금.
1: 아, 예, 그렇죠.
2: 그래 놓으니까, 예, 삼대고도 꼬박꼬박 먹어도 소화 잘 되니까, 예, 야, 사람이 맥진하지. 또 이게 소변 사수가 많아서, 예, 잠을 못 자니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 예, 이거 먹고 곰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아, 곰팥이 예. 좋아진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구변이 가지 녹각겨라든지 우슬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여기 구벤이라는 성분이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 남성들한테는 귀합니다. 콤파츠 든든하게 해줬는데 특수한 다른 데 없는 성분입니다. 예.
2: 예. 그래놓으니까 지금 하루 전에 한 번씩 혹시 두고 보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사람이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고 이야기 기관지에도 지금 영향효과 썼습니다.
1: 윤폐 역할을 하니까 기관지는 장수하려면 호흡기통이 좋지 않고는 장수는 남이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2: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몽석통은 우리 집 남편이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그냥 어지럼증 나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래던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혈압이 온정형 잘 됐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예. 예.
2: 그래 놓으니까 어지럼증 그래야든 어지럼증이 지금 많이 난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심장 공능이 예.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게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치거샹이라는 게 띵샹, 두무샹, 목향, 담향, 치명,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막힌 거는 팍팍 뚫렸습니다. 예.
2: 예. 가슴이 그냥 후두둘 자꾸만 떨리면서 그래야 된게지 마음이 어디서 편안하답니다. 지금 신경이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야, 그런가 사는 게 사는 것 같답니다. 지금 살 것 같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예, 걔네 두 가지약 다 효과 있으니까 지금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두 가지약 다 배달 받자고 그런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멍석통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우리는 뭐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우리 몸에서 두 메다도 되지 않는 이런 그 체구에서 흐르게 되는데 어디에 막히게 되면 벌써 거기에 공능 장애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인데 이 제품이 그런 걸 풀어주는 데는 29가지 다른 데서 없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네.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몽소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오용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때가 가면 이 혈압이 양배 이 집에 올라가고 예.
1: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3: 예, 그러면서 그 앞머리도 아프고.
0: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장수라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귀에서 자꾸 소리 나고 허리 아프면 걷기도 바쁘고 밤에 특히 저변 탓을 자꾸 이래서 요즘 장수라고 선택했는지 많이 좀 나타진 게 아닙니다.
1: 네.
4: 네, 자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나고 저기 허리 다리 아프면 걷기 바쁘던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러면 네. 네.
4: 네, 이 소변 자수가 특별히 잡힌 일은 많이 드니까 이 다음도 지금 기대한다.
1: 콤파츠 좋아져야 소변이 잘 통하게 되고 콤파츠 좋아져야 골격이 좋아지고 콤파츠 좋아져야 귀가 잘 들리고 이게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모든 장기를 병행시키면서 좋아지게 하는 여기 특수한 성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구벤이라는 성분 자체가 구라는 건 개구점대 구벤이라 하는데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이 성분이 여기 녹각교, 우슬, 바지텐 이런 성분이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중약 가운데서는 엄지를 꼽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4: 이분이 좀 배달받아 오래 좀 쓰자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볼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29가지 중요한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 쓰기 힘들어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가격도 높고 효과성이 좋고 이런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서뿌리 농축액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29가지 종약제가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왕왕 변이 제대로 잘 통하지 못해서 노폐물이 배출 동향이 일어나고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호흡계통, 피부, 주약의 대소변 이렇게 세 가지 계통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호흡계통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노폐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호흡계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폐의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노폐물이 배출 동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땀을 통해 여름에는 땀이 나가는데 쇠한 통연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하고 땀은 같은 그 원천에서 온다. 그러나 땀을 흘린 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땀을 흘리는 과정은 혈액 가운데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을 땀을 통해서 재배출하고 부단히 새로운 물을 마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물이 보충 인체 내 70% 70, 80%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액을 씻어주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노폐물이 배출되고 호흡계통 그리고 땀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약에는 대소변을 통해서 체면이 배출되게 노폐물이 배출되게 되었는데 룬창 통변해주는 이런 성분 결국 건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부선하는 성분이 해중주초라든지 황하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쇼중해주는 부종을 빼주고 룬창 통변해주는 치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만이 오장육부가 모두 든든해지게 하는 멍석통은 이런 도리가 여기에 많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제 지금 멍석통 쓰고 있습니다.
1: 예.
6: 근데 난 어제 이거 썼는가 하면 소변이 잤습니다.
1: 예.
6: 한날 떠나게 한 서너 번 소변 보험다. 결국 또 소변도 급하고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은 한날 밤에 한 거도 마이 일어나야 두 번 일어난다.
1: 예, 증상이다.
6: 그러니까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영 좋고 겨우 또 예, 이 무릎 관절과 허리 자꾸 아프고 쑤시고 그럴 때 영 애나 됐습니다.
1: 예.
6: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는 이 증상도 또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협일오소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제품, 이 말은 몽이설법에 속하는데 주약에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설법에 속하는데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절통 해결받습니다. 특히 환기설에 들어서서 힘든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아파서 움츠리고 있다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순환장애를 얻게 되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관절통이 해결받고 소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6: 예, 그리고 또 이 어제 발이가 소위 실에서 이 밤에 양말을 신고 잤어.
1: 경락이 소통되지 않았어.
6: 우선은 예. 이거 쓴 다음에 발도 따뜻하고 손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내도 이거 효과 좋을 때 더 쓰려고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그런 거 풀어주는 데는 알았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6: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이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먹고 쿨는 멍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알아주는 구복과 외용 이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복은 그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20알씩 드시게 되면 보름,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 복용하는가? 저녁에 식후에 복용, 30분 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에 붙이는 그 쉐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서 전열선이면 전열선에 붙이는 기관지염이 기관지염에 붙이는 그리고 반신불수 그리고 경락이 수통되지 않는다면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중풍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거기 쉐워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선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경락은 풀리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예, 내가 멍석통을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7: 예, 이 멍석통을 쓰니까 이렇게 뭡니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머리 어지럼증도 났고 손발이 저리던 것도 많이 났고요. 심장이 답답하고 침침해서 숨이 차고 하던 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1: 아, 그렇죠. 경락이 잘 소통되는 예.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은 인공사양 예. 같은 거 그리고 인공우황 같은 거 물소 뿌리 농축에 예. 우수한 그리고 7개 항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그런 효과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7: 네. 예. 그래서 내 오늘이 점이 약 많이 못 쐈으니까 오늘 이렇게 15통 싸려고 주문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년기에 들어서서 순환장애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7: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들다는 것이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어느 부분이 굳어있거나 막히거나 이로 인해가지고 순환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으로 쓰러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멍석통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시에 통증해서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인공상향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홍화라든지 두구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뭐 막히라 해도 막히지 막힐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쑥쑥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경락이 잘 소통돼야 되는 건데 이 멍석통은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시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지금 뭐 한 60페이지 되는 이런 그 공장책에서 보나 어느 그 텔레비 각본이 있습니다. 그걸 봤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게 사흘이 되니까 침대에서 자기 절로 한 짝발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두 발이 다 내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래서 생활을 자립하는 데는 멍석통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전제로서 하는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이 제품을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백맥병을 치료해준다. 그리고 혈빌 오선을 치료해준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백맥병이라는 것은 장적이 이학에서 말하는 일종 설법에 속하는데 신경계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특히 대뇌에 녹음이 생겼거나 혈당이 높거나 그리고 파킨슨 질병이라고 아시죠? 손을 떨거나 부분적으로서 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 성분이 바로 우리 여기 백맥병을 해결해주는 장 쪽에 이런 약품이 여기에 들어갔고 협일 오서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몽이설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건 주약의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경락이 잘 소통돼서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상태에서 관절이 편해야 움직이기 편해서 연속적으로서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숨을 모두 그 아홉 가지 성분이 들어간 우수한 성분이 바로 멍석통에 속합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뭐 보니까 명세방에 와서 일곱다 봤는데 눈이 백내장 이렇게 그 진단받았는데 욕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뿌리
1: 좀 많이 예.
8: 눈알이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눈 뼈는 깃지 뻘고 그릇지 뻘고 열도 다 내려오고 완전히 가깝사는 게 0.6입니다. 선생님
1: 0.6이면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8: 0.4였습니다.
1: 0.4가 0.6으로 올라갔으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
8: 맞습니다. 예. 그러네 선생님 물어볼 건 우리 이모부의 파킨슨 비라프테다 진단받은 게 어떤 심하지는데 장수로방이 어떻습니까?
1: 예, 장수로방 멍석통 다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예. 파킨슨 질병이라면 멍석통 먼저 선택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돼 있죠.
8: 멍석통이 좋습니까?
1: 멍석통 이제 그 파킨슨 질병이라면 멍석통 빨리 선택하세요.
8: 아,
1: 예, 예.
8: 그게 뭐, 몇 개 정도?
1: 지금, 멍석통은 우대정책이 15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러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8: 그거 좋군요. 예. 좋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세요. 파킨슨 질병이면 이거 쓰세요.
8: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선생님.
1: 예.
0: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입니다.
8: 예, 502-7766.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절에 모병이 생기고 혈관에 모병이 심근노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주저하지 마시고 본 제품 멍석통을 선택하세요. 그러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다른 데서 없는 29가지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근본을 해결해주는 꾸범 배회해내주는 성분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로방을 추천합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대창에 도망친 데다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아직 정황을 모르고 있어서 부대는 하도 부에서 며칠 조용히 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무기를 닦았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팽덕현은 병사들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니 3군단을 줄이자고 앞장서 건의를 하였다. 홍군 지도부는 전군을 섬감지대로 다시 편성을 하여 팽덕현을 사령원으로, 모태동을 정치위원으로, 림표를 부사령원으로,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왕가상을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을 하였다. 섬감지대 아래에 세 개 종대를 두고 1종대는 림표가 사령원을, 서병진이 정치위원을 맡았고 2종대는 팽설풍이 사령원을, 리부촌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3종대는 엽검령이 사령원을, 등발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섬감지대는 7천명쯤 되었다. 이튿날 하도 부진 서쪽에는 관제묘의 团장 이상 간부가 모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올랐다. 절 앞 소나무에는 말 여러 필이 메여져 있었고 뜰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도자들도 모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니 제법 말쑥해 보이었다. 모태통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힘있는 연설은 박수소리에 자주 중단되었다.
1: 동지들, 우리가 강서를 떠나온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계성은 우리를 없애려고 온갖 애를 다 써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추격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무찔렀습니까? 무찌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0: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반고가 개천한 후에 사망 오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의 자랑이며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며 주한민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한민족도 이러한 군대가 있어야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항일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신선 임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0: 모태똥이 숨을 고르더니 침통하게 말하였다.
1: 물론 우리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 명입니다. 7천 명이 너무 적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살아남은 7천 명은 혁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를 길러준 땅입니다.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혁명은 수천 수만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적들도 우리 혁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격전으로 싸우지만은 앞으로는 대규모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울 기세로 싸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 성에서나 몇 개 성에서 먼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지는 강세가 아닌 섬서 감숙일 뿐입니다.
0: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태똥의 말뜻을 되새기었다. 이튿날 새벽 대오는 북으로 진군하였다. 하도 부진 북쪽 망죽산으로 부서진 채 서있는 국민당군 또치카가 멍청이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홍문대우를 바라였다. 부대 앞에는 드넓은 위하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기운이 솟았다. 말들도 목을 길게 빼들고 울부짖으며 힘차게 걸었다. 누군가 에헤요 홍군 오라버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복근 호남 강산은 물론 운남 귀주 사찰의 노래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렵 어두컴컴한 동쪽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맑고 깨끗한 냇물처럼 흘러퍼지었다. 반짝거리던 겸영성은 어느새 해맑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0: 에필로그. 7월 내내 장계석은 아미산에서 지냈다. 아미산은 웅위하고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홍주산에 있는 아담한 별장은 푸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폭포와 냇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장계석은 산에 올라온 뒤로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사천 군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획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가 거느린 참모탄이 사천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미 훈련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사천 군대를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도와 작전이 허탕을 치는 통에 잠깐 기운이 빠졌지만은 홍군이 설산과 초지에 들어서자 다시 희망이 보이었다. 북에서 막고 남에서 뒤쫓는다면 홍군은 날개가 돋쳐도 도망칠 수 없을 터였다. 장계석은 참모团장 하국광과 류상을 불러 송본과 무현 사이에 있는 첩계에서 회의를 열고 홍군을 가둬 죽이는 정책을 표기로 결정을 하였다. 민강을 따라 철저하게 길을 막고 홍군에게 몰래 식량을 갖다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며 홍군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적과 내통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적들에게 을러매였다. 얼마 뒤 장계석은 홍군 내부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다가도 슬며시 웃음이 터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장계석은 부인과 함께 아미산을 유람하였다. 금정에 가서 구름바다와 해돋이를 보고 세상지에 가서 원숭이들의 재롱을 구경하였다. 향불 연기가 감도는 절에도 들려보고 이름난 폭포를 찾아 물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걱정을 툭 털고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라자구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계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수리에 얼음물을 쏟아 부은 듯 정신이 아찔해났다. 얼마 뒤 시종실 주임 정불범은 홍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섬감지대가 바로 홍군 1방면군의 1-3군단인데 모태동과 주왕 지도자들이 이 대우와 함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정불범은 뾰족한 턱에 묘돌이 남지 않은 수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였다. 장계석이 이 소식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하였지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정불범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장계석은 차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불범은 잔뜩 움츠린 채 장계석한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었다. 위원장님, 감숙에는 조선왕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공산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장계석이 왓들 놀랐다. 차차를 내려놓는 장계석의 손가락이 떨리었다. 정불범이 전보를 건네면서 덧붙이었다. 우리 부대가 또 공산군의 거짓 공격에 속아 천수 방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장계석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그 전보를 어떻게 믿나? 이 대우가 진짜 1, 3군단이야? 모태동이 정말 거기 있다고? 대우에서 처진 홍군한테서 얻은 소식이라니 믿을만할 겁니다. 장계석은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왕균이란 여성은 무능하기 짝이가 없어. 당장 잡아들여서 군법에 넘겨. 위원장님, 노형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그러다가 괜히... 정불범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히 대꾸하였다.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장계석이 호통을 치었다.
1: 왜 등을 돌린단 말인가? 어?
0: 노대장도 나자고 같이 험난한 요새 하나를 못 지켜내는데 왕균이 기다란 위하전설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귀조에서도 고작 2-3만밖에 안 되는 홍군이 10배 가까이 되는 수십만 우리 대군의 포위를 뚫고 금사강으로 도망쳤지요. 대도하 전투도 그렇습니다. 대도하라는 천연 요새를 믿고 이제는 홍군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왕균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어찌 위원장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계석은 얼굴을 확 붉히며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러면은 지금 전에 내가 지휘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가?
0: 제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불범이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위원장님께서는 나라 안팎의 이름난 장군이신데요.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라도 공산당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요.
1: 그건 무슨 뜻인가?
0: 장계석이 낯빛을 바꾸어 물었다. 저 얘기는요. 이 사회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 사회적인 원인이라니?
0: 공자님도 재물이 적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루 나누지 않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땅이 차고 넘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옷을 걸치지만은 누구는 맨몸을 가릴 천조박도 없지요. 그러니 불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엎어지길 바라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꽃으로도 들판을 다 태울 수밖에요. 여기 불을 끄면은 저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자네 말에서 어제 공산당 냄새가 풍기는 건? 응?
0: 정불범은 놀라 얼굴이 해석해지었다.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몇 마디 위로를 들었던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계석도 다시 낯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1: 아니 뭐 내가 자네를 공산당이라고 여길 리야 있겠나. 다만 사람을 속이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는 걸세. 나도 전에 자본론 같은 책을 보기는 했지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에는 넘어간 적이 없어. 만약 공산당이 이 중국 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자네나 나나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지. 나는 평생 반공의 뜻을 두고 살아왔네. 공산당을 싹 쓸어 없애지 않고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0: 그 말에 정불범은 저도 모르게 벌쭉 웃으며 말하였다. 위원장님의 큰 뜻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 뿐이죠.
1: 아니, 자네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
0: 장계석이 그를 훑어보았다. 정불범은 말이 없었다.
1: 명심하게, 나는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갈 테니까.
0: 네? 산을 내려가시다니요?
1: 내가 직접 서북으로 가야겠어.
0: 장계석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서북에 30만 대군이 있잖아. 하지만 공산당은 만 명도 안 되지. 지금 손을 안 쓴다면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
0: 하지만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원망이 차고 넘치는데요.
1: 원망이 넘치다니.
0: 큰 적을 앞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내전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말입니다. 장계석이 눈을 부라리었다.
1: 누가 큰 적이란 말인가?
0: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 모두 뭘 모르는 얼뜨기들이야.
0: 장계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1: 똑똑히 말하지만은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란 말이지.
0: 정불범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장계상은 이튿날 오전 부인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무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계상은 산을 내려가면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1: 여섯 대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장편 소설 대장정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길이 하나씩 있습니다. 동구박 그 언덕길에는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박규철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동구박 언덕길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변, 그 물결에는 우리의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실용,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

0: 그러니 환자의 분을 예, 신뢰로서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에서 오늘하고 내일에 특별 요청하는 서장승 주임을 려해하겠습니다.
1: 네.
0: 노트구에 75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면서 도저히 잠들 수 없었어요.
1: 네.
0: 이렇게 돼서 말이죠.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는데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큰 말이죠. 혈흠을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러시다가 이 방송 광고를 듣고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주기적으로 전문가들 말이죠. 특별 요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네.
0: 이런 도경으로서 말이죠. 이 할머니가 우리 길태문진부에 오셔서 서장승 주임이 치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반갑게도 대략 한 달간 약을 다시고 이런 병증이 말이죠. 완전히 없어져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1: 네.
0: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영등의 분인데 78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늘상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또 아플 때는 말이죠. 이분이 말씀을 빈다하게 되면 빠개지게 아픕니다. 그래서 말이죠. 몇 년간 고생했는데 늘상 말이죠. 호주머니에 정통편을 말이죠. 정통편에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아플 때면 이렇게 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에 방관 치료를 받아봤는데 큰 혈흠을 보지 못했어요. 이러시다가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서장승 주임이사의 치료를 대략 두 달간 받았는데 지금은 완쾌 상태입니다. 또 한 분이 70세 되는 연길에 계시는 분인데 일찍이는 말이죠. 관심병으로 자식들을 따라서 한국에 갔다가 신장에 말이죠. 지자를 말이죠. 두 번이나 안쳤어요. 그렇지만은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삐에만 숨이 차고 말이죠. 이런 증세가 말이죠. 그침이 없었어요. 또 한국에서 올 때 말이죠. 강쌍요란 것을 가져왔는데 큰 혈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길태 문진부의 말 소식을 듣고 서장승 주임이 치료를 말이죠. 대략 두 달간 받았는데 지금은 완쾌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장승 주임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우리 예를 해봅시다.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말이죠.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특히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과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통해서 말이죠. 이 환자분이 장부 공능이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황이 어떠한가, 이런 것으로서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파악해냅니다. 이거는 상당한 기술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연구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노경이라든가 심경이라든가 이러한 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그 말이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질병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가져왔는데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분이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그리고 뇌경색에 또는 뇌경색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내분비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 이 합병증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예.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라든가 예.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예. 그리고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특장이 있습니다.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에 갑상선 결절, 유선 결절, 폐내 결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에 담낭 결석이라든가에 신결석, 소뇨관 결석, 방광 결석에 이러한 말죠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길태중 위원회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예, 네, 어떤 정황입니까?
2: 비가 안 좋아서.
0: 예.
2: 열물이 나고 속에서 식구물이 자주 올라오고 저녁에 잘 때는 속이 더부룩하지만 12시쯤에는 너무 많이 아프고 밥맛이 없어서 주임 박창호 선생님이 참약을 먹고 많이 나아졌는데 완치되려고 어느덧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 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위경검사는 해봤댔습니까?
2: 아직 못했습니다.
0: 예. 예, 박창호 주임은 지금 우리 연변에서 여러 가지 교통 질병을 잘 치료한다고 소문을 놓고 있는데 특히 소화도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큰 장기를 보입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과오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박윤덕 교수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에, 무슨 정황입니까?
3: 아니 나는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어.
0: 예예. 그러니까 예.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증세는 없습니까?
3: 예. 좀 예. 아프고 좀 답답하기도 한다.
0: 예예. 예, 박윤덕 주임은 어둠만 문진하기 때문에 어둠에 일찍 오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예, 어제 저 목두에 자꾸 소보짐이 있어서 예, 처음에는 조금 해서 예, 그래서 자꾸 낫겠지 하고 가만 놔뒀는데, 야, 이제 예, 피부살이 점점 두꺼워지고, 자꾸 예 간지러워지고 예.
0: 예
4: 그래서 지금 예 보니까 예 길태중이 피부과 김주임이 잘한다기 오늘 가서 치료받으려고 예약하자고 전화한다.
0: 예, 이 소보짐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피부과 질병에서 보게 되면 진단하기는 영 쉽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아, 맨바로에 김주임이 저 찾는데 잘 됐습니다. 이 김주임이 피부과 질병 연구에 상당히 깊습니다.
4: 예.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박윤덕 주임이 사 있습니까?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5: 예, 저는 예 밤에 자지 못하고 꿈이 많고
0: 예.
5: 일단 머리 흐리멍텅하고 예. 볼이 아픕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예, 오늘이 예, 박윤덕 주임 이사를 예, 예약하자고 된다.
0: 예, 어둔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6: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예. 저는 이 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줌이 작고
0: 예,
6: 예, 예. 그리고 또내 오줌 눌 때는 좀 저리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0: 예, 예,
6: 예, 예. 예. 그리고 또 전화기는 또 여러 차례 소음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참 불편했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그래서 그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그 재영이 분이 무슨 이방면이 잘한 데서 가서 예, 하계도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치료 받았습니까?
6: 예, 예,
0: 예, 예,
6: 예, 예. 예, 예. 그런 게 아무나 효과가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6: 잤던 것도 좀 멈춰서고, 아픈 것도 좀 덜 아프고.
0: 예.
6: 예, 예. 잠도 별로 자는데.

0: 이전에는 뭐 여러 번 깨놨는데 한 번이나 두 번 깨나면 되고.
1: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하고 좀 한 번, 한 개로 좀 더 하시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예. 음양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양기가 부족해지는데 특히 예. 에, 선치에 선천지본인 신장에 양기가 부족해지면 소변이 늘상 작고 어떨 때는 말이죠 저리고 이런 증시가 나타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0: 예예, 이게 그러니까 전립선이 나쁜 거죠.
1: 예, 그건 현대의학적 진단에서 그렇게 나오죠. 내세 어떻게 됐습니까?
0: 예, 한 70 됐습니다.
1: 아, 그럼 전립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예.
0: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은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고.
1: 예.
3: 또 오지럼증도 있어요.
1: 예, 예.
3: 그리고 이 등도 뜨겁고, 발도 뜨겁고, 이 추운 지금 어떤 가을 날씨에도 입을 덮으면 발은 바깥에 나가야 돼요.
1: 아, 알만합니다. 예. 예. 예.
3: 그리고 박윤동 선생님이 이런 지절도 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박윤동 선생님도 지금 저희 가서 벌려 지금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예. 이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환자분의 증세가 예. 쉬허 허화랍니다. 예. 쉬허 쌍년이란 이런 말죠. 병증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예.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이라든가 따가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맨바로 잘 됐습니다.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3: 예.
1: 오세요.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예약합시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나는 저기 숙충장 원장이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요즘 들어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저기 드문드문 이 손발도 저리.
1: 통해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소화계통질병, 예, 비뇨기계통질병, 호흡기계통질병, 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접니까?
1: 예, 네. 맞습니다.
5: 예, 저 요즘 들어요. 또 머리도 아프고, 밤잠도 잘 못 잔다.
1: 예.
5: 그래서 예, 저 소문 듣고, 그 최영희 선생하고 예, 친구를 다녀서 이런 병 잘 치료한다는데.
1: 예, 맞습니다.
5: 예, 저번에 한동안 좀 치료하고 효과 봤습니다. 근데 요즘 또 조금 더 아플까 해서
1: 예.
5: 여쭤봤다고 그랬는데.
1: 예. 그러니까 예, 한계하려던 치료를 받는 것이 근치라는데 더 유리합니다. 참 잘 예, 선택했습니다.
5: 예, 예.
1: 예약이 됐습니다.
5: 예, 예. 잠 자는데 지금 효과 많은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5: 예예예 예약해 주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분이 40년이나 치문 왔는데 치문 잘 놓습니다. 예.
5: 고생한다. 소문도 맛있더라.
1: 예예
5: 예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예. 예.
6: 저 나는 이게 가슴이 답답해서.
1: 예.
6: 아 그리고 숨이 아예 올라오고 어떤 때는. 머리가 땅 해나면 얼음이 딱 나면 딱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아,
1: 혈압은 네. 어떻습니까?
6: 혈압은 정상인데요.
1: 아, 그리고 신전투를 해봤습니까?
6: 예. 네.
1: 무슨 문제 발견 안 됐어요? 관심병이라든가 뭐.
6: 무슨 심자에 무슨 뭐 나쁘다던데요.
1: 아, 그래서요?
6: 예. 네. 네. 네. 뭐, 무슨 대로 말하던데, 그.
1: 예.
6: 아직도 먹었어요.
1: 예.
6: 그래서 내, 그, 당초는 서주미사에.
1: 예.
6: 약을 쓴, 한 두 번 썼어요.
1: 예.
6: 아, 긴 게 좀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예. 좋은 사실입니다.
6: 그래서 또 한 번 더 써볼라 하고.
1: 예. 맨바로 잘 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 전자 먼저 나는데, 오늘 녹음 연락합시다.
6: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7: 그러니까 지금 집 아빠의 부탁 받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데 지금 위가 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잡숨은 어째

0: 자꾸 미흡했고 어떤 땐 밥맛도 없고 이래서 지금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치료받은 성화 듣고서리 아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내일로
1: 어느 분이 치료받았습니까?
0: 네 서상순 의사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그럼 내일에 오시겠습니까?
0: 예 그분이 내일에 가겠다 무슨 모욕도 하고 지금 돈도 차다고 그래.
1: 예, 그럼 내일로 연락합시다.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예, 동생 부탁을 받고 말합니다.
1: 예,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갑상선으로 예, 오래 고생했습니다.
1: 예, 예.
3: 근데, 얘는 갑상선인데, 목이 불어났습니다. 그래, 예, 그전부터 목이 불어나서, 예, 그날 목에다 수건을 돌고 댕겼습니다.
1: 예, 그건 치료수단이 아니거든요. 예.
3: 예. 그러다가서, 이거, 장순에서 온 서주임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치료는 오래 했습니다.
1: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3: 그래서, 목이 불어났던 게, 차차차차, 예, 쫄아들고, 예.
1: 예, 예.
3: 대박인데는, 좀, 목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더 약했어야 된다면서, 그립디다.
1: 예, 예.
3: 그래, 효과는 많이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은 내일이 와서 예. 한번 보이겠다 합디다.
1: 그럼 내일로 연락합시다. 이 갑상선에 예. 관계된 질병이 잘 치료 안 되거든요. 이런 전문가 오셨을 때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3: 약은 많이
1: 쓰습니다. 예, 예.
3: 그런데 예, 그 모가지 실하던 게 많이 내려갔어요.
1: 예, 예. 내일로 연락합시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리가 항상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좀 불편합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친구를 좀 해보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이 강철수 주임을 잘 선택했습니다. 이분이 첨약에다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예, 저는 예, 그 대중에 저 강철수 선생 예약을
1: 하다가. 예, 무슨 정황입니까?
5: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예,
1: 그. 예, 예.
5: 멀다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과호를 할 필요 없이, 예.
5: 그냥 맞춤이 가야
1: 됩니다. 예, 예. 지금 예. 오세요. 예, 예.
5: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네.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7: 예. 저는 그 견주염 때문에 그 발을 못 올리고
1: 예.
7: 옆에 도라도 못 놓고 도라 누워도 밤에 잘 때 아프고 옷도 못 입고 그랬던 게 거기에 그 길태종의 그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무 한 번 맞은 게 그 자리에서 발이 그래도 올라갔다 말했다.
1: 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7: 예, 한 번 예. 맞은 게 올라갔다. 그래서 효과 좋아하고 며칠치 맞은 게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가서 조금 또 공고하게 또 좀 며칠 더 치료하자고 그랬는데 오전에 예약이 혹시 되겠습니까?
1: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7: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서장승 주임을 놓고 본달 때에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지수는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8: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심장이 나쁘고 다리 붓고 혈압도 높고 하여튼 이 다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소진약을 두 번 먹었어요.
1: 예, 예.
8: 소진약을 두 번 먹었는데 효과가 좋아요.
1: 예.
8: 좋지만 이 저기 그래 다리 붓는 것도 많이 내리고 예, 심장이 막 후들거리고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이러던 게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 더 약 쓰자고 저도 예약해요.
1: 그럼 오늘로 연락합시다.
8: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병배 올라가자고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9: 아, 나는 거기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배우자고 그랬다.
1: 예.
9: 나는 주약이 손발이 계속 차단 말입니다. 이렇게
1: 아.
9: 이 다리 이게 무릎 아래는 그저의 맨돌이 돼서 계속 차고 그 다음에 어제 서나 배에 맞습니다. 단남 가서 검사할까 단남 무섭게 두껍다 때다.
1: 예, 단남백이 예예.
9: 예, 옳습니다. 그렇게 두껍다 하지 그러니까 기름진 거 그 뭐 먹고 예.
1: 예.
9: 서나 영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병이 있다 말입니다. 예예도 있고 이랬습니다.
1: 예.
9: 근데 이 방송 들을까나 딱 여기 별로 내가 맞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9: 그래서 내 박창호 주임 선생님 댁 가서 내 지난번에 가서 봄에 가서 약을 두 번째 다 먹었습니다.
1: 예.
9: 근데 내 지금 이 손발이 이 찬 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좀 아이되고 그래던 것도 걔도 좀 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또 겨울 잡을까 또 이게 아 이거 너무 입을 많이 덮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1: 예예 예.
9: 예, 정교육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게 좀 낫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9: 소화계 통도 낫고 그러니까 밤에 좀 잠도 개척해 잔다 침도
1: 예.
9: 낫고 그래
1: 예.
9: 그러네 오늘이부터 내 한 두 번 더 재다 먹자고 오늘이 내 가겠습니다. 일찍이
1: 예.
9: 아침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1: 예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중약에서 보게 되면
9: 예.
1: 비선 예 비장하고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그런 증세가 나옵니다. 선택 잘했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9: 문제도 좀 났으니까 그래고 내 또 아이 같았단 말입니다.
1: 아 그래서
9: 이번에는 가서 조금 든든히 예, 약을 쓰려고 그래요.
1: 예, 근치랄 정도까지 예, 쓰십시오. 예.
9: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과오도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예, 이 서장승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여러 가지 방면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예,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2: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견종합증이라든가 경추병이라든가 예,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네, 그리고 족근통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2: 네.
1: 그리고 또 남성과 질병 치료에서도의 조열을 보이는데요.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남성분들에게 말이죠 잘 발생하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소변이 작고, 예, 그리고 급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어떤 분들은 소변을 볼 때 절연하거나 아픈 증세를 보이는 병증. 예. 그리고 또 예,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도의를 보이는데요. 특히 보게 되면 월경불조라든가 예, 통경이라든가 하늘로 뻥 놓으라는데 북루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여성분들에게 발생하는 병증.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봅니다. 습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이죠. 진단하기는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소보짐, 초창이라는데 청춘 여드름, 예?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변에서의 서의도 보였고, 중이도 보였는데 잘 낫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0: 말이죠. 서장승 선생님 같은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치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서장승 주임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어떠한 증세들이 있으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말이죠. 노쇠관에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아프고 호흡곤란을 느끼고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가 날 때는 꼭 이런 말이죠. 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신에너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성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원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에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김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

0: 날씨 변화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조절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전성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 북주 활용에너지위원회사에서는 통풍동굴 굴착과 지보 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 목표를 실현하고 주체 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이 전조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일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硫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택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1: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활용 도나 왕청 안도 연길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활용 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닥쳐짐에 따라서 우리 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2: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호 흥변 부민 변강 안전 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의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잇따 있고 동북

0: 처음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대상부 대상 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400여 명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길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실히 일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질의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계입니다. 2018년 조화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에 모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청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의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18차 당대회 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 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해 헌법의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선했으며 민족 사무 의법 치리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0: 주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기돼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결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일꾼 공

0: 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민 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핵심 요유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 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 단결 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률꾼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1: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이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료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호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지요. 신강위글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보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만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선전하고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광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0: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내혈관 건강 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 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 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0: 올 5월부터 6월까지 로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두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0: 실시한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일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로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일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1: 연변주 2026년 하반기 사회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참여는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건, 서태문이었습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였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3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위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네, 내일은 10월 10일 신의 혁명 기념일입니다. 그럼 신의 혁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11년 10월 10일 중국 허북성 무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무창봉기라 합니다. 이 봉기가 바로 신의 혁명의 첫 번째 총승이었습니다. 무창에서 시작된 봉기는 순식간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의 통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2000년 넘게 이어져온 군주 전제 제도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은 이렇게 중요한 날로 기억됩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의 시대를 끝내고 공화국을 세운 민주혁명, 바로 신의 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 등 부문에서는 최근 주민주택구입대출 리자보조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1년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 유형은 새로 발급되는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이어야 하며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대체하기 위한 새 대출, 즉 신규 발급,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교체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입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120평방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새로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해로운지 또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스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의지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을 설계하며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지혜에서 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실행력과 자기조절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는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은 의지력보다 환경설계와 습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하던데요. 이 실행력과 자기조절의 관계는 무엇이며 왜 자기조절이 실행력이 핵심 엔진인지요?
1: 네, 실행력과 자기조절의 관계는 핸들과 엔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핸들이 없이 엔진만 돌면 제자리이고 엔진 없이 핸들만 움직여도 아무데도 못 갑니다.
0: 그렇죠.
1: 네, 자기 조절로 충동을 차단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지속 유지하기에 자기 조절은 실행력의 엔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소파에 앉아 있고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조절력을 의지력 배틀로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0: 네.
1: 의지력과 싸워서 이기나 아니면 지나
0: 네.
1: 이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은 의지력보다 환경 설계와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0: 네.
1: 네. 왜냐하면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다 쓰면 예, 방전이 되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어떤 유혹을 참는다던가 또 직장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누른다던가 점심에 그래서 우리는 점심에 참았던 걸 저녁에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반면 환경 설계는 습관은 환경 설계와 습관은 배터리를 아예 소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0: 네.
1: 잘 설계해 놓으면 방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 설계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면 현관에 운동화를 놓아두면
0: 네.
1: 신을까 말까의 고민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실행력의 핵심은 핵심 엔진은 자기 조절입니다.
0: 네.
1: 다만 자기 조절은 참는 힘이 되는 힘이 아니라 안 참아도 되게 만드는 힘을 말한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우리는 자꾸 자기 조절 뭔가 야 내가 운동하기 싫은 걸 참고 이겨내자. 이렇게
0: 네.
1: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참아도 되게 하는 환경과 그런 힘을 길르는 것이 중요한 진짜 자기 조절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인뇌는 진화적으로 달콤한 음식 즉 즉각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서 건강, 학업, 적응 등 장기적 목표는 보상이 멀리서 실행력이 약 해지기 쉽다고 하던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 무엇인지요?
1: 네. 도파민 보상 회로는 즉각 보상에 강하게 반응하고
0: 네.
1: 장기적인 목표는 보상 예측 신호가 좀 약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보상을 앞당기거나 유혹 자체를 제거해서 회로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옆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0: 네.
1: 즉각적 보상으로는 우리가 달달한 거 먹죠.
0: 네.
1: 네. 그리고 튀김이나 네. 그리고 또 예. 뭐 SNS에 빠지면은 또 그게 또 오래 걸리죠.
0: 네.
1: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 보상을 빨리 받으려고 뇌가 예,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건강이나 학업이나 저축 같은 장기 목표는 우리에게 보상이 멀리 있죠.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운동해도 근육이 당장 내일 생기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네. 다이어트가 당장에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 보상이 멀리 있는 것에서는 네, 이걸 시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학기 말에 나옵니다. 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도.
0: 네.
1: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해서 뭐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0: 네.
1: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것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즉각적 보상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첫째는 보상을 앞당겨주는 겁니다.
0: 네.
1: 운동하고 바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인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0: 네.
1: 네, 과분하지 않게. 그리고 공부를 30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0: 네. 네,
1: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0: 때는 즉각적 보상을 장기 목표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1: 네.
0: 네. 30분 걸으면 내가 10년 후 심장이 젊어진다. 예를 들어서 1년 후 얼마만큼 다이어트가 된다. 이렇게 네. 장기 목표와 보상을 즉각적으로 연결을 시켜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혹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1: 네.
0: 네, 달달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 달달한 걸 적게 사거나 사지 말아야
1: 네.
0: 합니다. 네, 저도 단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1: 네.
0: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가지만 먹자.
1: 네.
0: 단 걸 당장에 끊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에 한 가지만 먹자 이렇게 네,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고 했는데 네,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1: 네.
0: 제일 중요한 핵심은 뇌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뇌를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참 그 전략이 참으로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보상을 앞당겨준다.
0: 네.
1: 또 이 즉각적 보상 장기 목표와 연계 유혹 자체도 좀 줄이는 것이
0: 네.
1: 좋을 것 같네요. 이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원리는 하고 싶은 행동의 마찰은 줄이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의 마찰은 늘리는 것이라 하던데요. 예를 들어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운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과자를 높은 선반에 두면 먹을 확률이 줄어들죠. 이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하고 싶은 행동의 마찰은 줄이고 하고 싶지 않는 행동의 마찰은 늘리는 겁니다.
1: 네.
0: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운동할 확률이 올라가고 과자를 선반에 두면 먹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인간은 귀찮음에 아주 약하답니다.
1: 네.
0: 그래서 3초의 마찰만 생겨도 행동 확률이 줄어든대요.
1: 네.
0: 네. 독서를 늘리고 싶다면 책을 벽에 옆에 두고
1: 네.
0: 스마트폰 충전기는 거실에 두지 말아야 핸드폰 사용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물 마시기를 늘리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1: 네.
0: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냉장고 안에 그런 야식거리를 적게 사두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력은 결정이 순간에 쓰입니다. 게으름을
1: 네.
0: 이기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게으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1: 네.
0: 네. 3초의 마찰 우리 게으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그 내가 먹고 싶은 야식이 없다면 사는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적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게으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게으름 리용
0: 네.
1: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은 반복을 통해 자동화된 행동으로 의지력 소모 없이 실행됩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습관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의지력 소모 없이 실행되는 자동화된 뇌의 전략 시스템 행동입니다.
1: 네.
0: 네. 습관이라는 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1: 네.
0: 자동화되면 의지력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냐 아니면 나쁜 습관을 만드냐는 그 사람이 인생이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의지력을 쓰는 사람은 없죠.
1: 네.
0: 습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행동, 습관 이렇게
1: 네.
0: 되는데 신호는 현관에 운동화를 두는 것이 신호입니다.
1: 네. 네,
0: 신호 주는 거고 행동은 네. 운동화 신기입니다.
1: 네.
0: 보상뇌가 기억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가 반복이 되면 이 신호, 이 행동이 보상 행동을 자동 저장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1: 네.
0: 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야, 나 매일 30분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운동화 신고 현관에 1분 있어보자.
1: 네.
0: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습관에 붙이는 겁니다.
1: 네.
0: 네. 커피를 마신 후 스쿼트 10개 하기 이렇게
1: 네.
0: 하는 것처럼 이미 굳어진 행동 뒤에 새 행동을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1: 네.
0: 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즉시 보상해 주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오늘 했으면 달력에 체크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도파민이 생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저녁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기.
1: 네.
0: 예, 이렇게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네. 위대한 실행력은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자동화를 만드는 것에서 옵니다.
1: 그렇네요. 이 가장 강력한 실행 전략 중 하나는 일단 2분만 5분만 시작하는 네. 것입니다. 이 시작의 문턱을 낮추면 뇌가 행동을 시작하고 일단 시작하면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전략이 심리학적으로 왜 효과적인지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첫째는 시작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1: 네.
0: 뇌는 30분 운동이란 큰 과제를 보면 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2분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까지 2분?
1: 네.
0: 아, 그거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1: 네.
0: 네, 둘째는 작업 착수 효과입니다.
1: 네.
0: 일단 시작하면 뇌는 그 행동에 몰입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 그만두기 좀 아까운데 조금만 더 해볼까?
1: 네.
0: 그래서 1, 2분 좀 더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1: 네.
0: 나는 2분이라도 했다는 성공 경험이 쌓이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문턱이 또 낮아집니다.
1: 네.
0: 네. 예를 든다면 책을 읽고 싶다면 한 페이지라도 읽자.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목록만 쭉 봐요.
1: 네.
0: 와, 이 책의 목록이 이렇게 8장까지 있구나.
1: 네.
0: 그러면 나는 이 책의 목록에서 어느 부분이 관심이 가는가 이것만으로도 또 조금 시작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청소를 하고 싶다면 책상 위 2분간만 정리하자.
1: 네.
0: 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줄뛰기 20개만 하자.
1: 네,
0: 네 그건 쉽죠.
1: 네.
0: 네, 이렇게 중요한 건 시작한 뒤 그만둬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1: 네.
0: 2분만 하고 멈춰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그 2분이 5분이 되고 한 달 뒤에 30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네. 내가 알아서 합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두엽 기능을 억제해 충동적 행동을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실행력을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는 실행력이 포기될 때가 많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1: 네.
0: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전두엽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1: 네.
0: 충동 행동이 이러면 증가합니다.
1: 네.
0: 그래서 화났을 때 뭐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그 원인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러면 감정이 흔들릴 때 실행력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첫째는 감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나 지금 화났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달아주면 전두엽이 네.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1: 네.
0: 네.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해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을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결정을 미뤄야 합니다.
1: 네.
0: 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절대 결정하면 거의 100% 후회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0분만 호흡하고 6초만 네, 조금 참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해도 됩니다.
1: 네.
0: 셋째는 신체를 먼저 진정시켜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1: 네.
0: 산책을 하거나 급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찬물로 씻는 것도 좋습니다. 3분만.
1: 네. 네.
0: 네, 3분만 손 씻기를 하거나 세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고 찬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1: 그러네.
0: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화가 나면 어쩝니까? 야, 냉수 한 컵 가져와 하죠.
1: 네.
0: 네, 이것이 신체를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신체가 진정이 되면 뇌도 따라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화났을 때 그냥 우리가 정의에 메모해뒀다 이튿날을 보면 그거가 너무 나 스스로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났을 때는 그냥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파도 타기를 잘 못할 때는 쉽게 올라타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감정을 인정해야 하고 결정을 미루기 또 네. 신체를 먼저 진정시켜야 네.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 실행력 유지할 수 있네요. 네. 이 자기 조절에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면 오히려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이 실패 후도 빠르게 회복돼
0: 네. 하루 세 가지 내가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비가 네, 커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비는 자기 실행력이 연료입니다.
1: 네.
0: 자책은 브레이크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자기 자비를 실행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외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만 지속력이 약합니다.
0: 네.
1: 반면 내적 동기는 장기적 실행력을 강화한다고 하던데요. 이 자기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내적 동기 키우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엄마들이 엄청 많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1: 네,
0: 네 우리 외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여주죠. 돈으로 보상하든가
1: 네.
0: 특히 사춘기들은 스마트폰을 사주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엄청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기대를 또 저버리지 못해서 그걸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죠.
1: 네.
0: 네. 그리고 이런 외적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집니다.
1: 네.
0: 그런데 반면에 내적 동기는 장기적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1: 네.
0: 내적 동기를 키우려면 첫째는 자율성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1: 네.
0: 네 둘째는 유능감을 만들어주는데 작은 성공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1: 네.
0: 지난주보다 나 5분 더 했네 하는
1: 네.
0: 것만으로도 동기가 올라갑니다.
1: 네.
0: 셋째는 연결감입니다. 이 활동이 누군가에게 도움된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외적 보상은 미끼입니다.
1: 네.
0: 네. 내적 동기는 엔진입니다.
1: 네.
0: 미끼는 한 번만 쓰면 사라지죠.
1: 네.
0: 네. 엔진은 스스로 돌아갑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네. 스스로 우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1: 네. 네, 자신이 왜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력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왜를 찾고 그것을 일상에서 상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뭐 감정이 올라올 때 사용해도 좋고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 답을 찾아야 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1: 네.
0: 자신이 왜 이 목표를, 왜 이 행동을, 왜 이 생각을 해야 하는지
1: 네.
0: 명확히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력을 유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왜의 힘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왜를 찾는 방법은 네 간단합니다.
1: 네.
0: 운동을 왜 해?
1: 네.
0: 네, 자신한테.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운동을 왜 해? 그러면 답이 나오죠.
1: 네.
0: 네, 건강하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건강하려고 하면 그러면 건강해서 뭐 할 건데?
1: 네.
0: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겠죠.
1: 네.
0: 네, 어떤 분들은 가족과 오래 살려고. 네. 그러면 또 물어보는, 또 왜로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과 오래 살아서 왜? 뭐 할 건데?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손주를 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가족과 오래 살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들한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왜로 다섯 번만 물어봐도
1: 네.
0: 예, 내 안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답이 나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답은 나에게 진짜 동기가 됩니다.
1: 네.
0: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좀 공부에 동기를 갖고 했으면 좋겠대요. 그냥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거 잔소리만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라는 질문을 다섯 번만 아이한테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0: 이 왜를 일상에서 상기시키는 방법은 휴대폰 화면에 이 문구를 넣어주는 겁니다.
1: 네.
0: 휴대폰을 우리 엄청 많이 사용하죠.
1: 네.
0: 문구를 넣어주고 둘째는 냉장고나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 넣는 겁니다.
1: 네.
0: 셋째는 아침 1분 명상으로 왜를

0: 떠올려보는 겁니다. 네. 이건 다 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네,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출근해서 할 수도 있고 아침 깨나자마자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외를 하면은 방향이 명확한 배는 어떤 파도에도 항구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1: 네. 네,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은 실행력을 크게 높입니다. 운동 파트너 온라인 커뮤니티 등 함께하는 실행이 자기조절에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떤 유형의 사회적 환경이 가장 효과적인지요?
0: 네,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은 실행력을 크게 높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약속을 어기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오늘 안 가면 파트너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기죠.
1: 네.
0: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 인증샷을 올리거나 인증을 하는 것도 같은 효과입니다.
1: 네.
0: 제가 아침마다 예, 조깅을 네. 했습니다.
1: 네.
0: 네,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첫날 할 때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침 조깅 하루
1: 네.
0: 예, 그리고 100일을 견지하려고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중간쯤 하면서 제가 그날 몸 상태도 안 좋고 피곤하고
1: 그렇죠.
0: 하니까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모멘트에 하니까
1: 네.
0: 아, 또 그걸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1: 그렇지.
0: 계셨고 조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걸 100일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제가 감독해드릴 거요 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가끔 모멘트는 안 올렸지만 내가 한 날은 이분이 감독으로 문자 오늘은 조깅을 안 하셨습니까? 문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했는데 안 올렸습니다 했더니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꼭
1: 네.
0: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이제는 몇 년을 하셨대요. 아침마다 조깅을.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하신대요. 정말 탄탄해요.
1: 네.
0: 네, 굉장히 연세 있으신데
1: 네.
0: 정말 온몸이 근육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도 견지를 하면 저렇게 온몸에 근육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책임감이구나.
1: 네.
0: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말 내가 하는 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감독해 주는 것이 내가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환경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소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1: 네.
0: 네. 너무 크면 익명성이 생기고 너무 작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이면 적당합니다.
1: 네.
0: 네. 또한 장기적으로 만남이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1: 네.
0: 주 1회 인증을 하거나
1: 네.
0: 월 1회 모임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해주는 겁니다.
1: 네.
0: 네,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러닝 모임 이렇게
1: 네.
0: 예, 개인 의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저는 좀 뛰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1: 네.
0: 예, 주 3회
1: 네.
0: 이렇게 해서 등산 모임을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라는 말이 이 실행력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미루기는 자기조절 실패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루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미루기는 자기조절 실패의 대표적 증상이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조절 실패입니다.
1: 네.
0: 우리는 게으름으로 많이 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일이 싫어서 두려워서 지루해서 미루는 겁니다.
1: 네.
0: 미루기를 극복하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과제를 5분 단위로 쪼개서 하기입니다.
1: 네.
0: 네,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서론 첫 문장만 쓰자.
1: 네.
0: 네, 둘째는 시작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1: 네.
0: 오늘 안에 하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2시에 하자. 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1: 네.
0: 셋째는 유혹을 차단하기입니다. 작업 중에 스마트폰을 옆에 두면
1: 네.
0: 알림이 울리면 보게 됩니다.
1: 네.
0: 궁금해지죠.
1: 네.
0: 그래서 작업 중에는 모음을 넣거나 다른 방에 두면은 좋습니다.
1: 네.
0: 네. 네 번째는 자기 자비를 해주는 겁니다.
1: 네.
0: 미뤘다고 자

0: 자책하면 더 미루게 됩니다. 네. 네, 자책하면 얘가 더 피한댔죠. 네. 그래서 자기잡이를 해서 아 내가 지금 미뤘는데 10분 뒤에 이것만 하자. 이렇게 네. 목표를 쪼개서 하게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냥 계속 두고 계속 미루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그걸 알림을 놓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미루기 반대는 의지력이 아니라 작은 시작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자기 조절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작은 성공의 축적을 통해 서서히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이 자기 조절을 훈련으로 접근하는 마음가짐과 장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자기 조절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근육처럼 꾸준한 훈련과 작은 성공의 축적을 통해서 서서히 강화됩니다.
1: 네.
0: 훈련으로 접근하는 방법에서 첫째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네.
0: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한 행동을 봐야 합니다.
1: 네.
0: 네, 두 번째는 실패를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 네.
0: 넘어지는 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1: 네.
0: 네.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뇌는 미루기를 하거나 도피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장기적 관념을 갖고 1년 후의 나를 항상 상상해 봅니다.
1: 네.
0: 네. 제가 지금 감사일기를 오늘까지 88일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매일매일.
0: 네. 매일매일 씁니다.
1: 네.
0: 네. 100일을 견지하려고 시작을 할 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바쁘면 까먹잖아요.
1: 네.
0: 근데 알림을 놨습니다. 저녁마다 네. 알림을 놓고 하고 있는데 네, 88일째 하니까 감사가 일상의 습관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냥 누구를 만나도 습관적으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이 감사일기를 365일 쓰면 내가 어떻게 될까?
1: 네.
0: 가끔 상상을 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1년 후의 나를 상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1: 네.
0: 장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은 솔직히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을
1: 네.
0: 만들어
1: 구축.
0: 놓는 겁니다.
1: 네.
0: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환경과 습관과 사회적 구조를 설계해서 네, 예를 든다면 매일 아침 6시에 운동복을 입고 현관에 서 있는 것을 1년만 반복해도
1: 네.
0: 네, 그다음 행동을 귀찮아서라도 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1: 네.
0: 네, 자기 조절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1: 네.
0: 그리고 기술은 누구나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늘부터 2분만 시작해 보면서 1년 후 여러분과 저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기 조절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실행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의 반복, 환경의 설계, 그리고 자신과의 협력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자기 조절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돕는 지혜입니다. 이지력은 유한하지만 시스템과 습관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실행력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도 말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그 중간에서 자신과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